0: 선배는?
1: 모르는 소리 말어. 택시 타는 학생이 버스 타는 선생 존경하는 세상이 아니야. 국악이 멸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악인이 잘 못 살기 때문이야. 내가 먹고 살고 집세라도 내야 학생들이 국악 학습을 무료로 받고 찬우나 무희 같은 재주 있는 예술가들이 용돈이라도 벌었을 거고 나도 너만한 나이 땐 고고한 예술인상을 지키겠다고 기세가 당당했었어. 너는 나처럼 살지 말어. 무희도 너도 방금 세탁해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
0: 물론 나도 박 선배를 좋아해. 하지만 아직도 예술적 재능이 남아있는 사람이 그저 편하게 사는 데만.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하자.
2: 어디로 갈 거야?
0: 학교 오후에 연습 있어.
2: 또 봐.
0: 한 교수 미국 순회 공연 떠난 거 알지? 한 교수는 물론 속물이지만 가야금을 버리진 않았어. 시집 가는 것도 좋고 미국 가서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아. 하지만 네가 가야금을 버린다면 한 교수보다 더 나빠.

한 가지 생각하고 있으면 다른 걸 생각 못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전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어쩔 땐 누가 옆에서 불러도 몰라요. 대답을 해놓고도 몰라요. 그래요. 난 그래요.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못해요.

0: 놀라지 않으세요? 정현 언니가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는데도.
1: 내가 도와주길 바래.
0: 그럴 수 있으면 그러세요.
1: 그만 가지.
0: 우리 엄마 만나는 거 나중에 하면.

0: 올라오신 거 보고요. 옛날 친구분들이 전부 찾아오셨어요. 어제 오늘 하루 종일 잔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 아가씨, 저 지금 손님이세요? 세연이에요.
1: 안녕하세요, 손윤호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아유, 어떻게 하냐? 어디 자리 잡고 좀 앉으셔야 돼. 일로 오세요, 아가씨. 일로 오세요. 아유, 이리 따라오세요.

기다리면 되겠네. 아니야, 니가 또 왔냐? 부끄럽다, 그럼 또 웃으라고. 구, 놀고 있니라잉?

0: 그럼 빠르다냐? 야가요. 서양악기 다루는 애들 다 무리 적은지고 가야금 가지고 장원을 했단게요.
1: 놈의 장악군. 어디? 네 소리 한번 들어보자. 이? 솜씨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긴 지 애미를 닮아서 보통 소리겄냐?
2: 전...
1: 아, 일할 때는 박수를 쳐야 되는 것이요. 어서 태아기.
3: 네.
1: 하야금 좀 갖고 오소.
3: 네, 네.
1: 아이고, 자네는 뭘 보고 있는가? 딸내미하고 같이 타보소.
4: 어이, 왜 이러는가? 나는 손놓은 지 오랜데.
1: 아, 뭔 소리요? 아, 자네 소리 듣고 잡아서 불온천리 마다하고 달려왔는디.
2: 맞아.
1: 이 족사 소리 한번

0: 그 사람이 어머니의 예술적 동반자라는 사실은 인정해드릴게요. 하지만 이제부턴 어머니 혼자이므로 어머니의 가야금을 다시 찾아야 해요. 죽은 사람 기다려봤자 나타나지도 않아요.
1: 닥치지 못했니?
0: 핑계예요. 유단이 없으면 제 소리가 나지 않

0: 채식 언니처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1: 하여금에 손을 안 대겠다고. 애시당초 틀렸다. 인연이 누구 자식인데 피는 못 새기는 법이오. 아까 본께로 온 인연은 영락없는 나요. 젊었을 때 나처럼 광기가 온 몸에 들어찼단 게로.
0: 말했잖아요. 난 엄마처럼 살기 싫다고요.

0: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집에서 잔치 벌어진 거 아세요? 정말 굉장했어요. 어머님 텔레비에 나오신 거 보고 사방에서 알고 찾아오고 연락 오고 그래요. 저 어저께는요?
1: 여기 자꾸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0: 알아요. 당신 갈아입을 옷 때문에 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셔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세요. 그럼 다시 안 올게요. 여기. 어줄게요. 아가씨하고 어머님하고 가야금 합주했어요. 정말 잘하대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어머님 제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어머님 친구들이 모두 혀를 내들으셨어요.
1: 돌아가.
0: 아 참 내 정신 좀 봐. 저 아가씨 신랑감 어머님한테 소개했어요. 결혼해서 미국 가서 산대요.
1: 무이가?
0: 공부 끝마치고 서울 와서 살겠죠 뭐.

0: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내 얘기를 좀 들어봐. 제발 은수야.
1: 듣고 있어.

0: 난 영원히 우리 어머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원수야, 네가 날 용서할 수 없듯이 나도 우리 어머니를 용서 못해. 3년 만에 나타나서 날 요정의 싸구려 악사로 내몰았어. 재주는 없지만 나대로 꿈이 있었어. 수천 일본 관광객들 앞에서 아쟁을 긁어대고 있는 것이 마치 줄칼로 내 뼈를 긁는 것과 같이 아프고 비참해.
1: 그만두세요. 그럼
0: 이제 늦었어. 나한테는 짓걸만한 자존심도 없어. 헤어지자. 되돌릴 수 없어. 헤어지자, 원수야.
2: 아!

가지 말란 말이가. 엄마가 근질근질해서 미치겠단 말. 네 집에서 물 대표 사가라. 아이고 이 고무신 신고 어디 가겠노?

감사합니다.

0: 세종대왕과 박연의 음악 이야기. 조선시대 최고의 음악가 박연. 조선의 음악을 최고의 경지로 끌어올렸던 박연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립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박연은 과거를 보고 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연은 왕세자를 가르치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그때 박연이 가르친 왕세자가 바로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충녕대군이었어요.
1: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스승님의 대금 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2: 아니되옵니다. 오늘은 꼭 이 책을 다 읽으셔야 합니다.
1: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2: 그럼.
1: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 스승님 같은 분이 계셔서 조선의 음악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2: 말씀만으로도 황송하옵니다.
1: 저도 우리 음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스승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0: 세월이 흘러 왕의 자리에 앉게 된 세종. 당시는 혼란스럽던 나라의 기틀을 잡는 시기였습니다.
3: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조차 일이 엉망이니 대체 어찌하면 좋겠소?
0: 세종은 나라의 음악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 중국에서 전해 정통한 이가 없으니.
3: 왜 없어? 바로 저기 있지 않소? 박연을 국가음악을 관장하는 악학별좌에 임명토록 하라.
4: 예? 성원이 만극하옵니다.
0: 악학별좌가 된 박연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돌로 편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0: 이럴 수가. 이 돌이 덜 갈려 있었구나.
1: 박연은 편경을 살펴보다 먹줄이 완전히 갈리지 않은 돌을 발견했어요. 돌을 마저 갈아내고 연주하자 그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완벽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0: 이런 미묘한 차이를 알아내시다니. 나는 아직 멀었구나.
1: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 음악을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은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 제사를 지낼 때 쓰는 음악을 우리 음악으로 하면 어떻겠소?
3: 아니대옵니다. 제사 음악의 뿌리는 본디 중국에서 온 것이오니 중국의 것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옵니다.
2: 그래.
1: 중국의 명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작은 나라 조선은 명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조선만의 음악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뜻은 꺾지 못했습니다.
2: 그럼 악학별전

0: 조선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그 정신은 중국 같은 대국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음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
1: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했던 박연. 음악으로 왕조의 안정과 국민의 화합을 꿈꿨던 세종대왕. 우리 국악은 이러한 음악 천재들의 위대한 업적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0: 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예쁜 꽃
1: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살 피어 꽃사 꽃은 사시오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이로구나

춤은 저에게 소리가 아닌 또 다른 언어이기도 합니다. 잘 듣지 못하고, 하지만 소리가 있는 음성 언어를 쓰고 있고, 발레를 전공하고 있고,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나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미용과 구아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제 발레 동작에 발끝으로 이렇게 하는 브레브레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활용해서 저희 아는 언니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 걸음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에 무대 땅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뜻 그래서 제 이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일단 태어나서부터는 비장애인이었고요. 이제 생후 4개월 만에 이제 고열로 인해서 이제 청각장애 판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쭉 농인으로 살아왔던 거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처음부터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거를 잘 듣지 못했다는 거를 알지는 못했고, 얼굴을 보면서 초통 인무양을 보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구화라고 하거든요. 같은 컨디션의 친구들과 소통을 하다가 그런 특수 유치원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다니다가 이제 비장애인 학교로 통합 교육을 받기 시작할 때부터 인지한 거죠. 제가 잘못 듣는다는 거를. 그게 7살 때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이제 강원도 고향에서부터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임무항 보면서 얘기하는 이제 구하 학교를 이제 보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낮에는 이제 소리가 있는 구하를 하는 방식과 그리고 또 집에 오면은 저희 어머니가 또 훈련시키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젓가락 같은 긴 마대기로 입쪽을 집어넣어서 목티를 건드리면은 이제 반사적으로 킥킥거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킥이라는 발음이 또 자음이 이제 파생되고 또 거기에 모음을 더하고 뭐 종이가 있으면은 휴지나 이런 게 있으면 입 앞에 대고 뭐 파 뭐 약하게 하면 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강도에 따라서 이제 발음을 한 거죠.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 학원 다니던 중에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몸으로 표현하는 미용. 그래서 미용 학원을 그 어느 학원보다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만이 할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우월감? 또 이제 친구들로부터 받는 그런 칭찬이나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게 단순히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나만이 표현을 할수 있는 또 언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발레에 대한 우아한 이미지를 제가 거기에 상응하고자 감히 발레에 도전을 했고, 그걸로 거의 한 25년 가까이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발레를 쭉 해왔어요. 쭉 해왔다가 그 대학원 막바지쯤부터 좀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럼프도 왔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나서 고민을 했던 거죠. 고민을 하면서 제 춤에 대해서, 혹은 나의 춤, 나만의 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발레가 나에게 자유로운 언어일까? 라는 자문을 하게 되었고, 그냥 막 움직여봤어요. 움직여봤더니, 아, 그게 오히려 저한테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토리나 뭐 가치관이라든지 제가 또 살아왔던 그 어떤 삶의 이야기 등을 담아낸 그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런 거를 이제 작품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하면서, 물론 발레를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친구들도 장르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이 아울러서 춤을 추고 있거든요.

어떤 불편함 또는 그 사이 어딘가라는 그쵸. 제목이 되게 긴데, 왜냐하면 제가 일단은 잘 듣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되고 있지만, 실은 누구나 다 불편함이 하나씩 혹은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이 일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생선을 먹다가 생선 가지가 목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불편함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실제로 제가 작품을 표현할 때한 발은 맨발로, 한 발은 투시즈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정체성에 대한 표현이었는데, 투시즈로 쳐왔던 발레와 맨발로 추는 춤, 이거의 사이를 이제 그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네.

음악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다고 한그 시기에 그 컴퓨터에 음악 편집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편집 프로그램에 음악 파일을 집어넣으면 음악이 이제 정보가 다 눈으로 보여요. 뭐 이제 파형의 높낮이, 이제 음고, 뭐 음의 높은 음, 고음, 저음, 뭐 그리고 볼륨, 크기, 음량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눈으로 보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음악의 속도, 이 음악이 빠른지 느린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아, 음악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랜만입니다.
2: 네. 다 친해지죠? 네. 아까 옴니버스 느낌으로 넣고 나중에는 뭐 이제 음성 언어를 쓰는 친구 말고 수어를 모국어로 쓰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 장면을 그 디테일하게 이제 활성화하면 네. 더 재밌지 않을까.
0: 맞아요, 맞아요.
2: 처음에는 제가 이 작업실 방문하면서 이제 저는 특히 부청기를 낀 상태에서 이제 가청 범위를 잡아주셨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음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 생각이 있었고 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만나면서 제가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임신할 때 이제 자장가도 같이 만들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장가 특별한 그 음악을 만들고 아 이렇게 내가 다시 음악을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라는 느낌이 있었고

0: 만 바라만 봐도 이제 행복을 느끼고 있고. 몇 명 있죠? 아, 부끄러워? 사과할 줄 아잖아. 태우한테 엄마가 못 듣는다 싶으면 엄마 이제 얼굴 보고 얘기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1: 언니, 어, 공연하는 게 멋있다죠?
0: 어느 순간 태호가 저희 앞으로 또 와서 눈을 똑바로 보고 되게 큰 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습관이 됐는지 다른 친구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거나 그러면 자기 친구 앞에서도 되게 똑바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정말 귀엽습니다.

0: 음고가 이렇게 상행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핵심 음영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듯한
1: 듣는
0: 예, 그 청강이 이렇게 뭐 서로 맞닿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음악의 본질 이런 얘기하면서 아란님의 서사로 이제 긴장과 이완과 이 호흡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몸 안에서 피어나오는 음악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도 특별했어요. 되게 꺼? 악기로 만든 게 음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0: 네.
1: 이거는 숨소리로 음악을 만든 거잖아요. 숨소리나 아, 이제 움직임이 만드는 소리?
0: 맞아요.
1: 몸에서 나오는 소리 동작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그런 게 반복이 되면 그 예리듬이고
0: 맞습니다.
1: 그 리듬이 또 반복되면 그게 음악이 되지도 있겠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0: 맞습니다.
1: 춤과 음악은 항상 공존해야 된다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리 없이 춤을 만들면서 대신에 규칙이 있었어요. 춤에도 리듬이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변화가 있는 반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동작을 네 번 반복한다면 반복하면서 확장하고 또 다른 춤으로 동작을 바꾸면서 또 네 번 뭐 바꾸면서 이제 확장하고 그렇게 해야 보는 사람들도 굳이 소리를 음악을 듣지 않고도 리듬을 느낄 수 있다.

0: 저는 제가 다 같이 움직임을 저 항상 느끼는 거는 아 이게 사회다라는 거를 느끼거든요. 저 혼자 저도 춤을 추면 물론 저만의 독보적인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또 다 같이 움직였을 때는 또 달라요. 신선함을 느껴요. 제가 워낙 그 낯선 것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거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BV도 새롭고 핸드미용 하는 친구들 또 스트릿 댄스 이런 친구들하고도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안 맞을 것 같은 것들이 이제 만나서 호흡만 맞추면 정말 또 하나의 새로운 춤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재미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 네, 이어서 조카 공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는 제42회 강원특별자치도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 여기 팔 뻗는 게 따다다 괜찮아 이거 괜찮은데 첫 이 대형이
3: 기정이 기정 조금만
2: 내가 말할게 이 스텝이 뭐냐면 돌고 돌고가 아니라 아, 오른발 축으로 도는 거야. 이제 그나가 더 나가야 돼.
4: 힘 이게 최대라고 하는 건데.
2: 아 그래.
3: 쓰이.
0: 빵 터지는 것도 좀 여지 있게 나가면 될 것 같아.
2: 이제 누나 이외에도 다른 청각장애 누나들이랑도 같이 하다 보면 일단 카운트가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정확하게 뭐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정확하게 있는 음악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소리처럼 나오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일단 뒤쪽에 있으면은 그 신호를 주던지 그 N 뭐 이렇게 하던지 아니면은 앞에 사람이 먼저 하고 다 뒷사람이 할 수 있게끔 보고 가는 거 아니면은 조명으로 큐를 주는 거죠. 바닥에 규명이 딱 하면은 N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구리에서 저 움츠리. 좋아하는 동작이요. 손을 이용한 동작인데 이제 이게 이제 꽃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수어로 꽃이 나는 의미고 꽃봉구리에서 저 움츠렸다가 피는 과정. 이게 저는 정말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꽃 하나로 이제 경계를 풀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미디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꼭 춤 동작이 아니라 이 단순한 추어 동작인 꽃을 춤으로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동작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0: 무슨 이야기?
1: 냄새 맡은 컵. 이라는 얘기 처음 들어?
0: 처음 듣는데?
2: 엄청 재밌어.
3: 어디 있지?
0: 응? 이 책 아니야?
3: 응?
2: 맞아! 냄새 맡은 거!
0: 어?
3: 알았어. 히히.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욕심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
4: 아이, 신나는 하루.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5: 아, 저기 저 집 문이 열려 있네. 아, 저 집 놀러 가야겠다. 빡빡빡빡빡. 신나는 하루. 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빡.
6: 아니, 이게 웬 닭이야?
7: 꼭이요!
6: 아이고, 이게 웬 횡재냐? 닭이 제발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아, 아이고, 배고팠는데 잘 됐다.
7: 난 아무것도 못 들었다.
6: 아이고.
7: 꼭이요!
5: 어딜 도망가시나? 들어올 때 마음대로 들어와도 나갈 때 마음대로 못 나가지.
7: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놔주세요. 꼭이요.
8: 마리! 마리! 마리!
7: 주인님! 살려주세요. 꼭이요.
5: 이건 또 뭔가? 나 바쁜데.
8: 다름이 아니라 이 마님께서 잡고 계신 닭 말입니다.
5: 그래, 이 닭 뭐?
8: 이 닭이 제가 키우는 닭입니다요. 아이, 요 녀석이 잠깐 한 눈만 팔면은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7: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
8: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마님 댁까지 왔습니다요.
5: 그래, 알겠네.
8: 아, 마님.
5: 아, 또 뭔가?
8: 아유, 제 닭이라니까.
7: 빡빡빡빡빡빡.
8: 이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마님 댁까지 왔습니다요.
5: 그래, 알겠네.
8: 아, 마님.
5: 아, 또 뭔가?
8: 아유, 제 닭이라니까요. 제가 키우는 닭이라고요.
7: 맞아요. 제 주인님이세요. 꼭요.
5: 그건 알았고요.
8: 예?
5: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우리 집 닭이지. 뭔 소린가? 전 그렇게 이 닭을 가져가고 싶으면 나한테 사가게. 내가 아주 싸게 해줄게. 단돈 100명.
8: 예?
7: 죄송해요, 주인님. 집 밖에 나가서 놀지 말걸. 아니, 부잣집 마당에 들어오지 말걸. 왜 들어와가지고.
8: 아니다. 너는 나가서 논 것밖에 없는데 무슨 죄가 있겠니. 널 찾고 있는 마님이 문제고 내가 한 푼도 없어서 널 구하지 못한다는 게 그게 문제지.
5: 아유, 자. 이제 그만하고 가. 얼른. 아유, 충분히 인사했으면 됐지. 뭘 또. 아, 가. 아유.
8: 꼬꼬야. 꼬꼬야. 행복해.
7: 여기에요.
0: 아, 진짜 이랬다고? 완전 너무하는데?
2: 그치.
0: 그럼 잘 들어봐. 공놀이를 하다가 공이 부잣집 담을 넘어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 그럼 그 공도 자기 거라고 하겠지.
0: 뭐? 진짜 나빴어. 그럼 나라면 이렇게 하겠어.
2: 어떻게?
0: 과자를 먹고 과자 봉지를 담으로 휙 던지는 거야. 그럼 그 과자 쓰레기도 자기 거라고 할 거 아니야?
2: 오, 괜찮은 방법인데?
0: 과자 얘기했더니 배가 고프네.
2: 그러니까 그냥 밥 먹으라니까.
0: 아니야.

0: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아니 뭐야? 아이고 나뭇잎이잖아. 아이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나뭇잎이 쑥떡으로 보였을까. 내 신세도 참 딱하다. 딱해. 어? 이게 무슨 냄새지? 오, 이건 넓은 바다를 힘껏 헤엄치다가 온 기름 잘잘 흐르고 간이 짭조름하게 배어있는 조기 냄새야. 진짜 맛있겠다.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조기야, 나 간다.
1: 아이고 맛있겠다. 이런 건 누가 구워준다면서 생선 꼬리를 똑 떼 먹으니까 내가 직접 구워야지. 밥만 그렇고 말고. 자, 어이구. 아이고 맛있게 잘 구워줘라. 아이고 이것 봐라. 겉바 속촉으로 촉촉하고 노릇노릇하게 잘

0: 얼른 돈 내!
1: 제가 지금 가진 게 한 푼도 없습니다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구해다 드리겠습니다요.
0: 아, 알겠네. 그럼 오늘 저녁까지 돈 갖고 와, 돈. 안 그러면 내가 이자를 아주 세게 물 것이야.
1: 내 말이.
0: 아유, 얼른 가, 얼른 가. 어, 생선 냄새 더 맡으면 이자가 더 불어. 빨리 가, 빨리.
1: 내 말이.
2: 그렇게 슬픔에 빠진 농부는 시름시름 아팠답니다.
3: 끝이야.
4: 뭐? 끝이라고? 아니,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어딨어? 냄새 맡은 값을 안 줄 방법이 있는데.
3: 그런 방법 있어? 이 책엔
4: 그런 내용 없는데?
0: 없겠지. 내가 생각해낸 방법이니까.
3: 정말? 어떤 방법?
0: 그건 내가 욕심쟁이 부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거야.
3: 지금 만나러 가려고?
0: 그럼! 가야지. 깨몽아, 같이 가자.
3: 알았어. 조심히 갔다 와, 청아. 함부로 냄새 맡지 말고.
0: 걱정하지 마. 잘 다녀올 테니까.
5: 모두를 도와줄 수 있는 모습으로 청이 청이 신청이 이야기적으로 고고고.
1: 배고파. 아니지.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지. 아유, 돈을 도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이야. 배고파. 아니야, 지금 배고픈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0: 무사히 도착.
6: 안녕하세요. 우리는
0: 청이와
6: 깨몽이에요.
1: 청이와 깨몽이?
0: 아저씨, 지금 냄새 맡은 값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죠?
1: 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느냐?
0: 그걸 안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알고 있어요.
1: 오, 아니 그래, 그 방법이 무엇인지 얼른 알려다오, 얼른.
6: 짜잔, 이게 바로 방법이에요.
1: 아, 난 그런 거 모르겠고, 어? 내가 필요한 건 역전 다섯 냥이라니까. 이런 건 어디 가서 쓰지도 못해.
0: 아저씨, 냄새 맡은 값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거라고요.
1: 어? 아,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6: 저희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희는
0: 청이와
6: 깨몽이니까요.
0: 마님!
4: 니슈?
0: 마님,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던 농부 기억하시죠?
4: 알다 마다.
0: 그 냄새 맡은 값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4: 어휴, 그래? 아이, 그럼 얼른 내놔.
6: 돈은 이 주머니에 있지요.
4: 다섯 냥 확실한 거지?
0: 깨몽아.
6: 그럼요. 잘 들어보세요.
4: 오, 그래, 그래. 다섯 냥이 아주 확실하네.
0: 소리 잘 들으셨죠?
4: 확실히 들었어.
0: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6: 안녕히 계세요.
0: 가자, 깨몽아.
4: 아, 잠깐! 아니, 돈은 주고 가야지. 이렇게 소리만 들려주면 어떡해?
0: 아니, 방금 짤랑짤랑 하는 소리를 들으셨잖아요.
4: 그래, 소리만 들었지 않느냐.
0: 마님, 그 농부는 생선을 먹은

0: 성공하겠어. 아이고.
1: 오늘도 성공.
2: 아주 나이스. 야.
1: 오늘도 성공.
2: 아주 나이스. 야.
0: 오늘은 욕심이 아주 아주 많은 욕심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우리도 욕심쟁이 마님처럼 허무맹랑한 욕심은 절대 부리지 않기로 해요. 그럼 오늘 이야기에 나온 노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3: 나도 껴주면 안 될까?
0: 욕심쟁이 마님이잖아?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3: 아이고 잠깐만 나 반성 진짜 많이 했어.
2: 정말요?
3: 아이고 정말이야. 이게 다 청청이와 몽께 너희 덕분이야.
0: 잠깐만 청청이와 몽께? 아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청이와
2: 깨몽이라고요?
3: 내가 그것도 미안. 아이고 잘못했어요.
0: 그럼 대신 큰 소리로 같이 노래 불러주셔야 돼요.
3: 그럼.
4: 맛있는 냄새를 맡아요. 몇 번 맡을지 말해요. 크크

악기를 소개해 주지. 오늘의 악기는 바로 퉁소. 뚱뚱하다 할 때 뚱, 뚱소 아니죠. 똥말이 없다 할 때 똥, 똥소 아니죠. 퉁퉁하다 할 때 퉁소 맞죠. 퉁소는 퉁소라고도 한대. 아래가 뻥 뚫려 있고 똥말이 없다 할 때 똥, 똥소 아니죠. 퉁퉁하다 할 때 퉁소 맞죠. 퉁소는 퉁소라고도 한대. 아래가 뻥 뚫려 있고 위가 뻥 뚫려 있어서 위아래가 서로 통한다. 그래서 통소라고 했다나. 그럼 통소 소리를 들어볼까? 퉁투르 퉁퉁 퉁소 어떻게 생겼나? 커다란 리코더처럼 생겼지. 퉁투르 퉁퉁 퉁소 뭘로 만들었나? 붉은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만든대. 퉁투르 퉁퉁 퉁소 구멍이 몇?

청소 소리 딱 내 취향인데.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0: 판소리 다섯 마당 속에 웃음과 눈물, 또 감동과 해악이 담긴 대목들을 준비했습니다.
1: 네, 판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이야기, 또 연기, 그리고 감정이 어우러진 전통 공연 예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이 판소리 다섯 마당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마당, 적벽가 중 군사서롬입니다. 박사랑 친구의 무대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니 서름, 성효지심 이특어다.
3: 다.
2: 전장에 나와서도 효성이 지극허니 너 아니 죽고 살아가겄다. 또한 군사 나서면서 여 파라 군사들아,
3: 다.
2: 너 내 서름 들어라. 너의 내 서름을 들어봐라.
3: 헐?
2: 난

자식밖에 또 있느냐. 사당 문 열어놓고 그렇지. 동국 재배 아직 아눅한

0: 박사랑 친구의 무대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사실 이 적벽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힘 있는 발성과 호흡 또 웅장한 분위기까지 잘 살려야 돼서 그렇죠. 쉽지 않은 작품으로 꼽히거든요. 예, 근데 예. 박사랑 친구가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당당하게 잘 풀어냈어요.
1: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무대였고 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박사랑 사랑이라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인상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박사랑합니다 라고 해주는데 그럴 때마다 막 사랑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1: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2: 박사랑합니다.
1: 박사랑합니다 이렇게 불러요?
0: 사랑합니다 이렇게?
2: 네.
0: 근데 내가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1: 뭐요?
0: 우리 사랑 친구 얼굴에 아까부터 뭐가 붙어 있어요.
1: 뭐?
0: 여기.
1: 어디? 여기. 마이크요?
0: 김이요. 뭐. 잘생김.
1: 에이 진짜. 뭐 그거라고 그래.
0: 아니 왜요.
1: 잘생겼다고 하면 되지 그냥.
0: 아니 그래요, 근데 진짜 예. 옆에서 보니까 콧대가 오똑한 게
1: 맞아요,
0: 진짜 잘생겼어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을 것 같은데 어때요?
2: 네 인기는 좀 있는 편이고요. 이런 말하긴 좀 부끄럽지만 예. 친구들이 저를 얼굴 천재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1: 얼굴 천재?
0: 얼굴 천재?
1: 네. 얼천 남녀공학학교입니까?
2: 네 맞습니다.
1: 그럼 여학생들이 와서 막 고백하고 막 그래요? 아예 솔직히 아예 뭐 어때?
2: 아니요.
1: 아직은 아니에요?
2: 네.
1: 아 너무 잘생겨서 범접하기 힘든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0: 그러니까요.
1: 혹시 키즈 모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의 같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0: 있었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도 하고 있고.
0: 아 그래요?
2: 네, 화보도 찍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근데 네. 요즘에는 판소리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1: 아, 야, 키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포즈 막 잡고 그래요?
2: 사실 네.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저도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

0: 건데요. 그럴 때마다 저희 부모님들께서 간식을 준비해주셔서 아무리 늦게까지 연습해도 지치지 않아요.
1: 오늘 준비한 무대 궁금하시죠? 힌트를 보여드릴게요. 어서 간을 내놓거라.
2: 모르시나 본데 저는 육지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명이라고요. 용궁의 약보다 육지의 약 효능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 간보다는 육지의 약이 더 필요할 듯하니 육지로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0: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수군가입니다.
2: 저희가 보여드릴 수군가 공연 후회 없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3: 기대해주세요.

0: 매우 특이하여 토끼간에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뭐지? 저 육지 상관에 사는 토끼 말하는 거요?
2: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그놈 참 요상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
1: 털은
2: 복실복실하고
1: 꼬리는
2: 묘또
1: 그리고
0: 허허, 육지 토끼를 무슨 수로 구한단 말이냐? 내어봐라! 예이! 육지 토끼를 구하여 친비병을 구할 자, 네 있느냐? 어이, 오징어, 네가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3: 소소인! 몸이 유연하여 어디든 다닐 수 있는 재주를 지녔지만 인간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찌고 볶고 끓여져 죽임을 당하니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1: 오지.
0: 다른 놈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 드냐?
4: 용왕마마, 제가 세상을 나가 토끼 간을 구해오겠나이다. 허나 소신은 용궁 태생으로 토끼 얼굴을 보러 오니 화상 하나만 그려주시면 용왕정 꼭 바치겠나이다.
0: 글 안 그리 어여라!
5: 예히!

주파 거북 연료 고딩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아, 무대였습니다. 이 네.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구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불러난다. 내 여봐라, 점골이 그렇게 느리게 오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물어갔구나. 내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드리난디.

0: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맞으셨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아, 그래요. 의리파네, 의리파. 예, 그럼 다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춘향이었다면은 이렇게 의리를.
0: 아, 제가 춘향이었다면.
2: 예, 예.
0: 저도 뭐 의리를 지키죠. 아시잖아요.
2: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 의리파잖아요.
2: 그러나 본인은 의리파다. 의리파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3: 좋은 보
1: 사실 엄마는 가끔 제가 연습한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예. 저는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완곡을 하는 편이에요.
0: 연습실이네요.
2: 그럼요.
0: 이 제가 이제 또 저도 아이를 이렇게 항상 차로 태워봐서 알지만 어머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무대 뒤에는 또 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럼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가야금 병창이 뭐 길기도 길고 연주하면서 또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만큼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2: 네.
0: 혹시 공연을 앞두고 꼭 챙겨 먹는 비밀 메뉴 같은 거 있을까요?
1: 저는 보통 공연 전날에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는데요. 왜냐하면 치킨이나 소고기를 먹으면 네. 소리가 더 잘 나오고 울림이 더 생기기 때문이에요.
2: 그 어떤 원리에 의한 건가요?
1: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 근데 그게 잘 나와요?
1: 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0: 아~
2: 소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1: 그냥 소고기면 다 좋아가지고
2: 다 좋아라고? 아유 진짜 어쩐지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0: 그러게요.
2: 네, 어제 먹었구나. 그러면은 솔민 친구는 지금 이제 6학년 됐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1: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네. 입시가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2: 입시?
1: 밥 먹을 때나 학교에서 자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 돼요.
2: 아이고 그래요.
1: 전통 예중에 가서 꼭 네. 가야금창을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엔 연습할 때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돼요.
2: 대단하네.
0: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예중 입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2: 예.
0: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4: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아이돌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노래 학원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근데 엄마가 판소리 학원을 보내신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데 생각했지만 판소리를 하다 보니 그 매력에 푹 빠졌어요. 판소리를 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생겼어요. 판소리 최고입니다. 제가 특별히 저의 숨겨온 댄스 실력을 보여드릴게요.

나 아니다. 이 몹쓸 열어 목숨이 여태까지 죽지 않고 살았다가 형님을 찾아 급급에 오러 왔소. 그제 하루로 아침을 그저 잊고 어제 하루로

사권 부자 형제 모

네가 바로 그 흥보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다가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들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좋으구나. 그럼 그래라. 여봐라 마당새야. 저 동평 곡간으로 돌아가면은 쌀 쟁겨놓은 쌀곡간이 있겄다. 쌀 음료 좀 드릴까요? 너희놈 가만히 있어. 그 뒤로 돌아가면은 보리 쟁겨놓은 보리곡간이 있겄다. 보리 음료 좀 드릴까요? 건방진 놈 가만히 있으래도. 그 뒤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소 도끼자루 헐려고 쳐온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니라. 오늘 한 놈 시클놈이 있다. 놀보란 놈이 대문을 딱딱 걸어 잠궈 놓고 흥보리 때리는디. 놀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뜬 후에 번쩍 지켜들고 헛다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게요. 못 살기는 이팔자라. 다닥 썸이 나주자 헌들 마당에 큰 노적에 다물다 물이 쌓였으니 이 돔 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 나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뱃속 안에 들어갔으니 네 돈 주자고 괴도 놀야. 몽둥이를 들어 매더니 다른 매 예구랭이 치듯 초부

0: 고대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1: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 뒤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는 법이지. 사뭇 아람이 자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기가 막혀서 따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망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허허 이것이 웬일이오. 약지러 갔다 오니 그새에 죽었네. 영능 할인이요 병불능 살인이라더니 여기도 려 원수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라도 가지 말고 마누라 곁에 앉아서 천서역견화 세계 환생 자로진 언외고 염불이 나하여 주걸 절 동하고 분하여라. 가사

미친놈 미친놈이라 허여스대 현철없고 야음전한 우리 곽씨가 죽었어

체담으로 일어나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지

0: 하.
1: 여보소 친구네들 세상사가 험망하네.
0: 하.
1: 자네가 죽어도 이 길이요 내가 죽어도 이 팔자루다. 넘차너와 넘 현철어신 곽씨부인 불쌍하게 떠나셨네. 넘차너와 넘

0: 와, 정말 몰입해서 보게 되는 무대였습니다.
1: 예.
0: 요 심청가는 슬픔과 감동 속에서도 인물들의 또 삶과 감정을 절절하게 풀어내는 작품인데요. 정말 신봉사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우리 오하늘 친구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전해졌는데 하늘 친구는 오늘 무대를 가장 긴장하면서 보실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2: 세상에서 가장 귀여우신 저희 할머니인데요.
1: 예,
2: 할머니. 제가 처음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으셨대요.
1: 그렇죠.
2: 그래갖고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2: 네.
1: 오, 네. 무슨 뜻을 가져라, 아니면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예 예 하려리다.

상처고 호미른 딸 자식과

소식 바로.

심황후 거동바라 이 말이 제든 마든 산호주렴을 걷어버리고 부친 앞으로 어이구 아버지 신봉사 이 말 듣고 먼 눈을 희번덕거리며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남방녀 외딸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0: 알까기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는지요? 네? 저는 알까기의 상징이자 심볼 알까기 구단 최양락이고요. 고개 숙여 겸허하게 인사드립니다.
1: 바둑판 한기퉁이에 붙여둔 껌딱지처럼 더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알까기 조단 김가영입니다. 근데 제가 네. 이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0: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1: 바둑인들에게 이 바둑판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바둑판 위에서 하는 알까기는 인생의 어떤 맛일까요?
0: 까는.
1: 알까기는 인생의 까는 맛. 네. 네, 잘 알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알까기 명인전 시즌2 오늘의 출연자 대국장이 가서 만나보실까요?
1: 네.
0: 네, 두 대국자. 와.
1: 먼저 이세준 8단입니다.
0: 이세준 8단. 미남이지요. 네. 네. 가수. 네. 감성 듀오. 유리상자의 멤버입니다. 네. 아주 오래전에 왜 이름이 유리상자냐. 혹시 유리 멘탈이어서 그런 거냐 농담으로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정말이지 유리처럼 네. 맑고 투명한 음악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결혼식 축가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 노래 첫 소절.

0: 정말 쌀이지. 햇살. 네. 네. 네. 청해드린 햇살로 네. 라디오 DJ를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한철 8단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1: 아까 대기실에서 살짝 해봤는데 이세준 씨는 너무 잘하시고 저는 계속 돌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은 있지만 괜찮아 잘 깔 거야.
2: 저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0: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네.
3: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시터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네. 손가락 풀기죠. 손가락. 네. 저렇게 뭐 이런 정도 하니까 이렇게 옆으로 나가는구나. 저렇게 해서 네, 네. 아, 이렇게 꽹이 나오네.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3: 그렇죠.
0: 이렇게. 네, 그렇게. 아. 네. 자, 그러면 대국에 앞서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3: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두 분 대국자 인사하시고요. 네. 자, 그럼 포석을 해 주십시오. 멋지게 화이팅한다. 페어플레이. 금방 페어플레이 했더니 싸우려고 포석은 자유입니다. 중앙만 안 넘으면 여덟 알씩. 네. 국악의 날 지정 민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네. 네? 국악방송 FM DJ 더미전 이한천 8단. 네. 이세돌 8단.
3: 이세돌 안 그 이세준 8단입니다.
0: 네.

0: 썰렁하네요. 네.
1: 괜찮아 잘될 거야.
0: 자, 이세준 8단 완전히 네. 승기를 잡았어요.
1: 네. 아주 지금 흐름이 되게 좋아요. 예,
0: 승부의 세계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0: 좋아요.
1: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이러다 보면 네. 이 한 발 한 발 하다 보면 맞아요. 또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0: 맞아요. 그렇게 될 수 있죠.
1: 네. 네. 자, 이세준. 약간 건드렸죠? 네, 네. 건드렸습니다. 아, 처음에 실수를 하는데 결정적인 실수는 아니에요.
0: 네. 위험할 뻔했는데
1: 자세가 안 좋은, 보통 이제 매너가 좀 안 좋은 사람은 뭐 이세준 팔단 그 자리로 옮겨서 네. 해달라.
0: 맞아요.
1: 그리고 옥신각신 하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한철 팔단을 하네요. 네. 근데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냥 과연. 저게 사실은 저게 네. 옳은 매너입니다. 남의 자리에서 하지 않고 그러나 자세가 잘 안 나오지요.
0: 네.
1: 예.
0: 과연 이 매너를 과연? 지킬 것인지
1: 다소곳한 지킬 것인지. 자세로.
0: 오, 예, 그래도
1: 그냥 다소곳하기만 네. 했습니다. 네. 뭐 그게 중요하죠.
0: 그래도 네,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네. 네. 이세준 팔단은 네. 결혼식 축가를 하루에 7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1: 그걸로 또 만족하지 않고
0: 네.
1: 재혼 전용 축가까지 만들었다고 하니까 정말 축가계의 신이 아닌가 싶어요. 네. 뭐 문인가 싶었는데 기왕 네. 이렇게 된 거 이한철 팔단에게 네. 이 참 국악 축가를 작곡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
0: 오, 좋아요, 저. 네?
1: 국악 축가로 농론하자.
0: 네.
1: 네. 뭐 이야기는 그렇고 네. 지금 알까기 판세는 압도적입니다.
0: 네.
1: 예, 실력파예요.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석 작전입니다.
0: 네.
1: 논개타법이라고 네. 그러지요.
0: 근데 이렇게 돼도 네. 충분히 유리하기 때문에.
1: 유리하니까 저거 뭐. 한 점 승리나 네 점 승리나 일곱 점 승리나 상관이 없습니다.
0: 네.
1: 1승이 필요하니까 맞아요. 좋은 작전입니다. 역시 고수답죠? 그러나 이한철 팔단도 칠땐 치더라도 네? 끝까지. 그렇습니다! 과연 이한철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네. 이제 그 두 번째 대국에서 네. 오 무서운 수가 있어.
0: 네.
1: 상대가 얕보지 못합니다.
0: 네. 네?
1: 그리고 이제 그날 대국 판마다 네. 판세가 완전히 또 달라질
0: 맞아요.
1: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네. 두 번째 대국은 완전히 달라질
0: 네,
1: 수가 있어요.
0: 맞아요.
1: 자, 어쨌거나 이번 대국은 지금도, 4대2니까,
0: 네.
1: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사석 작전 좋습니다.
0: 네.
1: 그냥 시원시원하게 농개타법으로 이렇게 처리하면, 네. 그러나 쉽게는 하지 말고 신중하게.
0: 와! 진짜 잘하는데.
1: 진짜 잘하지요.
0: 네.
1: 네. 금원도 위해서. 예.
0: 딱 깔끔하게.
1: 군더더기가 없어.
0: 네.
1: 원래 그 또 외모도 깔끔하지
0: 네, 맞아요,
1: 않습니까?
0: 맞아요.
1: 스타일이.
0: 오.
1: 네.
0: 와, 근데
1: 그렇다고 해서 뭐 이한철 팔단이 지저분화되는 게 아니고.
0: 예.
1: 이한철 팔단 깔끔합니다.
0: 네. 네.
1: 그렇구나 깔끔하고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네. 하나 남았어요. 저.
0: 오.
1: 아.
0: 좀 아쉬워요.
1: 네. 아쉽지만 이세준 팔단도 고민스러울 겁니다. 저 하나 처리하기가 자칫하다면 본인의 아를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렇잖아요?
0: 네.
1: 각이 잘 안 나옵니다.
0: 맞아요.
1: 네 그걸 뭐 이제 약을 이제 안 나오는데 그러나 나에게는 고수 네 정타가 아니고 약간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0: 내가 알아서 하겠다.
1: 네. 역시 무리였어요. 본인 알을.
0: 네. 네.
1: 그러나, 예, 네, 뭐, 가진 자의 여유입니다.
0: 네. 아직 세 알이 남았어요.
1: 네, 세 알.
0: 네.
1: 자, 요 한 점을 가지고, 과연!
0: 네. 아, 이렇게 하겠다.
1: 구상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0: 있다.
1: 그래서 결론은 이 한 점.
0: 네.
1: 거리는 있지만, 네. 각이 좋으니까 자세가 좋으니까
0: 돼요.
1: 이왕 하는 거 시원하게 큰일 날뻔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토론
0: 네.
1: 이세준 팔단에게 넘어갔는데
0: 네.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0: 이거
1: 여기서 승부수를 띄우느냐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멋진 승리.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 2입니다. 2차전도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막하의 분위기인데 말이죠.
0: 네.
1: 네, 포선 끝났고요.
0: 네. 그럼 흑도 속도를 잡은 이세준 8단의 선공으로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1: 1차전처럼 시원시원하게 끝낼지. 1차전은 첫 수, 두 번째 수 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네. 2차전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더욱 유리한 절 8단이 곤란할 텐데 말이지요. 오. 네, 비슷해요. 4센 쪽. 예!

0: 지금 똑같은 입장이에요.
1: 네.
0: 네. 5대 5. 막상 마크라는
1: 네,
0: 얘기예요.
1: 오늘 재밌어요.
0: 네, 네. 별 차이가 없다.
1: 네.
0: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과연 본인 노래대로 아 떡이 됐네요.
1: 네. 아, 조금 아쉬웠어요. 어. 네.

0: 잠자리 내 신구.
1: 뭐예요? 그 신구 선생님에 관한 노래인가요?
0: 신구가 네. 친구라는 뜻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경기 작가 달거리의 한 소절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한철 팔단의 작품이죠.
1: 진짜 그 친구 선생님이 들으시면 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2: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거 아니라 니들이 국악을 알아? 예, 니들이 국악을 알아?
1: 자, 네, 거리가 워낙 네. 그러나 네, 포춘수가 나왔습니다. 야, 이한철 팔단. 와, 저 우량수.
0: 네,
1: 오 노래. 와. 오, 저 먼 거리에서 네. 전수가 나오네요. 네, 대단한 오진수가 네. 나왔던 이한철 팔단입니다. 오. 야, 역전을 당한
0: 네?
1: 네, 이수준 팔단. 1차전하고는 잠깐 이런 식으로 갔다 와가는 결승까지 갑니다.
0: 네.
1: 네. 약간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는 네.
0: 어.
1: 지금
0: 어?
1: 네.
0: 어머.
1: 네.
0: 어.
1: 지금
0: 어?
1: 네,
0: 어머,
1: 본인 알이 꽤개예요. 네, 당황 맞습니다.
0: 말렸어요,
1: 네, 말렸습니다.
0: 지금.
1: 말렸습니다. 야구 말하면 우와, 연타석 네. 홈런이에요, 이건.
0: 네.
1: 네. 오, 이한철 팔단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기세계 영역한 이세준 팔단 갑자기 손까지 떨리고. 네.
0: 네, 진짜 오늘 경기 재밌네요.

0: 받겠습니다. 이한철판단, 네 그렇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이한철판단. 와, 결승전입니다.
1: 네, 마지막 3차전은 각자 3알씩만 놓고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흑 이세준 8단 성공해주세요.
0: 저 1차전 봤을 때는 이세준 8단이 가볍게 네. 뭐 2차전으로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네. 반기역에 나선 이한철 8단 네. 무서웠습니다.
1: 네,
0: 네? 저력이 너무... 있는 이한철 8단. 자, 네. 과연? 와! 웃기지 말아요. 나 이세준 8단이야.
1: 와, 너무 깔끔하게 딱 그 자리에 자, 들어갔어요.
0: 그러니까 보세요. 딱 한 번 성공했는데도 벌써 판세가
1: 네.
0: 세 알이기 때문에. 자,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네. 결승전은. 단 한 번의 실수가 패배로 직결됩니다.
2: 와.
0: 네. 이야, 이거 곤란하다.
1: 네.
0: 그러면 그 촉도로운 걸 포기하고 내가 할 길, 그거보다는
1: 위험하죠.
0: 네, 그거 그게 어떨까? 저 같으면 손이 떨리나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것도 네. 참 애매해요. 어찌할 거냐?
1: 네. 막았네요.
0: 네.
1: 네.
0: 와, 왼손 타법.
1: 네.
0: 네. 오른손에서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있는 이세준 8단.
1: 너무 우와. 깔끔해요.
0: 뭐 오른손에서는 안 가리네요.
1: 네.
0: 네.
1: 와, 그러면 지금
0: 떨렁 하나 남았는데.
1: 네.
0: 그랬거나 저랬거나 저 이렇게 되면 역전패 당하나요?
1: 지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0: 아, 저 이제 찍기, 이 당구에서 이제 맛의 타법이라고.
1: 그렇다가
0: 괜한 짓이지요.
1: 네, 건드리면은 예. 기회를 잃게 됩니다. 최서범님이라면 어떤 거를?
0: 저는 네 공격을 합니다.
1: 아.
0: 예, 질 땐 치더라도 시원하게. 네. 애매하게 됐네요.
1: 아쉬워요.
0: 네. 이 사정권에 들었어요. 네, 왼손 타법도 네. 대단하거든요.
1: 네.
0: 예, 이세준 8단은 왼손 타법도 가능합니다. 뭐 지금 봐서는 여기서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1: 사실 농계 타법을 해도
0: 네 충분합니다. 네.
1: 아.
0: 과연 김치국부터 마신 결과냐? 네. 네. 농계 타법까지 깨끗하게 퍼펙트 승리. 결승전 이렇게 해서 이세준 8단의 승리. 오늘의 최종 승자는 이세준 8단입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리겠습니다.
1: 진짜 멋있었어요. 와.
0: 야. 여기도 잘했는데
2: 너무 잘했다.
0: 너무 잘하네.
2: 그렇게 잘해주세요.
0: 맨날 알카게만 했는지 어떻게.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겨드랑이가 위로 쭉 펼쳐질 수 있게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밀면서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이때 왼쪽 발 바닥을 꾹 눌러주면서 왼쪽 측면을 천천히 밀어내고 겨드랑이부터 늦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몸은 왼쪽으로 양손은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줍니다. 이때 나의 왼쪽 가슴이 하늘 위로 비추면 비출수록 좀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 이어갑니다. 하나, 둘, 셋. 마시고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한 번에 많이 내려간다기보다는 내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권합니다. 오른발 지탱하면서 오른쪽 골반부터 측면을 열어줍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돌아옵니다. 동작을 따라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분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하면서 어깨와 목이 경직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고요. 꾸준히 따라하다 보면 분살이 제거돼 탄력 있는 몸매를 가꿀 수 있습니다. 이어서 소화 기능을 촉진해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말라아사나를 배워보겠습니다. 말라아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진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 유의해 주시면서 하체에 힘을 주고 허리도 세워주면서 호흡을 유지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 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 아사나와 어깨 이가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 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좋습니다. 바닥을 딛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면서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등은 깊게 눌러주고 팔과 어깨, 겨드랑이까지 늘려주는 동작으로 등 근육통과 어깨 결림 해소에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목과 어깨의 뻣뻣함을 해결해주는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땀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하나입니다. 옆구리부터 겨드랑이까지 몸통 측면을 이완하는 동작으로 특히 골반 부위에 큰 자극이 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자극이 오는 부위 3, 4, 5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 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둘 자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로 돌아오고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자극의 응응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왼손 어깨,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하나, 둘, 마시면서 올라오고 내쉬면서 바닥 짚습니다.

맞습니다. 상체를 측면으로 강하게 이완하기 때문에 옆구리 지방 제거에도 탁월하고요. 복부의 탄력 유지와 근력 강화에도 효과적입니다. 건강하고 탄탄한 상체를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혈액은 우리 몸을 순환하며 각 기관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우르두바 빠드마사나입니다. 매트 끝선으로 발을 놓고 등을 천천히 대고 눕습니다. 손을 바닥을 밀면서 두 다리를 모으고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봅니다. 손을 허리에 받치고 무릎을 접고 접은 무릎을 이마 위에 천천히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조금 열어서 귀 가까이 닿도록 해주고 혹시 가능하다면 발을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허리와 목이 이완됐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봅니다. 가능하다면 깍지를 끼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다시 동작을 체크하겠습니다. 손, 허리, 다리를 천천히 머리 뒤로 넘겨놓고

쳐주고 두 다리를 X자로 만듭니다. 바닥과 허벅지가 수평하게 만들어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0: 제가 젊은 날 정말 열심히 지금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했던 고난과 추억이 공존할 곳입니다.
1: 두 분은 데이트 오신 거예요?
2: 네, 이쪽 게이트죠. 여기
3: 부부입니다, 부부.
2: 경의선도 타고 또 바깥으로 나가기도 하고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4: 가보자, 같이 가보자.
5: 오늘 공연 화이팅해 봅시다. 자, 준비되시죠?
6: 아, 네, 준비됐습니다.
5: 자, 하나, 둘, 셋,
7: 화이팅!
5: 가봅시다.
4: 금강산 맑은 물 동해로.

셋, 인투 더 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류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국악 그룹 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리듬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손끝의 마술사 전고은. 얼씨구. 와. 맑고 청아한 숨결로 대금의 소리를 담아내는 신소은. 부드럽지만

0: 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우리 국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만나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자리를 또 마련해 봤습니다. 저희가 생각보다 오래된 팀이라는 걸 혹시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어요? 센스가. 저희는 2008년에 결성돼서 현재 지금까지 무려 40여 개국을 돌면서 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를 다녔었죠, 서울시?
1: 저희가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녔는데 올해만 해도 두바이를 시작으로 이집트 그리고 아프리카 적도기니랑 쿠웨이트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나라들을 다녀왔는데 혹시 고은 씨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2: 제가 가장 그래도 기억에 남았던 나라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트리니다드 토바고라는 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도 그 나라를 가기 전에는 거기가 어디야? 이렇게 말을 하고 방문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국악이라는 이 장르를 정말 잘 모르실 줄 알았는데 저희가 1시간 30분가량 콘서트를 했어요. 티켓을 오픈함과 동시에 15분 만에 전석 매진이 됩니다.
0: 사실 저희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과연 거기에서 우리 국악을 과연 이해해 주실까라는 그런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가서 공연을 하면요. 기립박수는 물론이고요. 이 함성이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무대들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우리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우리 음악은 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감동적인 무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저희가 매 무대를 설 때마다 늘 이 자부심을 가지고 무대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다음으로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여러분 즐기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이번 무대는 한 번쯤은 따라 불러보셨을 법한 노래 싸이의 나팔바지 그리고 장타령을 함께 퀸만의 색깔로 아주 신명나게 만든 노래입니다. 퀸과 함께 나팔바지 장타령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고!

0: 여러분 혹시 여기 무대에 있는 악기들, 국악기들 사실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죠.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여러분이 저 북을 치고 싶어 하는 눈빛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한 분만 모셔서 이 국악기 모든 북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볼까 합니다. 혹시 여기 북 쳐보고 싶다 하시는 분? 네, 제일 먼저 손 드셨어요. 제가 공연을 하는 내내 너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 이 북을 치고 싶다는 눈빛을 제가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 한번 모셔봐도 될까요? 네. 가운데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네.
0: 아, 그렇다면 여기 와서 뭘 주로 해요?
1: 노래방 가요.
0: 아, 노래방. 꿈이 가수예요? 오, 가수예요? 노래 한번 해보실래요? 오, 정말요? 그러면 국악 노래 중에 혹시 아는 노래도 있어요?
1: 아름다운 나라.
0: 아, 방금 들은 아름다운 나라. 이럴 수가. 저희가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0: 저 노래 너무 잘하시는데요? 꼭 큰 소리꾼이 되세요. 감사합니다. 본격적으로 여기 있는 북을 한번 쳐보실 텐데 네, 꽃타령으로
1: 가을님이 앞에 조금만 불러주시면 제가 같이 쳐볼게요. 그거를 보고 수영씨가 같이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둘, 셋.

마치 여러분들이 저희와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서 꽃밭을 마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더욱더 아주 아름다운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꽃타령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꽃사시오, 꽃사시오, 꽃을 사시오, 꽃을 사,
1: 꽃을 사시오, 꽃을 사.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꽃이로구나. 이 송이, 저 송이.

0: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을지 저희가 사연을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왕십리 광장에 대한 추억, 기억에 남는 순간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엄마랑 여기서 붕어빵을 먹었는데요. 새가 날아와서 제 거 가져갔어요. 오늘은 퀸 언니들 노래하니까 새도 안 오네요. 아, 재밌는 애요. 어떡해요. 붕어빵 뺏기셔가지고 새한테. 감사합니다.
1: 네, 두 번째는 저희 퀸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셨는데

0: 그 전통 악기들을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1: 국악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널리 퍼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조선 버즈파즈 화이팅!

요리는 정성입니다. 하지만 정성만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심입니다. 숙수 선물 허용물질 목록 관리가 정성의 안심을 더합니다. 허용

0: 동물질 목록 관리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은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있기에 가능한 맛, 안전이 있기에 건강한 맛, 안심을 주는 안전관리로 우리의 밥상에 행복을 더합니다.
1: 맛있다.

비슷하게 연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어떻게 낼까? 이게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목소리로 나의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내볼 수 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얼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0: 좋아요?
1: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아이고 허리야 이렇게 네. 좀 더 해악과 익살이 있게 네. 해봐봐. 아이고 허리야.
0: 그렇지.
1: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허리야.
0: 그렇지.
1: 강령탈춤은요 행정상 북한에 있는 그 황해도 부민면 강령리에서 놀아오던 탈춤이에요. 해안가를 대표하는 그 황해도의 탈춤이고 섬세하면서도 굉장히 해안가라 활기차고 씩씩하고 그 탈의 특징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탈의 특징은 굉장히 그 사실에 가까운 인물형이기 때문에 화려하면서도 이쁘고 정감이 가죠.
2: 미아라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노래와 재담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주장을 또 자신의 인생을 또 잘 꾸려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고요 또.
3: 아고 웬 할멈입나?
4: 아마도 웬 할멈일세.

0: 네.
1: 아가멤논을 저희가 탈춤으로 새롭게 각색해서 풀어낸 공연이고요. 저는 그중에 아이기스토스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아이기스토스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 거예요. 이 아가멤논과 그 아가멤논의 정부인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사이에 끼어들어서 아가멤논을 해하게 하고 또 클리타임네스트라와 정부를 나누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2: 이번 인선 씨가 맡은 아이기스토스에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어디서 보지 못한 게 인선 씨만의 움직임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탈춤을 배웠던 몸이 하니까 또 약간 탈춤스럽기도 하고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량 탈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움직임과 재담 그리고 스토리가 있지만 이 아가멤논 같은 경우는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떠한 움직임을 할 수 있는지 찾아내는 과정이 있어서 이 고정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제가 그 캐릭터에 맞는 움직임을 새로 만들어내고 또 말투라든지 그런 것들을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0: 정말 질투날 정도로 어떤 작품을 대할 때 저는 그냥 요만큼 생각하면은 인선 씨 같은 경우에는 더 뭐 재밌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좀 더 깊게 파고드는 것 같아요.
1: 기존의 탈춤꾼에서 갇혀 있지 않고 뭐라 그럴까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지점이 굉장히 제가 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춤뿐만 아니라 뭐 이 무대에서는 모든 예술에서 최고의 칭찬은 잘 논다 아닐까요? 잘한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정말 야 정말 잘 논다. 나도 저렇게 한번 놀아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관객들을 대신해서 좀 신명나게 놀아주고 싶어요, 매번. 늘 그렇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듯이

한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세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참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껍질을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무가 자라 숲이 되는 시간 100년 당신의 작은 실수에 100년 숲이 사라졌습니다. 3초만 더 생각하세요. 당신의 변화보다 더 빠른 진화는 없습니다. 당신의 3초가 숲의 100년을 지킵니다.

그님 내달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그제 청춘 일러니 어느 돈 들었구나. 지나간 일 해야 되니 내가 헌 일이 무엇인고. 아차 한번 죽어지면 풍방산천 흙이로구나. 인생

말이여. 네 논문 백발을 내가 한번 먹어볼까? 한 손으로 막지 들고 또 한 손으로는 오라를 메고 가는 청춘은 오라로 묶어놓은들 오는 백방어기를 어나 노새 젊은 노라 들고 치면은 못 노느니라. 노라도 넘어 하마기에 놀면 들고 치면서 후회

0: 인장기 모아놓고 산태고산에 쓰고 니라리 녹두태 만난 자꼭 주르르르 들어부 점두화로 백탄솥 부재질 활활 계란을 톡톡 깨 우딱지를 띄고 기대로 어라 꼬꾸르따 연계틴 오도독 포도독 맥조리 땅 손등건데 세조만 그 나무절을 들어라 고기 한정덕 복집어 만난 기름 간장 귀다 풍덩 뛰죠 아이고 숨가쁘구라 화주 좋은 술을 화전에 가득 부어 했어 시송님 박조나 약조 한잔 드시죠 재수가 주는 술이거든 그대로 그냥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이놈 뭐야 네게 집 이 부부에게 끼부님의 건주 한마디 시켜라
1: 얼씨구
0: 흥모 마누라가 이 말 듣더니 여보세요 시송님 여보 여보 아주 어머님 제수들어 권주가 어른 법 고금 천지 어디가 보았소 지성기면 감춘이라 나도 나른 쌀과 돈이 많이 있어 전국 자세를 그만하시오 엄동설한 지구군다는

일할 박속이 늘어도 못 이겼어 거기 실수 어서 가시오 속을 채디면

0: 야, 이 농부야. 네 계집 못 썩었다 버려라. 내가 당장 새 장가 보내주마.
1: 아, 지금 그래.
0: 그런데 농부야, 너 삼강 오륜 아냐? 아, 형님이 더 아시지. 아우인 제가 더 알겠습니까? 자고로 형만한 동생 없는 법이요. 삼강 오륜이라 할 것 같으면 네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네가 죽고.
1: 아이씨고.
0: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것은 네가 죽어버려. 어째서 그러냐? 나는 이 집안의 장손이라 손녀을 받들어 모셔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야, 이놈 홍보야. 저 홍보에 빌건 거 무엇이냐? 아, 예. 그거 화초장 옳시다. 그 안에 뭐 들었냐? 흥금보가 가득 들었습니다. 흥보야, 큰 낮추라. 형님 그렇지 않아도 형님 들으려고 목 딱 지어놨습니다. 그럴 것이다.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냐. 내가 너를 어버 키우냐고 내가 등짝 물려줬다. 내놔라. 형님, 점잖아 처지 어떻게 지고 가시겠습니까? 먼저 가시면 하인시켜 지어 보내드리죠. 토정녀로 새끼. 아, 형제 간에 그거 다 놔주려고 입힌 게 저 깊은 게 저거 빠졌으니 빨리 내놔게. 내가 죽어갈란게. 형님, 자주 건너오십시오. 내가 바빠서 자주로 못 오고 다리 지금 29번, 다리 크면 30번씩 올란다. 아이씨. 이거 하나 줄어라. 근데 이것이 무엇이라겠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 옵시다. 시식자는 녀석 유시강차라고 짜짜짜 했었네. 한 줄로 촥 읽어보러 화초장 옵시다. 놀보란 놈이 화초장을 짊어지고 가면서 잊어버릴까 봐서 외우고 들어가던 것이었다.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또 장을 건너뛰다. 아, 내가 잊었다.

아니다. 간장 된장 아니다. 방장 전장 아니다. 구둘장 송장 아니다. 이놈이 거꾸로 붙이면서도 모르겠다. 초장화 장화초 장초와 화장초와 아니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닭가보여서 내가 못 살겠다. 어이구 이거 무엇인가. 태어그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게 마누라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 그렇죠 자라가서 영접하는 게 도리골세. 저희 부동이 웬일인가. 딸랑이 사람 조망어다. 놀본 마누라 나온다. 놀본 마누라 나와.

거지 황금줄이라.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 탄 듯이 술에 술 탄 듯 옥반에 진주 담은 듯 병반에 물 떠놓은 듯 밤이면은 불이 밝고 열 문을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하루같이 점재할지 꿈자리 홍두 히쭉 웃고 해쭉 웃고 깜찍하고 망찍하고 가둥가둥 융측망측 그랑치 깨낀 기장왕은 달구지에 실어다 봉도장으로 그

0: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1: 한번 놀아 보는 뒤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진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남도창과 남정화의 전통을 꽃피운 문화의 보물섬 진도. 경랑의 세월에도 꿋꿋이 지켜온 진도의 그 특별한 생명력이 아침의 활기를 머금고 깨어난다. 진도에서 나는 모든 것이 모여든다는 생동감 넘치는 이곳. 바다 내음 가득한 오일장엔 진도 여성들의 치열한 삶과 소리가 있다.
1: 물이 좋고 산이 좋고 기가 막힌 데가 진도야 아주. 공기 좋고.
2: 아이고 나도 옛날에는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버렸는데 육잡이기는 못하고. 아.
3: 산에 가나 밭에 가나 많이 불렀지. 맨날 밭에 가도 노래, 산에 가도 노래.
4: 좀 가까이 오네.
0: 진도 여성들의 구성진 가락 속엔 오랜 서름의 세월이 있었으니
4: 여기도 놓고.
0: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섬 진도. 섬이지만 농경지가 많아서 열의 일곱은 농사를 짓고 살았다. 하지만 진도의 농사일은 남자들이 아닌 여자들의 몫이었다.
5: 진도는 섬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섬입니다. 그리고 유배지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진도만의 고유한 문화들을 만들어냈는데 여성들이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사 노동의 분담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삶의 애환을 녹여내고 달래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이 노래예요.
0: 농촌의 여름은 무더위를 피해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다. 봄에 뿌린 씨앗이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익어가는 진도의 들판.

0: 그리고 대회도 자연스럽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할머니의 뒤를 이어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1: 그 여성들의 놀이 문화잖아요. 여자들이 이제 아랑네들 옛날에 뭐 달이 뜨면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놀이 문화가 이제 저희 엄마 세대도 그런 세대셨어요. 그러니까 강경 솔리를 들으면 그냥 강신도 모르게 달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시고 이러는 건데.
2: 강강술래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역사의 혼란기를 거치며 우리의 일상에서 잠시 잊혀졌다. 하지만 그 끊임없는 생명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으니 강강술래는 여성공동체의 멋을 보여주는 최고의 신명으로 평가받으며 1966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3: 그 강강술래를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하다 보니 어느 땐가는 옛날에 그런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여자의 한풀이도 되는 것 같다. 마음속에 그 있었던 말을 옛날 사람들은 놈한테 가서 소개말도 못했어요. 쫓겨나니까 다 참고 살았잖아요. 그런 말을 강강술래 설설 이렇게 만들어서 먹이더라고요.
2: 강강술래의 문화재 지정 당시 진도에서 최초로 보유자가 된 양홍도 명인. 그녀는 토속적이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가난과 서름의 시절을 소리에 실어 진도 여성들을 위로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진도의 여성들이 오늘도 강강술래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다.

한을 신명으로 슬픔을 해학으로 풀어내는 강강술래. 보름날 밤을 밝히던 그 화합과 신명의 놀이는 여성을 넘고 진도를 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예술로 자리매김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섬이지만 농사를 주업으로 삼아왔던 소포리 사람들. 그곳엔 농사일에 지친 여성들을 위한 위로의 노래가 있다. 절절하고 가슴 시린 가락 사이에 고스란히 스며있는 진도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가슴에 쌓인 서름이 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0: 주례 아깝다 내 청춘아 언제 다시 돌아오나 밭이 옆 끝에서 저 끝이 안 보여요. 일을 하다 나면 땀을 찍찍 흐르고 집이 오면 또 보리쌀 끓여서 열두리 씻고 밥을 해서 창을 차려 드리고 나면 아무리 추워도 땀이 나서 옷이 젖게 되고 애기 여기 옆구리에다 젖먹이고 밥잘 먹고 그저 가서 일 뵙기는 몰랐어요. 일 뵙기.
1: 19의 시집아 안무 보는 시할머니 수발과 어린 시동생까지 건사하며 살아온 한 많은 세월. 한남리의 할머니는 노래를 부르며 굽이굽이 삶의 고개를 넘어왔다. 지루한 일상을 달래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2: 형님 마늘 까는가?
1: 소포리 노래방 회원이자 사촌 동서인 박미정 할머니.
0: 아이고 박관님.
1: 외로움을 달래줄 정다운 밥. 그리고 정성이 깃든 먹거리와 함께 지쳐있던 마음에 생기가 돌아온다.
2: 큰 갖고 왔는가? 응, 큰 엄매랑 잡숙에 그래서 구워 갖고 와서 맛있어.
3: 안 잡숙가 무슨 기름 거 들어갖고 왔냐? 그 잡숙에.
0: 싸먹기 반 까먹어.
2: 상도 말하라게.
0: 반 까먹어.
2: 요새 편찮아 갖고 무슨 못 잡숙다 그래. 이런 것도 입맛 조금 고칠란가 하라고 해갖고 왔습니다.
1: 비가 깬 후 청량해진 날씨만큼 정다운 벚과 함께 걷는 길은 가볍고 경쾌하다. 두 사람이 향하는 곳은 한남리 할머니가 직접 일구고 갖고 온 소포리 노래방. 1983년 문을 연 이곳은 소포리 여성들에게 참새 방앗간 같은 곳이다.

0: 밖에는 원수라고 몰아내듯 등기등당해 등당해던
1: 이라는 틈틈이 노래방을 찾아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 소포리 여성들은 그 해방의 시간을 통해 마음속 시름을 비운다. 그리고 그 빈 곳에 채워진 신명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2: 흥이 많으니까 말도 못하게 재밌지요. 그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 장단 음악 그거 뺏기는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 순간에는
3: 저는 한남네 어머니와 그 소포리 노래방의 정말 큰 역할은 바로 그 노래들의 소중함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상기에 내고 또 노래방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그러니까는 발굴이라는 게 없던 걸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있던 거를 다시 되찾은 거죠.
1: 한남네 할머니의 든든한 수제자인 이옥지 할머니가 오늘은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 더위에 지친 노래방 회원들에게 든든한 보약이 될 여름의 별미.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과 함께 맛있는 냄새가 피어나고
4: 나한테 뭘 물어?

0: 모르고 갔어. 그래갖고는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거기서 노래를 걸치더라고. 엄매들을 그러면 저녁에 파자그 갔다가 오면은 이제 가면 엄매들은 다 가서 누웠는데 이제 우들은 늦게 가. 그러면 함나님 선생님이 먹을 것을 또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그런 거 돼갖고 먹으라고 주고 또 앉아서 부르라고 따뜻한 데도 앉히고 그래갖고 잘로 거기서 노래를 피운다고 피했어.
1: 시원한 비를 맞고 생기가 돌아오는 처마 및 호박꽃처럼 소포리 여성들의 마음도 노래와 함께 생기가 돌아온다. 한남녀 할머니의 정성으로 무럭무럭 자라난 소포리 소리꾼들. 그들이 부르는 삶의 노래는 세상을 울리고
2: 늘 가슴 절절한 아픔들이 이 어머니들 소리 속에서 늘 나와요. 그래서 어느 정말 소리를 하는 전공하는 소리꾼들이 하는 소리보다도 어눌하지만은 이분들이 하는 노래는 체화되어 있는 삶의 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아프고 더 뜨겁고 그러거든요.
1: 불맛과 시간을 머금고 푹 고아진 백숙. 그 진한 국물만큼 소포리의 여름은 깊어가고 노래방의 소리도 깊어간다. 노래로 말을 하고 가슴으로 부르는 소포리 여성들의 노래. 그 노래가 있어 진도의 여성들은 어제를 견디고 오늘을 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꾼다.
3: 재미가 꼬지말라 하나 돼. 이런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
1: 세상 만물은 땅에서 나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
4: 이시로고

0: 이름난 소리꾼이던 아버지로부터 자연스레 진도의 토속적인 소리를 익힌 소리꾼 조공예. 그는 꾸밈없는 소리에 강인함을 간직한 진도 소리의 어머니였다.
1: 제가 조공래 선생님 육자배기 뭐 이런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0: 한다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1: 조공의 명창의 뒤를 이어 남도 들노래를 이어가는 박동매 명창은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40년 된 장구를 두드리며 지난 추억을 돌아본다.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낭낭한 장구 소리. 어머니의 노래처럼 그립고 다정하다.
0: 소리는 이제 제가 이제 종종 이제 간섭하고 요거 이렇게 줄도 좀 당겨주고

0: 이렇게 일하면서 흑겨우게 노래하면 춤추고 그게 우리는 참 재밌어. 아 힘든 것도 다 잊어버리고 여기 오면 그냥 해서도 다 풀어보고 야 재밌어요.
1: 하나 둘 셋 넷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나
2: 하루 종일 허리 숙여 모를 내고 한여름 떼약볕 아래 김을 매는 농사일의 고단함도 구성진 아리랑가락에 모두 풀어버리고 진도의 여성들은 풍요의 내일을 꿈꾼다.

진도의 어느 산자락. 박동매 명창은 그리운 일을

0: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던 강성대 명창은 몇 해 전 고향인 진도에 돌아왔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있는 고향집에 터를 잡았다.
1: 어머니 사진이 좀 어디 깊이 들었을 거 좋은 사진도 있을 거지만 믿지 못하고 이 사진만 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 계시면 좀 더 잘할 건데 좀 성격이 가들가들해갖고 내가 좀 그러거든요. 이렇게 아이고 잘했으면 좋을 건데 그랬다. 세상 여러 분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나도 엊그제는 홍안이 뜨니 어느덧 늙었구나. 지나간 일 헤아르니 내가 어떤 일이 무엇인고. 한번 나차 죽어지면은 풍망산 천흙이 되고 우리가 백발은 모두가 부르적은 원수야 원수가 따로 없고 백발이 모두 원수로다.
2: 강성대 선생님 소리 안에는 그들과 다른 것이 있어요. 판소리는 성음 노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있는 성음이 굉장히 다르세요. 목을 넣는 조금 더

0: 맞췄다. 노명창부터 어린 꿈나무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한 오늘의 무대.
1: 네, 첫 번째 무대 전라남도 무용문화재 남도 작가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드디어 남도 잡가 공연이 시작되고 나이를 잊은 노명찬이 열정에 제자들도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그 뜨거운 소리 열정에 관객들도 하나가 된다. 진도 소리판의 절정은 진도 아리랑이다. 남도의 흥취 가득한 그 소리를 들으며 모두가 함께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1: 다른 판소리나 이런 것과는 다르게 목소리가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안 굵게 나는 부분도 있고 되게 제각각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재밌고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2: 네, 앞으로 남은 여생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정신 있고 이렇게 활동할 때까지는 무조건 많이 가르쳐서 좋은 제자를 내놓음으로써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듯이 강송대도 이름이라도 남아야 쓰겠다 하는 생각에서 많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음악평론가 송현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0: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 전세계적인 포럼이 열립니다. 예, 약 전 세계에서 30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어떤 전통문화와 전통예술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논해보는 시간인데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바다 부산에서 개최가 되는데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개최라고 하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대전에 온 이유는 바로 대전에서는 국가, 무형, 유산들을 관리하는 또 유형 유산들도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좀 부산에서 7월에 성대한 행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올여름 우리가 전통문화와 전통예술 그리고 국악을 가지고 좀 뜨겁게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앞두고 여러 음악들과 함께 그런 시간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먼저 이정호 지휘자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야. 이정호 선생님, 우리 오늘 두 번째 곡으로 들어볼 곡이
1: 네.
0: 예,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라는 곡인데 이 곡 참 신비롭게 시작해서 신비롭게 끝나는데 또 이정호 지휘자가 이정호 작곡가가 돼가지고 직접 지은 곡이기도 합니다. 좀 어떤 곡인가요?
1: 많은 예술 작품들이 뭐 인문학이나 철학이랑 관련된 게 많은데 이 곡 또한 그 외...

0: 여기까지.
1: 오, 박수. 예. 네. 그러면 정호 쌤, 이 곡은 내면으로부터라는 제목을 달고 계속 이렇게 잔잔하게만 흐르나요?
2: 아닙니다. 그 고요함도 있지만은 격렬한 네. 움직임, 흔들림 속에서 뭔가 이 확장과 수축 그리고 명상과 각성의 반복 속에서 뭔가 좀 더 그 속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1: 그 부분 한번 들어가 보죠.
2: 네, 그러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이 곡의 중요 하이라이트 부분들 들려드렸는데 작년에 초연 처음 연주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끌어나갈 그 전통 문화를 지키는 가운데 아직 그 21세기에 태어난 음악이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길이 남을 대금 협주곡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무대로 이렇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잘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곡 대금 협주곡 내면으로부터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무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0: 봤는데요. 다음 들어보실 곡도 그 불에게 곡이라는 곡입니다. 신민소각의 바디가 선보일 음악인데 네. 굉장히 힘찬 곡이죠?
1: 네, 엄청 열정과 뭔가 힘이 있고 에너지가 그 관객분들에게도 다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보통 이렇게 모인 악단은 이제 시나위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자유롭게 연주를 하면서도 또 국악관현악단과 한데 어우러지는 그런 협연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또 다른 주인공 신민소각의 바디 6명의 멤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0: 자, 오늘 공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곳의 미래를 책임질, 전통음악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젊은 부산 청년 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하고 있는 송현민의 국악 내비게이션 앞두고 있습니다. 신모듬, 판굿이라는 것은 일종의 농악의 하나인데요. 이 농악이라는 것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된 세계적인 예술입니다. 그런데 농악과 국악관현악단이 한데 어우러지는데 또 정호쌤, 여기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악기들 혹은 좋을 대목들, 즐길 수 있는 대목들 좀 있나요?
1: 이 곡은 그 작곡된 지가 꽤 됐는데 1986년 작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때의 그 이 곡 악보, 지금 현재 악보에는 사실 그 없는데 그때 당시에 연주를 했던 걸 보니까 그때 나각이나 나발이 그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뒤 이어서 이제 태평소가 그 아주 힘차게 뭔가 행진하듯이 뭔가 그런 이제 또 흥겹게 또 예. 연주를 또 하고
0: 태평소가
1: 있습니다.
0: 상당히 중요한 악기입니다. 왜냐? 판을 벌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흥을 띄우니까.
1: 그렇죠.
0: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태평소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1: 나발부터 들으려고 했는데.
0: 나발부터? 예. 자, 나발 어떤 악기인가요? 나발. 아, 네네네. 한번 악기 높이 들어봐 주세요. 예. 아. 이 나발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번 소리 들려주시죠. 예, 여러분들 너무 아름다우시죠? 예, 나발이라는 어떤 이제 나팔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악기?
1: 나각이 나각. 또 거의 이제 생긴 건 완전히 다른데 네.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0: 한번 악기 어떤 건지 예. 한번

0: 오늘 나가기 지휘자나 사회자보다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그러게요.
0: 예, 좋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이렇게 나가과 나팔, 신호수들이 불었던 악기입니다. 그리고 취타라든지 그런 어떤 군악대 행진에서도 자주 사용됐던 악기죠.
1: 네, 저 악기가 사실 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숙련된 연주자만 할 수 있는.
0: 그렇구나.
1: 그래서 사실 아까 조금 잘못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게 정말 재밌었는데.
0: 네.
1: 뭐 또 잘 보니까 이것도 또
0: 재미가 없어졌어요.
1: 아, 근데 좋아하셔서 다행이네요.
0: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태평소. 태평소. 네.
1: 뭐 판꽃이 앞에서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들께 다양한 모습들을 또 보여드릴 거지만 태평소가 또 이 곡을 거의 이끌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여러분들 부산국악 청년국악관악단의 태평소 주자는 주윤발을 닮았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0: 야.
1: 조금 길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2: 예, 좋습니다.
1: 그래서 소리가 좋으니까.
2: 그러니까요. 네. 이 곡 마지막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알아두면은 좋은 선율이 있는데 네. 마지막에 판굿이 크게 열리면서 여러분들도 이 선율은 노래로 듣진 않았지만 악기 소리로 들었지만은 뭔가 마음을 흥얼거리게 하는 그런 선율인데 지금은 타악주자들이 없지만은 이따 이 선율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삶에 굉장히 즐거운 일들만 생기실 것 같습니다.
1: 이제 들려드릴 선율이 이 곡의 거의 주제 선율과 같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다른 비슷한 선율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그리고 이 지금 들려드릴 이 곡이 나중에 판국과 함께 또 웅장하게 하겠지만 나가실 때도 아마 기억에 나실 수도 있을
2: 그렇죠.
1: 선율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해볼까요?

이야,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앞으로 즐거움의 시간으로 이끌 그런 선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판을 크게 열고 여러분들께 행복을 크게 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도 괜찮겠죠? 네, 오늘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곡 한국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모듬입니다. 큰 박수로 마지막 무대 열어주십시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천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 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용유산

0: 안녕들 하신지요? 국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한데 모여 흑돌, 백돌화를 까며 크게 한번 웃어보는 시간. 네?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의 명인전 시즌2입니다. 알까기의 중심, 알까기의 존심, 알까기 구단 최양락 인사드립니다.
1: 네, 알까기 명인전에 끼길 참 잘했다 생각하는 알까기 초단 김가영입니다.
0: 끼길 잘했다고 말씀하셨나요?
1: 아, 네. 그래서 시즌2까지 함께하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0: 그래요. 사실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은 저하고 같이 알까기 진행을 한 여윤정 초단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었고 사랑의 배터리 홍지정 초단 가수로 대박났습니다. 김가영 초단도 이 알까기와 인연으로 밝은 미래가 열렸다고 보면 됩니다.
1: 진짜 감사합니다. 최서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자, 국악의 날 지정기념 알까기

0: 또 국악계 조세호 변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명이 많은 사람들 공통점은 그만큼 인기만발, 인기가 그쵸. 많다는 증거겠지요.
1: 네. 이 유태평양 5단은요, 만 4살에 판소리를 시작해서 6살 때는 최연소 나이로 3시간이 넘는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유학해 타악을 공부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2010년 제28회 전주대사순놀이 학생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 장원을 수상. 네, 그야말로 청춘을 판소리에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0: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네. 소리꾼. 뭐 아는 사람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유태평양 군의 아버님이 네. 소리꾼 유준열 씨인데 네. 이 34살 된 나이로 국악을 시작한 탓에 자식에게 일찍 국악 공부를 시키고 싶었다고 해요. 예.
1: 어쩌면 이 태평양이라는 이름처럼 앞서간 선배들의 기량과 인품을 바다처럼 다 담으라는 뜻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0: 맞아요. 태평양. 네. 폼나지 않습니까?
1: 네, 멋있어요. 네.
0: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처럼 네. 국악의 큰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오늘 대국자로 초대했습니다. 네. 자, 유태평양 5단 네. 오늘의 출사표 던져주시죠.
2: 열심히 까신 알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0: 사극 대사 같아요. 열심히 깐 알들 네.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하거라.
1: 네.
0: 예.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알까기에 앞서서 10타부터 하겠습니다.
0: 네. 뭐 두 손어 알 네. 판 위에 올려놓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숟가락 푸는 거지요.
1: 네.
0: 참고로 지금 건재간 7단 한복 예쁘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결혼할 때 입었던, 패배할 때 입었던 15년 전.
1: 아, 15년 전. 예. 한복을 이렇게.
0: 관리를 잘 했던 거죠.
1: 오늘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 해둔 거겠죠?
0: 네, 처음 뭐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오늘 멋진 대국, 우리 알까기 공부하는 이 초심자들에게는 유익한 대국.
1: 네.
0: 이 교육용 대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지금 10타만 봐도 네. 오늘 왼손, 되게 오른손으로 재밌을 것 같아요.
0: 너무 진지해요.
1: 네.
0: 대국에 앞서 진행 방식 소개해 주시죠.
1: 네, 연장자가 100이고 흑선으로 시작합니다. 알은 총 8알, 3판 2선승제고요. 승부가 1대1이 되었을 때는 각자 알 3개씩만 놓고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0: 자, 그러면 포석해 주시죠. 8알입니다. 네. 자, 중앙만 안 넘으면 그건 뭐 자유입니다. 이 유태평양 5단은 굉장히 전진, 공격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1: 네.
0: 뒤로 빼지 않고. 네.
1: 지금 네, 권재관 7단은 진짜 1mm까지 신경 써서 이렇게 네. 포석을 했어요.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흑선 네. 유태평양 5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두 분 차렷 경례. 흑선을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1: 와.
0: 손에 입김을 불고 중앙으로 가서 악수 없다. 그 말이 과연 그러나 나쁠 건 없습니다. 네. 애매한 위치에
1: 네.
0: 흙이 자리를 잡았네요.
1: 네.
0: 자, 조수 신경 쓰인다 이거죠. 네. 어딜 쳐들어와. 저 특공대
1: 처음부터
0: 네. 저건 처음부터 매너는 별로 안 좋습니다. 권재관 7단. 네, 그러나 눈에 가시다. 연.
1: 자리까지 옮긴 것치고는
0: 네, 좀 아쉬웠어요. 네. 거기서 시원하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 네, 아쉽네요.
0: 다시 아름 네. 유태평양 5단에게 넘어갔습니다.
1: 네.
0: 저 길이 보이나요?
1: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0: 어떻게 하려고 본인의 알! 네, 저거 위험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꽤 나왔습니다. 저건 그러나 이제 시작입니까?
1: 네네네. 아직 모릅니다.
0: 네. 이제 시작입니다. 네.
1: 아니 어디까지 네. 어디까지 가시는 건지
0: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까 첫 수 봐서는 네. 시원치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저게 성립이 될지? 이 나왔습니다.
1: 아니 그냥 제자리에서 해도 네.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냥
1: 네.

0: 예? 과연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 듯 달달달달. 이 약으로 말하면 호르몬인데 알까기 있을 필요 없는 거지요.
1: 이 권재관 칠단은요, 네, 아내 김경아 씨의 쇼핑을 목격한 후 이 세상에서 가장 심한 욕은 소비욕이라고 했답니다.
0: 그런데 사실은 권재관 칠단 그런, 네, 욕할 자격이 뭐 신중하게 뭐, 유튜브 병량 5단.
1: 네, 계산을 하고 있는데, 네, 자, 무슨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0: 자세 보면, 네, 네? 멋진 수 웃으 나와야 되는데.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저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는데 막상 계산은 끝났습니다. 견적은 나왔습니다. 견적은 나왔는데 과연, 네, 이게 오!
1: 계산이, 네, 정확했네요. 네.
0: 간만에 멋진 수가 나왔습니다.
1: 네. 네.
0: 이렇게 해서 앞서고 있는,
1: 네,
0: 네, 유튜브 병영 5단입니다.
1: 네.
0: 자, 그거로. 아,
1: 바둑알 통에 그냥 들어갔어요.
0: 자, 세 알 1타 3득 노릴만 하죠. 네. 앞서고 있는데 시원하게
1: 과연
0: 강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셋 중에 하나를, 네, 소모하고 있는 유태평양 5단. 네.
1: 네, 멋있어요.
0: 오, 네. 알까기도 시원시원하게,
1: 네,
0: 거침없습니다. 쭉쭉 잘 나가고 있습니다.
1: 네. 네.
0: 이에 맞서는 권재관 7단,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1: 이제 신중히.
0: 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1: 또
0: 정확합니다.
1: 네. 아.
0: 대충이 없어요. 꼼꼼한,
1: 네,
0: 성격 나오는 거지요.
1: 네.
0: 자, 이것도 좋은 거리, 좋은 각도입니다. 네, 성공하는 유태평양 5단.
1: 오,
0: 네,
1: 오케이.
0: 완벽합니다.
1: 와, 계산이 정확해요.
0: 네. 네. 지금
1: 그에 비해
0: 갈팡질팡,
1: 네,
0: 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1: 네,
0: 권재관 7단 좀. 또 건드렸어요. 네, 오늘 되는 게 없습니다.
1: 네.
0: 오늘 졸전을 펼치고 있는 권재관 7단. 네.
2: 천천히 한 발에 하나씩 바깥으로 떨어뜨려서 세상 구경해드리겠습니다.
0: 연습할 때 보세요.
1: 네, 시타할 때도.
0: 네, 시타할 때도.
1: 네, 되게 좋았는데.
0: 네, 좋았잖아요. 근데 정탁 하나도 안 나오고 싶어요.
1: 아, 너무. 네.
0: 이게 유태평양 5단 초반에는 약간, 네,
1: 네,
0: 안 풀렸습니다만은,
1: 네,
0: 중반 넘어서,
1: 네,
0: 시원시원하게.
1: 네.
0: 네, 손도 보세요. 예쁘장한 저 손으로.
1: 네. 아주 차분하게.
0: 네, 차분하게 가능합니다. 뭐 여유예요. 네. 뭐 실수 아닙니다.
1: 조금 아쉬웠어요.
0: 아쉽긴, 네, 했습니다만은.
1: 네. 하지만 월등히, 네, 지금 앞서고 있어서.
0: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 오히려 유태평양보다는 사석이 한 알밖에 없어요. 사석이. 네.
1: 네. 아, 그 사이에 권재관 7단, 네, 네, 안으로 들어왔고요.
0: 하지만 권재관 7단은, 네, 아이디어 뱅크예요.
1: 네. 네.

0: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0: 아 손이 떨리고 있었는데 한 점이라도
1: 아니 아 끝났나요?
0: 끝났습니다.
1: 아휴.
0: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대결에서는 유태평양 5단의 완승 승리하였습니다. 네 울먹이고 있는 권재가 칠때 네. 울고 있어요.
1: 네. 근데 또 아직 모릅니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쳤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네.
1: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누구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1: 네.
0: 네. 근데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뭐 쳤다고. 좀 찌질이 집단입니다. 찌질이 집단. 네? 좋습니다. 2차전 있지 않습니까?
1: 네. 2차전에서 누가 뭐라고 했습니까?
0: 그럼 말해야만 되지. 누구 네. 앉아 있어요. 표가 돼가지고.
1: 네.
0: 내일 모레면 50인데. 말까지 졌다고.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5단입니다. 부각의 날 지적 기념 알까기 명인전 시즌 2 2차전 보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석을 보니까
1: 네.
0: 권재관 7단은 무슨 저 이 화살 총 모양.
1: 네. 네? 아직 울고 계신가 봐요.
0: V자 아니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울고 있고 말이죠. 네 아마추어도 아니고
1: 네. 네,
0: 집중해서 지난 경기는
1: 네.
0: 잊어야 됩니다.
1: 네 맞아요.
0: 그건 그거고.
1: 네, 또 뒤집기를 할 수 있잖아요.
0: 또 판세가 완전히 다를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네, 네 맞아요. 자 이제 1차전과 마찬가지로 흑도를 잡은 유태평양 5단의 선공으로 알까기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자 권재관 7단 보석은 약간 승리의 V자 모양 같기도 하고 말이죠.
1: 네.
0: 반면 유태평양 5단은 그냥 무난하게
1: 네.
0: 1차전 내가 승리했으니까
1: 네.
0: 이런 정도로 그냥 끝내겠다. 자 네. 좋습니다. 와 가볍게 미치겠네 제가 저렇게 자꾸 울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진정해야 됩니다. 네. 유태평양 5단 타격 보면은
1: 네.
0: 네? 부드럽습니다.
1: 네.
0: 타격이 힘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1: 네.
0: 권재관 칠단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렇게 힘이 들어가니까 뒷땅이
1: 네.
0: 나오고
1: 아.
0: 네? 자, 잘 보세요.
1: 네.
0: 유태평양 5단은 가볍게.
1: 네.
0: 그리고 힘이 안 들어갑니다. 정확한 이제 거리는 재고. 둘. 뭐 측량
1: 네.
0: 기사처럼 이렇게
1: 네. 네,
0: 측량을 하고 끝났습니다. 저 주광이 한수로에서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와!
0: 가볍게! 보세요. 힘 안 들입니다. 네!
1: 와!
0: 가볍게!
1: 와!
0: 모든 뭐, 예, 알까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1: 네.
0: 모든 스포츠는 힘이 들어가서 네. 좋을 건 없습니다.
1: 뭔가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되게 알까기의 정석 같았어요.
0: 그렇습니다. 지금. 부드럽게.
1: 네.
0: 저거는 매너 두 번 지는 겁니다.
1: 아유.
0: 더티 플레이, 네.
1: 네.
0: 지저분한 면에 어디서 배워먹은 보르장머리인지. 네.
1: 네.
0: 저! 이거 하나 소고기 일입니다. 그러면.
1: 아유.
0: 안 나와요.
1: 네.
0: 힘만 들어갑니다.
1: 네.
0: 손가락에 오늘 힘만 들어가는.
1: 오늘.
0: 네.
1: 참 안 풀리네요. 이 권재관 칠단은요.
0: 네.
1: 한 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뜨지 않은 개그맨들과 시간당 3,800원에 웃겨드린다는 희망 프로젝트 코너를 방송했다고 합니다.
0: 와, 한 시간에 3,800원이면 최저시급도 아닌데요?
1: 네. 하여간 그런 방송을 했는데, 한 제가.

0: 과연 자 저 한 점을 자 과연 예 말끔하게 처리하는 게 태평양.
1: 아, 네 흔들리지 않아요.
0: 흔들림이었습니다.
1: 네. 아 멋있어요. 자.
0: 자 한숨만이라도
1: 네.
0: 자, 네. 군재간 칠단 할 말이 없고 말이죠.
1: 네.
0: 자, 유태평양 오단은요?
1: 네, 유태평양 오단은요. 네. 아프리카에 유학 중일 때 현지에서 쑥대머리를 불렀더니
0: 네.
1: 언어도 다른 현지 학부모들이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고 합니다.
0: 둘 중 하나인데
1: 네.
0: 그 현지 학부모가 그날 네.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0: 아니면은
1: 네.
0: 진짜 유태평양 오다리 노래가 감동을 주든가.
1: 네.
0: 근데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1: 맞아요.
0: 그게 맞지요. 쑥대머리 네. 그 한 수절 잠깐 들어봤으면 네. 좋겠는데요. 유태평양 오다 쑥대머리 자 한 수절.
2: 쑥대머리
0: 거기까지.
2: 귀신.
0: 말도 제대로 이거.
1: 네.
0: 거기까지. 한번 들었는데 네. 가슴이 막.
1: 맞아요.
0: 찬하고.
1: 맞아요. 근데 쑥대머리를 부르면서도 또 연습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0: 이야 노련합니다.
1: 네.
0: 네, 유태평양 오단. 자 과연 안 했던 답법인데 뒤집기 답법. 네. 보통 프로들도 잘 안 하는데 유리할 때
1: 네.
0: 성공했습니다.
1: 네.
0: 뭐 사석 작전 가능하죠.
1: 네.
0: 유리하니까.
1: 자, 신중하게.
0: 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저 한 점이라도 득점을 해야 되는데 과연.
1: 아유.
0: 예.
1: 아,
0: 안 되는 날이 있어요.
1: 네.
0: 우는 대국자 처음 본 것 같아요. 그거 졌다고. 좀 찌질이 칠단입니다. 찌질이 칠단. 네? 내일 모레 바로 50인데. 오히려 당황하는 유태평양 오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안 풀리는 날이 있죠.
1: 오늘이 그런 날인가 봐요.
0: 네. 상대방의 실수는 나의 행복입니다.
1: 네.
0: 상대가 실수를 할 수, 하면 할수록
1: 오!
0: 네! 나는 기세등등.
1: 와, 네, 바로 그거죠. 오다는 네, 흔들림 없이 또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0: 상당히 열세에 몰린
1: 네.
0: 권재간 칠단 과연 반격에 나서는데
1: 아...
0: 자세가 봐선 불안해요. 불안해요 자세가.
1: 그냥 도망 다녔으면 네, 좋겠어요.
0: 저각도에서는 안 나오는 자세입니다.
1: 어떻게 이렇게 안 풀릴까요?
0: 예.
1: 정말.
0: 자, 오, 끝내네요. 끝내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1: 아.
0: 오히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태평양 5단, 권재간
1: 네.
0: 7단 연륜도 있는
1: 네.
0: 대선배인데
1: 네.
0: 여기서 끝내기 너무
1: 네.
0: 잔인한 거 아닌가
1: 네.
0: 갈등하는데 뭐 잔인할 거 없습니다. 알까기는 알까기일 뿐.
1: 아, 오!
0: 아,
1: 아 꽥이 네. 나왔어요.
0: 꽥은 약간 의도된
1: 네.
0: 네.
1: 아.
0: 권재간 7단
1: 네.
0: 네.
1: 그 조금 신중하게 뭐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보통 한 알이 나오면 도망 다니기도 하는데
0: 네.
1: 지금 정말
0: 눈 깜짝할세 네? 자 그랬구나 저랬구나 이렇게 해서 유태평양 5단이 권재간 칠단을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올해 챔피언 유태평양 5단입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압도적인 승리. 오열을 하고 있는 권재간 칠단. 네.
1: 아...
0: 참 희한합니다. 성격이. 아, 또 여리군요. 권재간 칠단. 지금 애아버지가 네? 집에서 애들도 보고 있을 텐데 저건 추태죠 추태 네? 이제 고정해야 됩니다. 유태평양은 아 그래 아 고정하고 알까기
1: 네.
0: 인생 전 6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1: 네. 네.
0: 이렇게 대국에 지고 오열하는 네. 사람 나 처음 봤습니다.
1: 사인도
0: 너무 옹색하게 저 구석에다 아 그게 뭐 갖고 싶어요
1: 아 갖고 싶어요
0: 아, 이거 갖고 싶어요
3: 어 예
0: 이거를 이제

0: 자, 끝에 네. 평양 5단 축하드리고 오늘 저 승리 소감 한 말씀해 네. 주시죠.
1: 아주 행복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즐거운 추억에 평생 남을 것 같고요.
2: 네?
1: 오늘 알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평양 거 좀 나도 사실 당황스러운데 코치가 출단 지금 패했어요. 왜 그렇게 울고 계세요?
2: 진짜 울어요.
3: 연습한 대로 다 안 됐고요. 아이 손이 내 손가락 생각 때문에 안 됐어요.
0: 일단 고정하시고
2: 네?
0: 자 국악의 날 지정 기념 알까기 명전 네. 시즌 2. 야 오늘 하여튼 이렇게 웃음바다, 눈물바다
2: 네. 네,
0: 두 가지 두 바다가 있네요.
2: 네.
0: 두 바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온 국민이 알까기를 즐기는 그날까지
0: 알까기는 쭉 갑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조상님도 몰랐다. 국가유산이 이렇게 즐거워질 줄. 전통을 눈에 담고 새롭게 맛보고 내 손안에 누리고 풍요롭게 즐기는 세상. 국가유산 즐거움이 되다. 국가유산진흥원.

0: 유쾌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질병관리청과 지자체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 결과는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사업을 만들기 위해 활용됩니다.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영재 한음에 오신 여러분, 저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고 우리 전통음악을 너무도 사랑하는

어이씨구. 좋다. 잘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임새는 어떤 위치에 넣어야 한다는 규칙이 없으니 공연을 보시다가 연주자를 응원해주고 싶을 때 언제든지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한음에 반하다 친구들의 성금연 가락 풍류 중 성금연 명인이 어려서부터 여러 명인에게 배웠던 풍류 가락을 성금연이 다시 정리한 가락입니다. 성금연 가락 풍류는 현재 정악을 연주하는 법금 가야금으로 연주하지 않고 산주 가야금으로 연주하지만 주법과 농연법이 유사하고 선율 진행도 법칙에 벗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법금으로 정악을 연주하고 산조 가야금으로 성금연 풍류 가락을 같이 합주하여 조화롭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다시 구성해보았습니다. 그럼 제가 어이씨구 하면 여러분들께서 좋다로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씨구!

두 번째 무대는 서재희 친구의 흥부가 중 제비 노정기입니다. 흥부에게 은혜를 입고 강남으로 돌아갔던 제비가 이듬해 봄 강남을 거쳐 조선 흥부의 초가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곡으로 보은표 박씨를 물고 여러 경치를 두루 살피며 돌아오는 장면의 유쾌한 흐름을 가야금 병창 특유의 리듬감과 소리로 불어낸 대목입니다. 그럼 서재희 친구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구!

제비가 흥보씨의 내리가 불량으로 보인표 박씨를 내몰고 빨리 조선을 나오는데 꼭 이렇게 들러서 나오던 것이었다.

가만히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 우동해청 망어다 청룡궁을 올라가니 주작이 넘놀고 상액토 하액토 우적교 바라보니 오 천호

억양천이 거의 놀아 외양봉을 넘 황릉묘 들어가 25연 탄야월을 포효까지 쉬어 얹어 두견성 화답 포구 황항루를 올라가

시적 선율의 흐름과 드라마틱한 감정선이 짙게 배어 있으며 연주자에게 단순한 기교 이상의 호흡, 정서, 해석을 요구하는 곡입니다. 활의 강약, 속도의 세심한 조절을 통해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섬세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산조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예준 선배님의 무대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이씨고!

네 번째 무대는 축의 대찬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출강입니다. 북한의 작곡가 김용실이 1960년대에 작곡한 곡으로 함경남도 흥남재련소의 모습을 표현한 곡입니다. 저음과 고음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리듬을 통해 노동자들의 활기와 이면에 있는 고단함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축의 대찬소리 국악관현악단 친구들의 무대를 감상

0: 않는데요. 목을 길게 빼고 호랭이 앞으로 바싹 바싹 달려들며
1: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2: 그만 나오시오, 그만 나와! 아, 그렇게 나오다가는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겠소! 어찌 그리 조만한 분이 목이 들락날락 뛰움치기를 잘하시오!
1: 오, 이놈! 내 목 내력을 말할 테니 들어봐라!

일곱 번째 무대는 예음 전통 연희단 친구들의 강명 탈춤극 꽃보다 미알 영감 할미 거 누가 날 찾나 입니다.

0: 야, 아무것도 안 먹었어.
1: 아, 아, 이보시오.
0: 아, 아. 으빠.
1: 에휴, 욕심쟁이 영감 같으니라고.
0: 할미, 할미, 거기서 청승 떨지 말고 이리로 와봅소.
1: 흥, 알겠소.
2: 그러자.
0: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소개 한번 해봅소.
1: 그거 참 좋은 생각이요. 내가 먼저 해보겠소.
0: 좋소.
1: 여러분.
3: 네.
1: 아니 젊은 것들이 소리가 작아서 되겠소. 더

0: 짓고 태안 지안 원가 몸에 빗발 같이 보고 지고 9년 지소린 날에 햇빛 같이 보고 지고 허름 한 영감 잃고 영감 찾으러 다니는 할머니 일세.
1: 할미 할미 괜찮소?
0: 괜찮소 괜찮아. 영감도 소개해봅소.
1: 알겠소. 여러분 나는 귀염둥이 호호 할아버지요. 내가 잘하는 게 있어.

0: 그 춤은 무슨 춤이요?
1: 이 춤은 바로 2026년 병우년 새해를 알리는 붉은 말춤이요. 해미, 이 춤을 추면 복이 많이 들어온다. 허니, 해미 더서 춰보시오.

0: 마음이 최고요. 항상 즐겁게 사시오.
1: 그렇지 그렇지.
2: 이보시게 영감님.
1: 아이고 학생반들 무슨 일 있어?
3: 영감님을 응원하기 위해
2: 신통방통한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소.
4: 신통방통한 물건?
2: 이것은 죽방울이라는 물건이요. 잘 보시오.
3: 악수 양반 부탁하오.

영감님, 이것이다가 아닙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복을 전해줄

좋아.

0: 우리 음악의 내일을 만나는 시간.
1: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들을 발견하는 무대.
0: 이 노래
1: 들어볼래?
0: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조우종입니다.
1: 반갑습니다. 정다은입니다.
0: 자, 이 노래 들어볼래? 벌써 오늘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악의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판소리 열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 네, 춘향가부터 심청가, 흥보가, 적벽가, 수군가까지 판소리 다섯 마당 속에 웃음과 눈물, 또 감동과 해악이 담긴 대목들을 준비했습니다.
0: 네, 판소리는 단순히 노래를 넘어서 이야기, 또 연기, 그리고 감정이 어우러진 전통 공연 예술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특히 오늘 무대에서는 이 판소리 다섯 마당의 매력을 더 가까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마당, 적벽가 중 군사서롬입니다. 박사랑 친구의 무대로 만나보시죠.
2: 그때요, 여러 군사 허는 말이 부모 생각 네 서름,

0: 박사랑 친구의 무대가 정말 가슴을 울렸습니다. 네. 사실 사실 이 적벽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힘 있는 발성과 호흡 또 웅장한 분위기까지 잘 살려야 돼서
1: 그렇죠.
0: 쉽지 않은 작품으로 꼽히거든요. 예, 근데 예. 박사랑 친구가 정말 자신만의 색깔로 당당하게 잘 풀어냈어요.
1: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네. 무대였고 무대도 인상적이었지만 이 박사랑 사랑이라는 이름도 한번 들으면 오래 기억되는 인상적인 이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이름에 대한 좀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2: 네, 맞아요. 저는 친구들과 인사할 때 박사랑합니다.

0: 직은 아니에요?
1: 네.
0: 아, 너무 잘생겨서 범접하기 힘든가? 야, 눈이 초롱초롱하네.
2: 그러니까요.
0: 혹시 키즈 모델이나 아니면 뭐 그런 제의 같은 들어온 적 있습니까?
2: 있었을 것 같아요.
1: 네, 지금도 하고 있고.
2: 아, 그래요?
1: 네, 화보도 찍고 대회에 나가서 상도 타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래. 근데 네. 요즘에는 판소리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0: 아, 야, 키즈 모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포즈 막 잡고 그래요?
1: 사실 네. 처음에 오디션을 봐서 저도 네.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0: 네. 네.
2: 얼굴이 다 하겠죠. 네. 포즈라기보다 얼굴이 천재인데.
0: 애들을 너무 띄워줘도 안 돼요. 버릇 안 좋아하죠. 아니 정말 네. 얼굴 천재. 네. 약간 사슴 느낌이 나는 우리 박사랑 네. 친구인데 정말 부럽고 오늘 이 적벽가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좀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1: 제가 부른 대목은 전쟁터에 나간 군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자식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자식과 아버지가 쉽게 만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희 부모님, 네. 엄마, 아빠가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0: 엄마, 아빠한테 한마디 할까요? 그럼 저기 1번 카메라에 보고 한번.
1: 엄마, 아빠, 박사랑합니다.
0: 예, 예, 좋아하실 것 같아요.
2: 아유, 얼굴 천재인데 뭐 이렇게 작품을 느끼는 감수성까지 진짜 풍부한 것 같아요.
0: 예.
2: 근데 또 의외인 게 우리 사랑 친구가 이 노래 들어볼래 섭외를 받고 출연을 좀 망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예요?
1: 네.
2: 예, 왜요?
1: 제가 요즘 변성기가 시작돼서 최상의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나 영향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됐습니다.
0: 아, 근데 그렇게 변성기가 막 느껴지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정말 더 깊은 맛을 내는 그런 소리꾼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 친구만의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야 사랑 이로구나 박사랑이지 시청자 여러분 주니어 소리꾼 박사랑을 기억해 주소이다.
0: 헤이 박사랑합니다. 고마워요.
2: 아유 사랑 사랑 사랑 박사랑이지.
0: 예.
2: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소리꾼 박사랑 친구였습니다.
0: 그렇습니다. 자.

내어봐라! 치매병이 깊어가니 어서 어서 안에 불러가라! 예! 예.

0: 선생님의 병환이 매우 특이하여 토끼 간을 먹지 않고서는 병을 고치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1: 오지

높이를 더한 버프로 단청 채색을 두루 묻혀 저희리 저리 그린다. 전하 용산 승지가

0: 아, 정말 순식간에 빠져드는 무대였습니다.
1: 네.
0: 요 수군가가 용왕과 토끼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치 있는 말맛과 익살 또 풍자가 살아있는 작품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런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게 되네요.
1: 맞습니다. 연기하고 소리가 함께 살아나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무대는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 사랑과 절개를 담은 춘향가 무대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2: 사또는 동원의 좌정 후 혀봐라 호방 형미 듣거라 이 고을에는 미인미색이 많다하니 다른 점고는 3일 후로 미루고 우선 기생종고부터 하렸다 호방이 기생 점고를 하는지

떠난다. 네, 여봐라. 점골이 그렇게 느린 애로 불러 떠난다. 네, 여봐라. 점골이 그렇게 느리기어다가는 석 달여들이 걸려도 다 못 얻었구나. 때 성민은 원래 급한 사람이니 급급히 불러들여라. 호방이 눈치 있어 사또님께 보비오를 하기 위하여 떡자 화두로 불러 들이난디.

0: 이솔민 친구의 가야금 병창 무대였습니다. 네. 이 춘향가는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서도 가장 긴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채로운 이야기와 또 감정이 담겨있는 이야기죠. 솔민 친구는 이번에 판소리 열전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춘향가를 선곡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춘향이가 이몽룡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모습이 강물 맞으셨었고 네. 저였어도 춘향이처럼 끝까지 이몽룡과 약속을 지켰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춘향가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2: 아, 그래요. 의리파네, 의리파. 예, 그럼 다은 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춘향이었다면은 이렇게 의리를.
0: 아, 제가 춘향이었다면.
2: 예, 예.
0: 저도 뭐. 의리를 지키죠 아시잖아요.
2: 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0: 의리파잖아요.
2: 그러나 본인은 의리파다. 의리파들만 네.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려면 평소에 좀 맹 연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때요? 좋아하는 연습 장소 같은 거 있나요?
1: 저는 저희 엄마의 차에서 연습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2: 엄마 차.
1: 왜냐면은 엄마의 차에서 연습을 하면 깊은 울림도 있고 너무 편안해.

0: 그래서 연습하기가 좋아요.
1: 좋은 보우 양대선이.
0: 사실 엄마는 가끔 제가 연습한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럽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2: 예.
0: 저는 끝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완곡을 하는 편이에요.
2: 차에서 차가 네. 이렇게 울림이 좋은가 봐요?
0: 네.
2: 아, 좀 큰 차인가요? 예, 그럼.
3: 그야말로 뭐 이동식 개인 연습실이네요.
2: 그럼요, 그럼요.
3: 이 제가 이제 또 저도 아이를 이렇게 항상 차로 태워봐서 알지만 어머님도 인내심이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 이 무대 뒤에 얘는 또 어머님의 인내심도 그럼요.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가야금 병창이 뭐 길기도 길고 연주하면서 또 노래도 해야 되고 해서 그만큼 또 체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거든요.
2: 네.
3: 혹시 공연을 앞두고 꼭 챙겨 먹는 비밀 메뉴 같은 거 있을까요?
0: 저는 보통 공연 전날
2: 그 어떤 원리에 의한 건가요?
0: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2: 근데 그게 잘 나와요?
0: 네, 그래서 사실 어제도 치킨이랑 소고기를 먹고 왔어요.
3: 아,
2: 소고기는 가장 좋아하는 부위가 어디예요?
0: 그냥 소고기면 다 좋아가지고
2: 다 좋아라고?
3: 맛있고.
2: 아유 진짜 어쩐지 소리가 엄청 우렁차더라고요.
3: 그러게요.
2: 네, 어제 먹었구나. 그러면은 솔민 친구는 지금 이제 6학년 됐잖아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0: 이제 6학년이다 보니까 네. 입시가 가장 고민이 되는데요.
2: 입시?
0: 밥 먹을 때나 학교에서 자기 전에도 항상 고민이 돼요.
2: 아이고 그래요.
0: 전통 예중에 가서 꼭 네. 가야금창을 제대로 외우고 싶어서 고민인데 그래서 요즘엔 연습할 때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고 집중하면서 하게 돼요.
2: 대단하네.
3: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얼핏 듣기로 예중 입시 경쟁률이 정말 치열하다고 들었거든요.
2: 예.
3: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2: 맞습니다.
3: 또 그리고 앞으로도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저희가 함께 응원할게요.
2: 네. 자,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한 판소리 열전 다음 주인공도 기대가 됩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4: 안녕하세요. 판소리를 너무 사랑하는 판소리 꿈나무 이승빈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몹쓸 열어 목숨이

넘어서 죽게 될 권속들을 구원하여 살겠나이다. 형님 저를 그주 형님 오 네가 바로 그 흥부냐? 네 말을 듣고 본 게 참말로 불쌍하게 되었구나. 너 온 김에 보리나 좀 다 갖고 갈래? 아이고 형님, 흉룡 곡식으로 들려 먹기에는 쌀보다 보리가 훨씬 더 낫답니다요 형님. 흥, 그놈 늘려 먹는 속도 좋으구나. 그럼 그래라. 여봐라 마당새야, 저 동평 곡간으로 돌아가면은 쌀 쟁겨놓은 쌀곡간이 있겄다. 쌀로 몇 섬 드릴까요? 너 이놈 가만히 있어. 그 뒤로 돌아가면은 보리 쟁겨놓은 보리곡간이 있겄다. 보리로 몇 섬 드릴까요? 금방진 놈 가만히 있으래도. 그 뒤로 돌아가면은 작년에 지리산소 도끼자로 헐려고 쳐온 박달 방망이가 있느니라. 그거 이리 가져오니라. 오늘 한 놈 시클놈이 있다. 놀보란 놈이 대문을 딱딱 걸어잠궈 놓고 흥보리 때리는디. 놀보놈 거동 마라. 지리산 몽둥이를 뚫 후에 번쩍 지켜들고 헛다 이놈 강도놈아. 나의 말을 들어봐라. 잘 살긴 해보게요, 못 살기는 이팔자라. 다닥섬이 나주자 헌들 마당에 근노적에 다물다물이 쌓였으니 이 돔주자고 도적을야. 전관이나 주자 헌들 용봉장 금괴 안에 가득가득이 관을 지어 뱃속 안에 들어갔으니 네 돔주자고 괴도놀야. 몽둥이를 들어매더니 다른 매 이구랭이 치듯 좁은 물에다 벼랑 치듯 딱 딱. 아이고 형님 박 터졌소. 딱 딱. 아이고 형님 허리 부러졌소. 사람

0: 네, 판소리 네 번째 마당으로 흥보야! 흥보가를 들어왔습니다. 정말 흥보가는 너무 재밌고 네. 이 서민들의 삶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웃음과 해학 또 어려움 속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고된 현실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서도 또 재치 있게 풀어내는 힘이 있어가지고 웃음과 안쓰러움이 함께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저는 언제나 항상 흥보 편입니다.
1: 아, 그렇죠. 고된 네. 현실 속에서도 또 재치 있으면 잊지 않잖아요.
0: 해학 어떤 골개미 예, 여기 놀부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판소리 다섯 마당 중에 마지막 이야기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심청가 속 감동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2: 그때여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디 서름이라는 게 어지간해야 울음도 울고 눈물도 나는 법이지. 사뭇 아람이 자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미치는 법이었다. 신봉사기가 막혀서 따 절컥 주저앉으며 들었던 약 그릇을 망바닥에다 내던지고 아이고 마누라 세계화

자소에게 집 주는 놈 미친놈이라 허여스대 현철없고 음전한 우리 곽씨가 죽었어.

체담으로 일어나 농담으로 일어나 실담으로 일어든가 이지경이 웬일이오 내 신세는 어

조각시 시체 소방 상태들 위해 덩그렇게 올려놓고 명정공포 삽선 등불 좌우

어이가리놈차너허허너

0: 엄차오한놈 현재 가면은 언제나 올라요. 심한 나를 일러주오. 엄차오한놈
1: 하이.

0: 말고.
1: 네, 헐.
0: 걱정하다 굴과

0: 서이가리
1: 제할
0: 부창부수 우리 정군 나을과 함께 가사이다 상여는 그대로 나가며 어넘차 와넘 어노 어노 어이가린 엄차 와넘 여보소 친구네들 세상사가 험망오네 잔

0: 해줬던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우리 오하늘 친구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이야기가 더 생생하게 전해졌는데 하늘 친구는 오늘 무대를 가장 긴장하면서 보실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예요?
2: 세상에서 가장 귀여우신 저희 할머니인데요.
1: 예,
2: 제가
1: 할머니.
2: 처음 태어났을 때 할머니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으셨대요.
1: 그렇죠.
2: 그래갖고 제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1: 할머니가 지어주셨어요?
2: 네.
1: 네. 무슨 뜻을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커라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2: 푸른 하늘처럼 밝고 긍정적이게 크라고 지어주셨어요.
1: 잘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2: 네.
1: 긍정적으로.
0: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0: 아마도 할머니께서 오늘 이 무대도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준 심청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습...
1: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2: 네.
1: 긍정적으로.
0: 예.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래요. 예.
0: 아마도 할머니께서 오늘 이 무대도 정말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려준 심청가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 우리 친구가 연습하다가 눈물을 흘렸다고요? 맞아요.
2: 네. 네. 심청이가 아버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내용인데요.
1: 그렇죠.
2: 사랑하는 아빠가 연습하다가 얼굴이 떠올랐어요.
1: 아빠 얼굴이?
2: 네.
1: 그래서 지금도 울라 그래요?
2: 아니요.
1: 아빠 얼굴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2: 제가 속상하게 해드렸던 일도 생각나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아 그래서? 아 진짜 뭐 정말 심청이 이상이네요. 그리고 판소리를 하면서 또 하늘이가 이렇게 성장한 것 같은데 만약에 하늘 친구가 이제 내가 심청이야.
0: 네.
1: 그러면은 이 심청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2: 네.
1: 에?
2: 사랑하는 아빠를 위해서라면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1: 정말로?
0: 진짜 망설임 없이 대답하네요.
1: 인당수에?

0: 돼요?
1: 네.
0: 한번 보여주세요.
2: 해나무 헬리콥터!
3: 해나무 헬리콥터!
0: 할머니 같네. 그래. 아 진짜 우리 하늘 친구 판소리면 판소리 또 개인기면 개인기 정말 매력이 끝이 없는데 우리 하늘 친구 앞으로도 판소리 무대에서 더 많이 함께 보고 또 멋진 소리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와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며 더 깊은 울림을 전해준 판소리 열전 함께 하셨습니다. 판소리의 매력은 정말 끝이 없네요.
4: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소리 안에 담긴 웃음과 눈물 그리고 삶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전해진 우리 소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다은 씨, 우리 이렇게 이 노래 들어볼래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4: 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간단한 자기소개 글이나 사진, 공연 영상을 인별그램 DM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악을 사랑하는 고등학생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의 마지막 무대는 오하늘 친구가 한 곡 더 준비했는데요. 이 곡 감상하시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그때요 신봉사가 처자 말을 듣더니 먼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며

식!

심황호동바라 이 말이 제든 마든 산호주렴을 갇혀버리고 붙인 앞으로 어이구 아버지 신봉사의 말 듣고 먼 눈에 희번덕 끓이며 누가 날더러 아버지라고 하여 나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어 아버지라니 누구야 우남방녀 외따라 나 물에 빠져 죽은 지가 무금 3년인데 아버지라니 이거 웬 말이야 아이고 아버지 여태 눈을 못 뜨셨소 임방수 빠져 죽은 불효여식 심창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어서서 저를 보옵소서 신봉사의 말 듣고 먼 눈에 희번덕거리며 에이

야, 뭐지?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개면조처럼 이렇게 비벼서 꺾는 소리를 내면 우조 맛이 안 들어요. 느낌이 평화로우면서도 좀 이렇게 발랄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당을 잘 흔들어야 돼. 그래, 그게 조성에 맞는 동연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고 한번 타보자고, 처음부터.

돼지 소리도 내시고 뭐 새소리도 내시고 그래서 아주 재밌는 그런 걸 해주니까 흥미가 이제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동기화가 돼서 굉장히 그 즐거웠던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새로운 걸 또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입학하기 전에 좀 시간이 남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제1회 작곡파페를 국립극장 소극장에서 했습니다. 그때 이제 현충곡이라는 거를 작곡하셔가지고 저보로는 그 휘모리의 중심가락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주해라. 그러면 이제 그 위에서 본인의 그런 즉흥성이라든지 그런 걸 창작성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노는. 그래서 그렇게 대학 입학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고요. 저는 또 그 한유파를 계속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김영지 선생님한테 그때 당시에 제대하고 나서 공부를 좀 하러 다닐 때니까 상의를 드렸더니 그럼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을 가면은 이제 본인이 출강을 해서는 그 거문걸 가르치시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중앙대 대학원으로 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조를 다 배울 수 있었고 완판을 그러니까 이제 진양접도 저 뒤에 끝까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풍류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김영지 선생님이 작곡한 창작곡들 그런 것들도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몇몇 선생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내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런다. 그걸 왜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문화정책이나 예술행정이라는 그런 거를 전공한 사람들도 없었고 그 분야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는데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독일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려는 노력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이게 결국에는 선진국이 시작을 하면 언젠가는 이제 굉장히 이게 중요한 그런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는 그때 당시에도 이제 국립전통예고 거문고 선생을 하면서도 틈틈이 이제 공부하고 또 저녁 때는 가서 그 강의 듣고 그렇게 해서는 이제 들어갔는데 정책학이 저랑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제 행정학보다는 이론적인 체계가 좀 덜 돼 있어서 그래서는 이제 수료만 하고 국민대학교 행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행정학으로 다시 또 공부를 해서 다시 들어가니까 공부한 시간이 좀 꽤 오래됐죠.

문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과 현장의 예술가들이랑 차이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에서 어떤 국악 프로그램이 성공을 했다. 그럼 내년에도 해야 되고 올해 그 후에도 또 해야 되고 일단 성공을 한 그런 케이스니까 계속 어느 정도 그 담보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술가는 한 번 성공한 거에 대해서는 별로 취미가 없어요. 다른 걸 또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지. 그런 거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간의 그런 그 상충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융합하고 조화롭게 하는 것도 그런 문화행정, 예술행정 하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4년도에 이제 대구예술대학교라는 데를 가서 거기서도 거문과 전공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육도 시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지방 학생들이니까 서울 오고 싶으니까 서울에 한번 같이 데려와서 서울에서도 공연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2000년대 이제 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에 가서 불교 음악적인 것들도 조금 편곡해서 학생들 정규 연주에 쓸 수 있게끔 좀 했고요. 2005년도에 이제 세 번째 대학이죠. 중앙대학교에 와서 중앙거문과 합주단.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든 계기는 뭐 다른 대학에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생들 실력 향상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좀 교육을 하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신계동 선생님이 이런 가락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러려면 옛날 가락도 들어봐야 되고, 그 전수하시기 전 가락도 한번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확장시키고 축소시키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배웠던 그대로 일단은 제가 뭐 체보도 해놓고, 그렇게 연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강약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꽝 하고 칠 거냐, 아니면 달래서는 그냥 구성 있게 만들 거냐. 요즘은 이제 거무고 산조 타면 크게 타면 잘 타는 줄 알았는데, 그 뭐 크게만 탄다고 잘 타는 건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 약하게 할 때는 굉장히 여리게 타야 되고, 어떨 때는 세밀하게 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체계화 시켜서 이걸 교육적으로 어떻게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건가,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고요. 제가 또 행정을 하는 이유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제 국악 전통 예술 분야를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 방편 수단 중에 하나가 행정이었지 제가 행정학자로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저한테는 지금도 거문고라 있고 또 거문고를 배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 전통 음악 분야를 어떻게 하면은 더 좀 저희가 활동하고 했던 그 시대보다는 조금 더 후학들이나 그 후학의 후학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하고 또 자기의 그런 작품을 어떻게 하면 또 보여줄

0: 오랜만에 불렀네.
1: 그것만 놓으시면 참 그런데 너무 가셨어.
0: 그래서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가사가 잘못되려고 왔다리 갔다리 하려고 그래.
1: 잘하니까.
0: 그렇게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얼씨구 절씨구 막 이렇게 해야 춤을 추고 놀잖아. 그래 경쾌하다고 춤도 출 수가 있고. 그래서 경기민요는 역시 불러야 사람들이 춤을 추고 즐거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심 백화점이라 생기다 보니까 이제 노래가 민요가 나오더라고요. 라디오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아저씨가 이제 왔는데, 아니 서울에서 저런 노래도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럼요, 그래. 그래가지고 따라가 보니까는 종로 상가더라고. 종로 상가에 이창배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대가시잖아요. 거기를 따로 올라가니까 2층인데 한 20명 이렇게 쭉 떨려나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시조. 시조 있잖아. 조후 이런 노래 있잖아. 그 시조야.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다가 이제 긴작가는 뭐냐면은 만첩산 중 이게 12곡이 있어 이런 게. 그런 거 가르쳐요. 그것도 그거 이제 한 시간 지나면은 이제 정등만 선생님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아 뭐 이제 그런 가운다리랑 같은 거 두 선생님이 갈라가지고 해요. 응. 그러니까 뭐 거진 최강곤 다 배우는 거지 뭐.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선생님이 방송국에도 데려가고 미녀 101장 가서라도 1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 방송도 하고 또 학원에 일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몇 명 어디 노래하러 좀 보내달라고. 이제 그럼 또 가서 한갑집에도 가고 그러니까 한 달이면 일이 체해가지고 내가 아파도 나가야 돼. 그래서 내가 딴 사람 보낸다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아파도 기어나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일이 그렇게 많아서 그러다가 24살

0: 6개월 선생님, 뭐 연주 씨 이렇게 세 분이 문화재가 돼가지고 75년도에 그때 때 각 두 명씩 들어간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장학생의 둘이니까 임정란이 나 가르치러 우리 집에로 왔었어요.
1: 목사님.
0: 네. 집에 와가지고 그냥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창배 선생님은 배울 때 보면은 이렇게 충신은 만조종이요 이렇게 돌려라 그러고 이러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야. 만조종이요 이렇게 하나하나 염이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창배 선생님은 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이 장구체로 이렇게 돌려만 나.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노래가 도로 가느냐고. 이 선배들하고 같이 댕기다 보니까는 선배들은 이렇게 눌려가지고 치고 나가더라고. 그게 노래가 묵직하고 하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묵선생님 식으로 해요.

좋았다고 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우리 학원에서 장구를 내가 제일 잘 쳤어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시민회관에서 이제 산타령하고 그럴 때 내가 장구 미고 이제 다 이렇게 서가지고 움직이고 그때는 자신도 있었고 좋아져 그 시절에는. 어디 가도 이창배 선생님 나보고 장구 치라고 그러고 그랬거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도 그 시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신이 있어서.

초년 때부터 노래를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라디오에 이렇게 나오면 어머나 죽으나 뵈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길을 쓰고 찾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그냥 그 연습을 하고 그냥 거기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경기 민요가 나는 그렇게 좋더라고. 예. 그러니까 좋으니까 지가 노력도 하고 그걸로 돈 벌고 그렇게 먹고 살지 않나 싶어요.

노래를 한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난 노래를 해가지고 후회한 적은 없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노래로 좋아했고 죽을 때까지 내 삶이 아니었나 그렇게 좋아했다고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탄핵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 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삼각지를 낀 상태에서 머리 뒤 천천히 활짝 펴주면서 마시고
1: 나는 버틴다. 나를 지킨다. 유혹은 강하지만 나는 더 강하기에 약하지 않아. 나약하지 않아.

와, 예.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국남해라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는 와, 예. 나 탄 게 이게 무엇이냐? 오, 그게 수국남해라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는

이때요 남해 용왕이 우연히 병에 걸려 아무리 약을 써도 효염 보지 못하고 꼭 죽게 되었는디 선의도사 문병 후에 퇴간이 좋사오나 토끼의 간을 자시면 병이 꼭 낫겠습니다마는 꼭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남의 용왕이 세상에 있는 토끼를 내가 어찌 구한단 말이냐 홀로 앉아 자탄을 하는디 왕왈 연하다 수연이난 장망헌 진세간 벽하유만경박극 패군이 구말리오 여산송백 삼척 고부

0: 택기라
1: 그렇지
0: 흐느온 짐승은

0: 이씨의 영을 내려오니
1: 그렇지.
0: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 내가 들어올 터로되
1: 넓시고.
0: 수국이라 물고기 등물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난디
1: 그렇지.
0: 이런 가만히 없제
1: 널.
0: 성상은과 북성진은동 판섭빈어 주소오징어 갈림 박대대사 성두루묵 방첨사조계 해군공방 평사청어 군수해구 현감홍어 조부장조부 부별당선 정대승대 정다리가오 이사우다조리 금군보조 사무순치는 치준 치삼치병 치가제가 우리까지 영을 듣고 그저 바닥바닥바닥 어쩌는 복지여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꾸벅꾸벅꾸벅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

경은 잉어가 여자오래 승상 거북이 나가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시력이 놀랍사고 폭판이 모두 라흐대 몬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인간

0: 일을 바드드드던지 뭐다가 대왕을 마치리라. 용왕이 이만 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내 이놈 조가 밉다. 두 엄지발만 뚝 떼어서 뛰어 쫓아버려라. 방점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점사 조개는 철갑이 꾸덕꾸덕하고 방신치도 오늘 그려줬사오나. 옛글에 일렀으되 반 방유지세요고 좌수어인지 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면 혈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룩 펄펄펄 달려들어 혈조는 조개를 물고 초고개는 혈조를 물고 서로 놓치를 보달을 적극 어부에게 착하가서 속적거리 없이 모두 촉개가 되니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이렇다시 공론이 분분할제 이 마지막 주목입니다. 영덕 전리로 한신하가 들어온다.

0: 봄 제발 우리 하는구나.
1: 그렇지.

그와 눈그려 난 천진초인가 향초 꽃다 먹던 입 그리고 연행복 제리 울지 소리 듣던 귀 그려 동네 방장 운부중은 내게 안 맞던 코 그리고 바라방장 화림죽 뛰어가던 발그룡 대아름동 서남부 펑풍 흐던 돌 그리고 실롱 실팩 초야구 이슬 덜던 꼬리 그룡 풀기난 쫑 둔돌이 돌이 오리는 씨

가족 마음이 이렇게 든든하니 내 세상에 나가 토끼 잡기 무슨 걱정이 될고. 내 다녀오리라. 펼주부 안자리 문 밖에까지 나오며 장망한 진세간 부디 평안히 다녀. 그러나 그 이웃집 맘생이를 부디 조심하랬다. 수정 문박성라서 경계 무궁조타 고고 전변일윤홍 부상의 둥둥높이똥 양고그 차등한 개월봉으로 돌고 의장촌 개짓공 회안문구로 밑듣구나 너와 나라서 눈대고 부평은 물에 동실 오룡참냐고 자기세 홀홀 날아든다 동정여천 다시 추금수추파가여이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장낭을 탄다 이디저리 저리요리 앙금동실로 피떡 삼면발해왕 지광은 질백리 포홍은 전일생 정대무산 세배봉은 구름박 그가멀고 해외 수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0: 가보겠구나. 호랑이가 이거저거 포기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디 별주부도 세수가 없을라겠던가. 어? 호랑이 앞발 딛는 데가 없었다가 딱딛게 장기 궁짜는 나 낮아버리게 발라당 낮아. 어? 이것이 무엇이오?
1: 수요.

0: 어디다 도장신 거 있느냐? 비도 오면 들어가, 이 오랭이 대갈려라! 앞으로 저기 들어! 돌이 그래! 돌이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 좀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로 못 가겠다. 이놈이 따따던 양지 쪽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도 막 떼작거리도 떼작떼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이 뒷줄 땡기듯 자신은 꼴 아니 곱살스러 못 보겠다.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가 일것소만은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담가보아. 목물 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은 그리허시오. 이놈이 좋은 꾀낸체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을 막 잠글라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꾹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행여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8경 9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길은 홍여아

나는 손

장사를 지

가 통으로 바라보니 삼백 참 부상 가지 일륜홍이 아려 있고 바다가 뒤끌으며 어룡이 줄 모르고 한 곳을 당도언니 금고 소리가 쨍그랭 쨍 들리고 날 눈을 들어 살펴보니 흰옥현 판에 황금 대자로 남해 수궁 수정문

0: 그때요 별주부는 영덕전 너른 뜰에 공손히 복지하여였자오대.
1: 그렇지.
0: 말리 세상 나갔던 별주부 현신이오.
1: 자.
0: 용왕이 판기허사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1: 그렇지.
0: 토끼를 어찌하고 왔는고?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1: 그렇지.
0: 그럼 토끼를 빨리 잡아드리도록 하라. 하고 영을 내려놓니 좌우나 졸 은군 무조리 술령소 이씨에 대달라 토끼를 해왔살지 진황 멀리 정성사듯 사냥 싸움에 맞춰사듯 첩첩이 둘러쌌고 토끼 들여쳐 잡는 것도 역무 출사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벌러 무엇이냐 개요
1: 그렇지.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가늘레요게 탕 데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레조 혈담에는 관병 회춘명약이라 이 강아지 몰아가자. 아이고 내가 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두팔에 너를 잡아요 두피 쪽 살찐 다리 양회 까천여 공팥 후박 없이 나눠 먹고 입불 빼어 활도 메고 네가 쭉 백견이여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고주 문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나서도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 후간족이라 요단왕량 전리마로다. 여랑도 500금으로 죽었뼈 사셨으니 너를 산 재물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알려주랴. 들거라 우. 발그란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아 누구야? 아 매달려 오 그게 수국 남해라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

0: 저놈한테 속절없이 끌려와서 꼭 죽게 되었구나. 한 배를 얼른내어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배 따보시오.
1: 얼쓰고
0: 용왕이 생각하시기를
1: 그렇지.
0: 저놈이 배를 안 따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을 텐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미는 그렇지. 것은 필요곡절이로구나. 이놈아, 네가 무슨 말이 있거든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그렇지.
0: 아니요, 내가 말을 해도 고지 듣지 않으실 텐께 두 말 말고 내 배 따보시오. 야 이놈아, 기왕에 죽을 바에야 말이나 하고 죽으려무나.
1: 얼씨구
0: 말을 허란이 허이다 허란이 풍태어요
1: 다
0: 오 성임 언니 실갈 쌍둘의 소리 풍태어요
1: 다
0: 오 성임 언니 실갈 쌍둘의 소리 탐악한 상주 임금 성녀의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 이기로 비간 후 배를 알러 누구이 죽였으나
1: 그렇지.
0: 일곱 군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러 간

0: 대명만근사 온이
1: 아
0: 이를 들어달라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월년 전기로 삼겹쌌더니 보름이면 간을 내고 금음이면 간을 들이내다 세상의 병에 들이 손 되고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부채기로 간을 내어 파촌잎에다 꼭 싸서 칭도로 칭동여 영주석 성에 술한부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이 날아매고 도하유수 어깨를 탁 쪼가라 내려왔다 우연히 주부를 만나 소금 비가 좋다기로 완경차가

0: 있어.
1: 당치 않은 말이로구나. 사람이라 짐승이라 이신지네 장은 다를 바가 없는 예. 네가 어찌 간을 대고 들이고 힘부로 출입한단 말이냐.
0: 그렇지,
1: 토끼가 당돌이었자오대 대왕은 치기이기여 미치기로 소이다. 토끼씨는 너희 허여 사신인 수 같으였으며 실롱씨였전길로 인신우 같으였으며 대왕을 어찌하여 꼬리가 철이 치더란 허업고소태는 무슨 일로 꼬리가 여리며 허업고 대왕의 옥체에는 비누리 번쩍번쩍 소태음원아 허리오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오전 까마하고 쓸게 있고 오후 까마하고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지금 주수가 한 가지라 뿍뿍이니 답답지 아니오리까 용왕이 듣고 돌리더라고 그러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부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군기가 서이들어 이끌할 조공기 모두 다 어쩐 내력이냐 예 내력을 아래끼라 한 군기는 대변 보고 또 한 군기로는 소변 보고 남은 군기로는 간을 내고 드리고 임무로 출입을 하이다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내오니 만물신생동방삼팔목난방이 칠화서방사구군북방 일육수충항오집도 천지음양오색광채 아침안개 저녁이설 화야 입으로 넣고 밑군기로 대고니 만병회춘명약이라 뜻

0: 테라 이라 비련 트라 쳐주부야 세상에서 을 보고 이런 기약을 하였으면 하늘 판날만큼 뛰어라가 대왕병도 즉 장어고 너도 충성이 나타나서 영주양합이 좋을 것을
1: 아, 좋지.
0: 미련하더라.

0: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0: 붉은 빛난 꽃 아롱다롱의 봄꽃 꽃산시여 꽃사 꽃산시여 꽃을 사
1: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랑의 꽃이로구나

판소리는 나한테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가 심장이요, 운명이요, 또 나 자신이다. 왜냐하면 이미 정해진 운명이라 합니다. 태초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할 수 있죠, 판소리를. 그때요.

0: 아저씨를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음악가는 음악을 많이 하면 돈을 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판수를 한 거 아니고 그냥 내가 주면은 차마 말을 못하겠다 너무 이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판수를 주한 것도 너무 좋아서 음악이며 뭐 시금수며 뭐 아니 또 문장 그 고사성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1: 판소리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소리꾼 성빈 씨.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볼까요?
0: 꼬리

0: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엔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뭘 하는 걸까요?
1: 제 척배가 너무 좋아하다고 제가 아,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서있다가 제 선생님 딱 보니까 좀 혼돈이 올까 봐 겁이 나서 이렇게 선생님만의 서일을 정화부하고 있습니다.
0: 정확한 창법과 장단을 기록하며 소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성빈 씨. 이런 노력의 시간이 모여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를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나 오늘의 성빈 씨 뒤엔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2: 제가 성빈이를 임신했을 때 몸이 안 좋았어요. 초산기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입원을 해라 그래가지고 한 보름을 입원을 해서 이제 있다가 그날 이제 분만을 시도하는 도중에 저는 이제 자궁 파열이 오고 응급수술을 하니까 성빈이는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제 생명은 건졌지만 앞으로 어떤 장애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그때 하셨는데 참 막막했지. 얘를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전래동요를 곧잘 본다고 저희 어머니께 아이고 성빈 엄마 성빈이가 국악에 소질 있는가 보다 그래서 국악 쪽을 한번

0: 택사 같은 분이시고 모사 같은 분이시고 분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어머님을 위한 노래 한 곡 해주시면 어때요?
0: 자, 어떤 곡? 신청곡 받습니다.
2: 아리랑을 한 곡 부탁해.
0: 아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0: 우리의 성빈 씨. 이번엔 검은 고가 아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꽤나 진지한 표정이죠. 사실 요즘 성빈 씨가 새롭게 도전해보고 있는 분야라는데요. 전통 소리를 디지털 음악으로 옮겨 새로운 창작곡을 만드는 중입니다.
1: 이렇게 해놓고
0: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작곡을 한다는군요.
1: 미디 작업인데 이 미디 작업은 뭐냐 하면 큐베이스라는 이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 키보드로 컴퓨터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20주년에 관한 곡인데 맨 처음 만드는 곡, 맨 처음 만들다시피 한 곡이 적벽가 중에서 세타양을 편곡하고 있고
0: 소리꾼으로 산 지 벌써 20년이 되었다는 성빈 씨.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그의 열정과 끈기가 놀랍습니다. 장애의 벽을 넘어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가는 성빈 씨. 명창의 꿈을 위해 지난 20년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0: 나 다음에 만나요. 시작. 다음에 만나요.
1: 성빈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고 각 대목마다 특징이나 스타일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제가 평소에 판소리에 대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또 성빈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영광인 것 같습니다.
3: 오늘도 성빈 씨는 소리로 세상과 마주합니다. 아픔을 넘어 희망을 노래하고 한계를 넘어 예술을 완성합니다. 그의 소리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4: 소리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네, 사회에 꼭 필요한 소리꾼으로 살아가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5: 시우야, 판소리만 바라보고 판소리를 선한 일로 많이 하는 판소리 명창을 되고 싶습니다. 저는 판소리로 세상을 흐려내는 소재꾼 장성민입니다.

0: 크리스티앙도 조선 판정단에 함께하고 계신데 별을 누르지 않은 자신만의 느낌이 있잖아요. 예.
1: 여기 조선 반스타잖아요. 퓨전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길게 보여주신 그 퓨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저는 네.
0: 한 팀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2: 엄마! 도와줘!
0: 14개의 별을 받은 여왕의 남자 팀은 데스매치인 만큼 두 팀 중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조주한이 조금 더 돋보였다. 별을 누르시면 되고요. 정말 퀸의 역할이 돋보였다. 별을 안 누르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셋!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퀸입니다! 퀸입니다!
3: 울지 마. 잘했어. 잘했어.
4: 우리 소리를 세계 알리기 위해서 또 대중화를 위해서 젊은 분들이 너무나 애쓰고 노력하시고 이제 그게 꽃을 피기 시작할 때 조주한 씨나 퀸의 역할이 굉장히 컸잖아요. 저희 정말 선택하라고 그래서 한 거지.
3: 아, 예.
4: 보내고 싶지 않은 분이에요. 진짜.
3: 이 무대를 저는 진짜 좋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게
5: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좋은 팀원으로 만나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좋은 사람으로서 좋은 파트너로서 정말 좋은 무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오빠 목까지 열심히 해서 결승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더 재밌는 거 많이 생각해놨는데 그게 아쉽네요. 조금 더 신나고 재밌는 걸 많이 구상을 해놨는데 진짜 마페 이런 거 안 해요? 저희 같은 사람이 놀 수 있는 판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0: 대한민국 최초 퓨전 국악 오디션 조선 판스타 최연소 도전자 박규리! 조선 판스타 서도민요 여신 신재현.
6: 아 서도민요.
7: 아 유일한 서구 서도민요 유일하게.
4: 둘이 의상 맞춰 입었어.
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민요 동생
9: 서도민요 언니. 우리는.

0: 귀여움 폭발하는 축제 같았던 경서자매 무대. 과연 조선 판정단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1: 야,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0: 별을 눌러주세요. 자, 경서자매 팀은 총 15개의 스타 중 4개를 받았습니다. 4개를 받았습니다. 9개 이하의 별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제 세 번째 판에 진출하지 못하게 됐어요.
2: 아, 왜? 울어, 울어.
3: 뭐 애기 울어요?
2: 어. 네. 아, 아이고.
3: 노래 떠나서 말
4: 제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너무 어려 이걸 받아들이기가. 속상해서.
5: 규리 양이 결코 창법이 어리다고만 볼 수 없었어요. 다 갇혔어요. 아, 좀 한 1, 2절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태평가 짜증은 내요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이 정도 소화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 재현 씨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저기 서도 소리를 왜 하지 않았을까라는 게 나도 좀 의문이 가거든요.
6: 이제 규리가 워낙 애기기도 하고 이 무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이 꾸미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같이 할 수 있는 국악곡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규리 쪽에 좀 더
0: 그렇죠.
5: 네.
0: 규리 양 몇 살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7: 5살이요.
0: 5살. 몇 살 때까지 민요 하고 싶어요?

0: 자, 관전 포인트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1: 저희가 이제 1라운드 때 둘 다 약간 이제 판소리의 비중이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는 판소리의 비중을 조금 더 뒀고요. 저희는 또
2: 잘했네.
1: 마찬가지 또 생기 발랄함도 놓지 않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0: 네.
3: 기대.
4: 기대된다.
0: K-판과 박유빈 씨가 만나 한 팀을 이룬 영 이스몬들 팀의 무대 판 스타트.
5: 화이팅!
6: 화이팅!
5: 가자!

0: 왕자야.
1: 예?
0: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1: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 말씀이죠?
0: 어허, 보는 눈이 그래도 없느냐? 저 동안 형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정말 말고 불러 원하라.
1: 예?

0: 자, 명이스몬들 팀은 총 15개 스타 중 12개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개를 받았습니다. 조양준 군.
1: 넷.
0: 네. 실례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저희 어머니는 72년생이십니다.
0: 아, 그래요? 훨씬 많은 미선이 누나에게 누나라고 부른.
2: 제가 그래서 누른 건 아니고요.
3: 저 정말 섭섭했어요.
4: 아니 여기 두 분 준비했어요.
5: 이 황자야.
6: 예?
5: 저기 저 블링블링한 것이 무엇이냐?
6: 아 저기 저 아리따운 저저저 말씀이죠?
7: 나이 가르쳐.
5: 아, 문안영님 말고 미선 누나 말이다. 참말 말고 불러 원.
4: 참말
2: 준비하고 한 거야? 아니면 무대에서 딱 보는 순간 저밖에 안 보였나요?
1: 제가 이제 저 여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2: 응.
1: 그냥 딱 보는 순간 약간
2: 아 진짜 크게 될 사람 아니에요?
8: 제가 보기에 우리 이 네 사람들 참 소리도 좋고 그리고 청아하고 그리고 맑어요. 판소리는 잘못하면은 때가 좀 묻고 잔 군더더기가 많은데 뭐든지 음악은 마찬가지죠. 너무 그 군더더기를 많이 만들다 보면은 이렇게 재주를 부리다 보면은 재주가 넘쳐요.
0: 데스매치인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9: 쉽지 않아.
0: 조선판 정단 여러분, K판의 무대가 매력적이었다고 느끼면 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박유민 씨의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K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유민 씨가 옆에서 축하를 하고 있는데
10: 유민 씨 너무 아쉬운 마음이 좀 들어요.

0: 자, 이번에 출격할 팀은 막강한 실력자 올스타끼리의 만남입니다.
1: 올스타끼리의 만남.
0: 국악하는 통신사 상담원 안서해.
2: 크루엘라.
3: 역시 오늘도.
4: 찢었어요.
5: 네, 선택은
6: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안소예님 나와주세요.
5: 네, 나와 주세요.
7: 여기서 거부하게 되면은 경선 불합분을 아래로 내려갑니다.
8: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려요.
9: 재밌겠어.
4: 제가 또 하고 싶은 팀이 있어서. 근데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팀이 지금 돼가지고.
3: 다시 경성불합부 다시 가도 되나요, 제가? 제가 다시, 네, 감사합니다.
10: 저희는 우리의 소리로 판스타를 싹 다 사냥하러 온
11: 소리가 예쁜
10: 경성불합부예요!
12: 재밌을 것 같아요.
13: 네, 재밌을 것 같아요.
14: 아니,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남자랑 여자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0: 가슴 드럼 잘하는 가슴 드럼.
1: 뜨거웠다. 뜨거웠다.
2: 무대를 찢어버렸네.
3: 트러블메이커를 재탄생시킨 소리가 예쁜 경성 고락부의 무대. 초선 판정단 여러분은

0: 비를 이번에 꼭 뺐어야만 되는지.
1: 저희가 깨고 싶었던 것은 왜 판소리와 또 민요는 이렇게 항상 나눠야 하나? 어차피 우리의 국악이고 저희 모두 한국인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까투리 타령을 남도 것이지만 우리의 것이니까, 그러면 이 지점으로 우리가 타협을 보고 함께 최대한 조화를 이루는 게 이번에 미션의 미덕이기도 할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2: 정말 귀한 보물지도를 가지고 보물섬을 드디어 찾았는데, 내가 들고 갈수 있는 금은 보화가 한계치가 있으니까 이걸 다못 들고 가는 이 마음,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3: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데스매치인 만큼 한 팀만 세 번째 판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자, 경성군악부는 별을 안 누르면 되고요. 안소희 씨는 별을 누르면 됩니다.
4: 아,
5: 소리가요.
4: 조금 어렵네.
6: 아유, 참, 조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
7: 좀 오늘 제일 어려운데.
3: 세 번째 판에
7: 너무 어려워.
4: 어떻게 해야 되냐?
3: 자, 과연 어떤 팀이 진출하게 될지.
4: 어떻게 해야 돼?
3: 하나!
7: 잠깐만.
3: 2판, 4판 1대1 데스매치 승자는 경성군악부입니다. 경성군악부입니다.
8: 안소희 씨는 올스타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오히려 밴드 스타일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맞춰야 되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런 건데요. 너무너무 잘하시고요. 앞으로도 다른 무대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9: 잘해, 너무 잘해요.
10: 울지 마요.
11: 화이팅!
9: 우리도 아쉬워.

0: 웃으며 높이 비상하자. 하이 비상입니다.
1: 두 분은 어떻게 해서 팀이 된 거예요?
2: 저희는 네 서로 선택을 아무에게도 받지 못해서 저희가 마지막에도 남았어요. 아~
3: 저는 박성우님,
4: 네, 김희원님
5: 경상불악부를 선택하겠습니다.
6: 퀸
4: 부탁드리겠습니다.
3: 홍규 씨,
7: 서리꾼 유태평양 씨.

0: 주셨다는 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저도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전을 했을 때 꼴찌에서 치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한 쾌감이 네. 온단 말이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 기쁘네요. 잘 봤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저는 일단 지금 왜 제 심장이 뛰는지 모르겠는데 반한 것 같고요. 두 분의 러브샷이 이 샷인지 이 샷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막 흠뻑 취하게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황홀한 무대였습니다.
3: 아니 근데 정말 그 러브샷에 있는 그 훅 라인을 정말 구음처럼 너무 편곡을 이렇게 잘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0: 그 경계선이 없었어요. 너무 없어서
1: 어디가 국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저는
0: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조선판스타에서는 아... 막 갑자기 뛰어뛰어 가는 것보다 이 경계선이 없는 그거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2: 제가 이 팀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보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정말 카멜리언처럼 이랬다 저랬다. 근데 정말 세련되기도 하고 또 전통적이기도 하고요. 예술이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올스타로 두 분 다 진출하게 된 박자희, 김하은 씨의 무대였습니다.
3: 감사합니다.
4: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좋았어요. 아, 너무 섹시했어.
5: 사람 이름 따라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름 따라가요. 비상하지 않으니까 진짜 비상했습니다. 너무 좋고요. 그렇게 정말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던 일들이 진짜 벌어져서 너무 다행이고 일단 누구 하나 안 떨어졌다는 게 너무 좋아요.

0: 굿잡, 굿잡.
1: 아, 잘한다.
2: 다양한 새들이 이태원에 모여 판을 벌린 쌍쌍바의 무대. 조선 판정단 여러분께서는 또 이번 무대 어떻게 보셨을지 별을 눌러주세요.

0: 처음 방송이구나.
1: 아, 마음이 안 좋다.
2: 아이, 잔인해. 야, 우리 이렇게 잔인하게 만드냐? 올스타감이야, 올스타감.
3: 저 신랑이지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아니 오는.
4: 근데 왜 신랑한테 뭔가?
3: 근데 이제 본인의 이제 꿈이 있는데 접어주고 더 돋보이게 해주려고 양보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 그게 부인이라고 양보를 해주겠어요? 근데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하게 양보를 해주고 오빠가 정말 본인 거보다 제 거를 더 1순위로 도와준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4: 예.
3: 제가 책임져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4: 예 아이고 그래요 아. 남편에 대한 고마움 진짜 결혼 생활 하면서 나중이라도 남편이 혹시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지금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이렇게 또 사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네.
4: 지금까지 쌍쌍바 보채 소리와 거꾸로

0: 살아있네. 생황.
1: 생황.
2: 자, 지금까지 여자넷 뮤루와 민은경의 무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다음 무대 열심히 해.
4: 저희 앙상블이 가장 잘 맞아야 그 연주도 좋게 들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넷이 함께 동화여서 그게 더 좋게 들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5: 언니와 저희가 넷이 뭉치지 않았다면 나오지 않았을 무대였기 때문에 모두의 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여자 넷도 뮤루도 민은경도 모두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0: 반짝반짝 눈이 부셔 우리는 울산입니다.
1: 사실 창법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떠나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충분히 뭐 얘기를 나눈 끝에 무대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2: 우선 전체 틀에서 의견 주세요.
3: 이게 제가 불꽃처럼 꺼지지 않은 사랑으로까지가 제가 너무 짧게 느껴져서 영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때 저는 구음을 좀 넣고 싶어서 구음 넣는 그 마디를 조금 늘리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좀 좀 높여도 될까요?
2: 키 전체?
3: 네.
4: 그건 아닌데 약간 좀 위험하지 않나요?

0: 조용히 등잔니 하시고 거기서 바로 한 끼 방키 올라가는 걸로.
1: 근데 그 파트는 제가 라인을 되게 고민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딱 어떻게 보면 국악적인 맛을 가장 낼 수, 제가 낼 수 있는 부분이 청량의 가조라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진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 셋째 주, 일상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생택시립 국악관현악단 월인청강지곡입니다. 세종대왕이 소원왕후의 면복을 빌며 지은 찬불가 월인청강지곡을 음악, 무용 등 현대적 감각의 국악 칸타타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국가유산진흥원 춤의 거장전, 남무의 후예들이 열립니다. 한국 남성 춤의 기틀을 마련한 네 거장, 최현, 정재만, 이미조, 국수호의 삶과 예술 세계는 오는 26일까지 화요일 저녁 코우스에서 계속됩니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기획공연 인생, 노래로 흐르다입니다. 경기 서도소리와 판소리, 가야금 병창으로 나누는 우리네 인생 이야기를 출연진의 진솔한 독백과 우리 소리로 위로를 전하는 무대입니다. 구미시립무용단 판, 공명지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신과 인간, 삶과 죽음, 소리와 몸이 만나 서로 울리며 완성되는 하나의 세계를 굿, 연희, 민속춤의 흐름에 따라 역동적인 춤 사이와 해설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국립무형유산원 윗 무형유산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22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르며 장애, 비장애 예술인이 사물놀이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선보입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문화나들이로 일상의 여유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셋째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지금처럼 수목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소그마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한번 놀아 보는 뒤
1: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3: 네. 유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

하고 있는지 점차 깨닫게 될 텐데요.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죠. 나 자신을 우물 안에 가두고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물 밖으로 나와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보세요.

머리를 비워내고 몸과 마음을 정화해주는 호흡법 카팔라바티입니다.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그 다음 복부를 강하고 간결하게 수축하면서 소리가 날 정도로 호흡을 빠르게 반복합니다. 들숨과 날숨을 같은 비율로 하여 1초에 1회에서 2회 정도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번에서 30번 정도 호흡을 반복한 다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호흡을 정돈합니다. 5번 정도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복부를 자극해 복부 기관에 힘이 생기게 하는 초승달 자세와 말라사나입니다. 초승달 자세는 복부 근육 강화와 함께 옆구리와 겨드랑이의 군살 제거에도 효과적인데요.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줘 하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 올리고

스쿼트. 좋습니다.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고 상체를 일으키고 한 번 더 반복해 보겠습니다. 발 모은 상태에서 양 발을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봅니다. 다리를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무릎을 접을 때 나의 오른팔을 무릎 안쪽에, 나의 왼팔 무릎 안쪽에 대어주면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너무 주저앉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시선 정면 보고 하나, 셋. 좋습니다. 무릎 세우고 엉덩이 뒤로 빼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킵니다. 다리를 모아봅니다. 쪼그려 앉는 자세는 자연스럽게 소화기관을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더부룩함이나 변비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다면 자주 따라해보세요. 복부에 자극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두 다리를 가지런히 모아줍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호흡을 다 내쉽니다. 마시는 호흡에 팔을 쭉 펴올리고 귀 뒤로 팔이 넘어갈 수 있도록 내쉬는 호흡에 손을 반듯하게 세워줍니다. 마시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이겠습니다.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겨드랑이부터 늑간을 쭉 펴줍니다. 마시고 말라사나는 발 간격을 어깨 넓이에서 조금 넓게 벌려봅니다. 손을 합장한 상태에서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발을 살짝 45도로 틀어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천천히 뒤로 빼봅니다. 팔꿈치로 양 무릎 안쪽을 모아주면서 천천히 엉덩이를 바닥으로 내려가 봅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등과 어깨의 근육은 약해지고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는 아나하타아사나와 어깨 이완 자세입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주는 아나하타아사나부터 배워보겠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혹시 가능하면은 조금 더 한 뼘 앞으로 가봅니다. 둘,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한 뼘 앞으로 나가봅니다. 셋, 턱과 가슴이 바닥에 닿는다면은 그대로 호흡을 유지해주세요.

팔은 어깨 넓이 상태에서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이때 나의 몸을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혹시 가능하다면 바닥을 짚고 있는 왼손을 천천히 밀어서 펴봅니다. 팔을 피는 만큼 오른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하게 자극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호흡을 어느 정도 진행했다면 왼손을 다시 얼굴 옆으로 바닥 짚고 오른팔을 뺍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팔을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으면서 몸을 천천히 낮춥니다. 마찬가지로 오른팔을 천천히 앞으로 밀어내면은 왼쪽 어깨 이완이 조금 더 강해집니다. 뺨을 바닥에 놓고 호흡을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손을 얼굴 옆에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목과 어깨가 무거워질 때 활용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목과 어깨가 풀리면서 등까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굽은 등과 어깨를 풀어주고 통증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우선 무릎을 꿇고 무릎 간격은 골반 넓이 정도 또는 두 주먹 정도 간격을 벌려봅니다. 손은 어깨 넓이 정도 벌린 상태에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어깨를 쭉 겨드랑이까지 펴주시면서 몸을 쭉 늘려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한 뼘 앞으로 몸을 밀고 나가봅니다. 하나, 무릎 간격은 주먹 두 개,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로 팔을 쭉 밀어내리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과 수평하게 내려놓습니다. 나의 오른쪽 어깨를 나의 체중과 나의 몸통으로 이완시켜 봅니다. 오른쪽 뺨을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호흡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면 더욱 좋습니다.

굽은 등과 말린 어깨를 펴주고 틀어진 골반 교정에도 효과적인 파리그라사나입니다. 자극이 오는 부위를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오른쪽 다리를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옆으로 천천히 펴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머리 뒤로 간 팔이 점차적으로 하늘로 뻗어올릴 수 있도록 누렇게 봅니다. 천천히 돌아옵니다. 바닥 짚고. 자, 이번에는 발을 반대로 왼쪽 발을 안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쪽 다리를 천천히 측면으로 밀어냅니다. 오른쪽으로 기울이면서 발을 쥐고 왼손으로는 오른쪽 어깨 그리고 왼팔꿈치가 하늘로 향하도록 오른쪽으로 기울여 봅니다. 호흡합니다. 하나.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왼발 뒤로 접고 오른발 측면으로 열어줍니다. 손은 허리의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으로 천천히 기울여봅니다. 내쉴 때마다 왼쪽 가슴을 하늘 위로 비추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천천히 상체 일으키면서 손을 허리에 얹고 내쉬면서 다리를 모아줍니다. 자, 동작을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왼발을 측면으로, 오른발을 회음부 안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입니다. 왼손, 오른손을 왼쪽 어깨 등 뒤로 가슴 밀면서 호흡합니다. 하나, 둘. 마시는 호흡에 상체 일으키고 바닥 짚고 왼발 회음부 안쪽으로 당겨주고 오른발

비슷하게 세운 상태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상체를 기울이는데 왼손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서 어깨 뒤로 가슴을 밀면서 왼쪽으로 천천히 기울여 봅니다. 오른쪽 다리를 뒤로 접은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펴봅니다. 측면으로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왼손으로 발을 쥐고 오른손으로 머리 뒤로 발을 쥔 상태에서 상체를 천천히 비트는데 오른쪽 가슴이 하늘 위로 밀어 올리면서 호흡을 내쉽니다.

피부와 영양소를 전달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죠. 따라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몸의 내부 환경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전신의 혈액순환을 개선해 머리를 맑게 해주고 스트레스 해소를 도와 만성피로를 완화해주는 가르나 피나사나와

손 허리에 받쳐주면서 목과 어깨, 허리를 유연하고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이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무릎을

우르드바 파드마사나를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천천히 든 상태에서 허리를 잘 받쳐줍니다. 다리를 X자로 만들고 앞바다리를 만들어줍니다. 손 허리 받쳐주고 균형을 잡고 호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석준입니다. 오늘 국악 콘서트판은 25현 가야금으로 연주한 상주 모심기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상주 모심기 노래는 경상도 지역에서 모심기를 할 때 부르던 노래죠. 김소희 명창이 불러서 유명해졌고 연주곡으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요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다음 무대에서도 새로운 느낌의 민요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레이바이실버의 세타령 감상해 보겠는데요. 그레이바이실버는 현대음악과 재즈, 그리고 클래식과 민족음악 같은 다양한 장르가 만나는 독창적인 창작음악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레이바이실버의 무대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들었던 세타령과는 다른 독특한 매력이 있는 무대였습니다. 즉흥 연주가 매력적이었던 그레이 바이 실버. 지금

0: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뭐 취향이나 이런 게 바뀌고 하잖아요. 또 뭔가를 배우거나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즉흥적인 부분에서 이제 멤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거가 항상 새로운 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1: 반영이 되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팀의 음악 색깔에도 더 깊이가 생기는 것 같고, 또 저희끼리의 시너지도 더 강해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2: 그 조금씩 달라지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좀더 올라갑니까? 아니면 야, 오늘 했던 건좀 이상하다. 아니면 오늘 했던 게더 좋은데 뭐 이런 식의 교류가 좀 있습니까?
1: 저희도 그래서 매 합주 때마다 또매 공연마다 첫 곡지에 사실은 다스름을 합니다. 완전히 즉흥 연주. 네, 그래서 관객들도 같이 조율하고 저희도 조율을 하고 또 공간마다 울림도 다르고 이러니까
2: 다르죠.
1: 그런 섬세한 것들을 좀그 곡을 통해서 조율하자 이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그 다스름이 잘 되는 날은 공연이 항상 잘 됩니다.
2: 그렇죠, 그렇죠.
1: 네.
2: 테스트를 해보시는군요.
1: 그렇습니다.
2: 네.
1: 네.
2: 그레이바이 실버의 음악이 정말 말 그대로 어디나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회색의 음악이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여러 해외의 무대에 서셨고 또 극찬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1: 너무 감사하게도 정말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무대에 설수 있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링컨 센터, 뉴욕 링컨 센터에서 저희 음악을 120분 정도 소개를 드렸었고
2: 네.
1: 정말 감사.

0: 올해 화두는 저희가 3집 앨범으로 준비하고 있는 나무의 시간, 타임 오브 트리라는 앨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되게 집에 생명이 다한 낡은 화분의 그 나뭇가지에서부터 생각이 시작됐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올한해 앨범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의 작가분들, 전시 작가분들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자연 속을 좀 탐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자연에 속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는 그 시각을 직접 경험하면서 음악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앨범이 또 소중하게 마치 아이처럼 또 저희 곁에 이제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1: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2: 그럼 연말연초에 본격적으로 새 앨범으로 활동을 하시겠네요.
1: 네, 맞습니다.
2: 아이고, 저희도 같이 기대를
1: 아,
2: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1: 네.
2: 그럼 다음 이제 무대에서는 그럼 그 곡을 해주실 건가요?
1: 아, 아니요. 저희의
2: 그건
1: 2집에
2: 아닙니까?
1: 있는 네.
2: 2집에 있는
1: 네,
2: 곡입니까?
1: 종달새라는 곡을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2: 종달새요.
1: 네.
2: 자,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자, 여러분도 함께 감상해 보시죠. 그레이 바이 실버의 종달새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노래한 종달새 감상해 보셨습니다. 국악에도 시를 노래하는 음악이 있죠. 바로 가곡과 시조입니다. 이 가곡과 시조는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반주의 경우 시조는 보통 노래를 따라서 악기들이 연주하는 수성가락으로 반주를 하고요. 가곡은 반주의 가락이 정해져 있어서요. 노래를 시작하기 전에 악기들만 연주하는 전주가 있고요. 또 노래 중간에 간주에 해당하는 중려음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곡을 부를 때는 노랫말을 풀어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아는 아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것은 소리를 무겁고 진중하게 내기 위해서고요. 에나 의 같은 이중 모음은 아의 또는 의 이렇게 모음을 나누어 노래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가곡을 만나볼까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 명인의 무대 만나보시죠.

0: 님과 헤어진 상황을 곤경에 처한 까투리와 뱃사공에 비유한 노래였습니다. 김경배 명인 만나 뵙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네.
0: 자, 이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로 노래하는 반우 반계 편락을 보여주셨습니다.
1: 예.
0: 이 편락이라는 게 어떤 음악인 거죠?
1: 사설, 네. 또 혹은 역금, 또는 촘촘하게 엮어간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락은 계면조하고 우조하고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다양성이 있고 흥이 있고 그런 그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가곡은 그러면 어느 분께 배우셨어요?
1: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가곡을 배운 것은 1950년대 55년, 56년 이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0: 네.
1: 그때 국립국악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던 이조환 선생님이라고 계셨습니다.
0: 네.
1: 인격이 대단히 정말 훌륭하시고 또 이분은 많은 그 가곡 인구를 그 당시 키워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배웠냐면 두봉 이병성 선생님 이분께서 그 당시에 만든 그 가사보 저한테 주신 거를 제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0: 오, 네.
1: 그 보를 보면 그분의 참 훌륭하신 인덕이 지금도 뭉클 생각이 납니다. 이어서 이제 가곡한다 그러면 여창거전도 해야 됩니다.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당시 유명하신 김오라 선생님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분한테 이제 또 목 쓰는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배웠습니다.
0: 이 김오라 명인의 유지를 이어받은 이 월화문화재단 있지 네. 않습니까?
1: 예, 예.
0: 여기 좀 이사장으로 현재 또 활동을 하고 계세요. 현재 월화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첫 번째로 이분께서 당시에도 장학생을 많이 키웠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학생 중에서 장학생을 키웠고 또 국악고등학교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학생들을 그 유업에 따라서 장학금을 대주고
0: 네.
1: 그렇게 이제 그분의 그 뒤를 이어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선생님께서는 또 창작가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 특히 이 황병기 명인의 첫 번째 창작가곡 작품을 함께 하셨다면서요?
1: 예, 그렇습니다. 소정주 씨, 그분의 시 국화 옆에서 네. 그 가곡이 있어 보고 비슷합니다.
0: 네.
1: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반도 놓고 그랬는데 또 두 번째 곡도 가곡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군대를 나가게 됐습니다.
0: 아이고, 네.
1: 네. 그러니까 그걸 부를 사람이 그 당시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분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관심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0: 정가...

0: 정가를 대중들이 좀 더 좋아했으면 네. 그래서 정가가 대중화가 됐으면 네. 이런 부분에의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1: 가곡이 제대로 발전하고 그러려면 전문적인 사람만 할 게 아니라 일반화돼서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그 책 보면 그 동창이 밝았냐나 오지리 우지진다 하는 그러한 시조가 있지 않습니까?
0: 있죠.
1: 국어책에도 나오고 그 이걸 거기다 붙여서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맥을 이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0: 그러네요.

0: 가곡의 제일 참 아름답고 정말 가곡의 매력이라고도 할수 있는 거죠.
1: 아, 그런 모음을 이중 모음들을 단모음으로 다 풀어서 발음하는 거를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자, 이제 다음 무대를 청해 봐야 될 텐데요. 다음 무대에서는 시창 10재 경영을 들려주신다고 하는데 참 요즘은 듣기 귀한 곡이에요.
0: 그 지금은 그것을 많이 안 부르지만 상당히 완만하면서도 아주 정말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엔 한악자들이 많이 불렀지만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저변학대는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를 아는 사람들은 이걸 아주 최고로 알죠.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럼 이번 무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1: 네. 여러분 함께 감상하시죠. 김경배 명인의 십재 경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0: 가야금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이 가야금이 자신감을 주는 소중한 친구 같다고 합니다. 또한 정아연 어린이는 요즘 가야금 산조의 매력에 빠져 있다는데요. 산조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어 있어서 좋다고 하고요. 벌써 세 종류의 가야금 산조를 배웠다는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 9살 정아연입니다. 7636은 힘있고 남성적이며 괄약이 짜인 제가 취미라면서 구성미가 돋보이는 산조예요. 강대한 이유와 성능률을 배우면서 엄마가 여러가지 산조를 들려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산조가 7636 산조여서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가야금은 12줄로 여러 가지 인장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좋은 가야금 연주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의 연주를 들려주고 싶어요.

0: 지금처럼 신곡 작업들을 해갈 거고요. 네. 무속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펑키한 무드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1: 일상의 문화를 더하다 문화엔 공감.
2: 한번 놀아 보는 뒤
1: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3: 6학년 공감되기 친구들인데요.
4: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5: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

0: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해 보세요. 어? 그래도 관심이 가가 우리 주인이 지금 뭐 하나. 어?
1: 어머 어머. 응? 자,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는 알파카 아빠 저는 알파카 아빠입니다.
2: 저는 엄마입니다. 54세, 56세에 귀농을 했습니다.
3: 굉장히 늦게 하신 거 아니에요?
0: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었던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이 농장을 하고 싶었어요.
4: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동물 농장을 위해 30년간 하던 사업도 단번에 정리한 병규 씨랍니다. 그런데 귀농의 로망과는 달리 매일이 다사다난, 동물들과 고군분투 중입니다. 챙겨야 할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은 병규 씨.
0: 카메라에 렌즈에 취미 배치하니까. 자좀더 땡기봐.
4: 하지만 귀농 후 행복만큼은 두 배라는 동물 전도사 병규 씨.
0: 여기 보호엽소입니다.
1: 보호엽소.
0: 그 여름동인데 밥 한번 할까? 에휴, 이제 우리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2: 제2의 인생.
0: 제2의 인생. 그럼 인생은 60부터야. 인생은 60부터입니다.
4: 귀농으로 진짜 인생을 찾은 병규 씨의 행복한 일상.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특별한 삶이 궁금해집니다. 8명의 충신을 기르기 위해 붙여진 이름의 팔공산. 팔공산 첩첩산 중에서 동물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귀농인이 있습니다. 양부터 염소, 거위에 우리나라에선 보기 힘든 알파카까지. 약 4,000제곱미터의 대지에 동물 종류만 해도 10종이 넘는답니다. 무려 150마리의 동물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섬세하게 돌보는 주인공은 어디 있나요? 매일 아침 동물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챙기느라 분주한 병규 씨.
0: 어, 예림아, 여기 그 이제 다 끝났거든.
2: 물 더 있어요. 물 받아놔.
0: 아, 그래. 물 좀 더 주면 되고. 예. 예림아, 물을 좀 아파가도 되고 여주편에 뜨신 물을 좀 받자고.
2: 자기야, 물.
0: 어, 그래. 그치.
5: 어머님 성함이 예림이신 거예요?
0: 아니요, 큰 딸. 딸.
2: 예. 저 이름이 뭐예요? 예? 미숙 씨. 미숙 씨.
0: 아름다울 미자에 무슨 숙자야? 맑을 숙자랍니다.
5: 아, 근데 자꾸 왜 예림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0: 아, 그 처음부터 번호식 그렇네요. 큰딸 이름을 부르게 되대요.
2: 다른 사람들이 내 이름 내보고 이름 참 이쁘다 그래요. 예림이라고.
4: 아내에게도 동물에게도 사랑 많은 병규 씨.
0: 네. 아이고, 추운데 어떡하냐.
4: 24시간 정성스레 농장을 살피는 병규 씨. 해발 500m가 넘는 이곳에서 동물들을 돌보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0: 여기 팔공산 정상이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추위에 가는 방문해야 된다. 이거 뭐 너는 툰돌아가도

0: 다른 집 염소들은요 사람들이 가면 내뺍니다. 도망가요. 근데 우리 집 동물들은 괜찮아. 왜냐면 내가 이렇게 사람으로 정말 동물들을 사랑으로 키우면 이렇게 됩니다.
1: 바라만 보고 있어도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병규 씨.
0: 마누라 보면 난리가 납니다. 없을 때 보는 거지 이렇게. 밥 한번 낼까?
2: 아이고. 에이. 에휴. 어? 정말로 이제 뽀뽀 내

0: 그래서 요거 세 마리가 한 것입니다. 예.
1: 동물농장으로 귀농하게 된 이유도 바로 알파카 때문이었다는데요.
0: 섬유 쪽에 제조, 그 도매, 무역을 했죠. 그래서

0: 갑시다.
1: 이영원이 바로
0: 자, 가자. 이제.
2: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여기 보호 염소입니다.
3: 보호 염소.
2: 그 여름 종인데 여기에 가지고 온 원종 있죠. 원래 이 할아버지들은 다 추워서 죽었어요. 추워서, 겨울에 추워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태어난 놈들은 버티더라. 자, 만져보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죠? 따뜻한 몸, 예. 털도 만져보고. 자, 예. 자, 이제 엄마가 지금 막 달라 그러죠? 자, 달라 그러죠? 자, 가자. 자, 자, 갑시다. 자, 엄마가, 어이구, 그렇죠? 이 새끼예요. 염증 크죠? 앞으로 2년 뒤에는 엄마같이 저렇게 클 거야. 2년.
4: 예. 네. 구경 좀 하세요. 그럼 제가 쳐줄게요.
5: 제가 쳐줄게요. 아니, 나도 혼자만 하기엔 아까운 체험. 동물 보는 재미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6: 아, 아줌마. 아이고야, 너무 열정적이다.
3: 무서워요.
1: 우와, 이거 가볼까?
7: 알파카야, 넌 이거 먹어.
5: 사람들의 방문에 동물들도 호사를 누립니다. 지루했던 겨울 방학, 놀이동산만큼이나 재미있는 동물농장. 오늘 하루 제대로 즐기고 갑니다. 농장의 포토존인 자작나무 숲도 인기 만점. 팔공산 자연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3: 아이랑 같이 해서 재밌었어요. 아무래도
6: 대단하죠. 날씨도 이렇게 추운 이렇게 산 속에서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항상 고생하시고.
2: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예.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이 삶의 보람. 그것도 애들하고 보면 귀엽기도 하고.
5: 체험 수업이 끝난 후 한가해진 시간. 그런데 병규 씨는 이 시간이 더 바쁩니다.
2: 저 위에 새끼 염소집 있잖아. 너무 처졌더라고. 아, 조금만 하자. 좀 그대로 좀.

0: 한 잔.
1: 자기 저번에 그 밖에 나갔다가 자꾸 쓰러졌다 했잖아요. 지금 괜찮아요?
2: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은 쓰러졌잖아. 당뇨가 수치가 조금 올라갔더라고. 뇌 쪽하고 심장 쪽하고 다 이제 검사를 받아놨으니까.
0: 귀농의 꿈과 동물농장의 꿈을 이루고 이젠 걱정이 없다 생각했던 병규 씨.
2: 이제 추진해 나가가지고 5, 6, 6, 7, 7년 지나면서 나름대로 이제 농장도 틀을 잡았고 동물들도 자리를 잡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잘못되면은 이 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걱정이 많죠. 사실은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학교 동기들도 이제 하나씩 죽더라고.
1: 불안한 생각.
2: 아니 그 하나씩 죽어 나가. 그래서 조금 이제 아 이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돼 가는구나.
1: 내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
2: 나도 괜찮을 것 같아.
1: 근데 뭐 만약에 뭐 그럼 뭐 어떻더라도 살짝 지나갔거나 그럴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괜찮을 거예요.
2: 당신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건강해야지만이 저 그다음에 이제 저 동물들이 있는 거야.

0: 내려간 기온. 이런 날엔 동물들의 건강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1: 가을이를 너무 관심을 못 둬서 가을이 좀 영향을 좀 주고 올게.
0: 병규 씨의 아침 첫 번째 방문지는 강아지.
1: 거리가 필요가 많아가지고.
2: 먹어.
1: 내가 이제 얘 이름을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2: 해피.

0: 여기 새끼를 세 마리 나가지고. 그래, 맛있어. 이놈들도 추위에 고생해요.
1: 맛있게 먹고 건강해. 꽁꽁한 추운 겨울, 동물 식구들은 병규 씨의 살뜰한 보살핌 덕분에 따뜻하게 보내는 중이랍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0: 오늘 그래 안 바쁘나 그래? 아유, 반갑다 그래. 아이고, 원래 추워가지고 며칠 모았어요. 가자, 가자.
1: 병규 씨의 가장 친한 고향 친구. 손재주가 많은 친구에게 허술해진 농장 보수를 도와달라고 한 건데요.
0: 나무라 야 이쁜데. 그렇지. 밥은 두 개 사서.
2: 무보수로 하시는 거예요?
0: 아 그렇죠. 밥이나 사주고 하는 거죠. 뭐 고향 친구 이거 뭐 돈 줄 게 뭐 있습니까? 돈 준다고 받겠어요? 맛있는 밥이나 사주지. 이래 해놓으면 뭔가 성취감이 있잖아. 재밌잖아. 나는 이게 취미 생활. 번호 따로 있고 이게 취미.
1: 고향 친구 덕분에 농장 울타리도 병규 씨 마음도 든든해집니다.
0: 알파카 한 마리가 앞발이지 상천지 부스름인지 피부병인지 모르겠어. 잡아가 봐야 돼. 그래 그걸 좀 잡아보자고.
3: 그거? 네? 그거 어떻게 잡아?
0: 아, 내 사료를 좀 들어가가 조금 주면 그냥 사료를 줬는데 조금 더 주자. 자 여기서 이거 저 놈을 잡아야 되는데. 야, 야, 야, 아 그러지 말고
4: 이거 잡나?
0: 아니 얘 얘를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이 사료를 주면서 잡아야 되거든. 자 이러면 당신이 사료를 주면은 네. 내가 잡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1: 친구 온덕에 알파카 치료까지. 혼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 기회만 보고 있었답니다. 눈치 백단인 알파카.
0: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거. 시간만 잡고 가고. 일단 있어 봐라. 일단 여기 수건은 여기 있다.
5: 신발 조심해서.
0: 이거 카메라에 렌즈에 침이 뱉어가지고. 자 됐다. 자.
1: 온 몸으로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0: 이게 수컷이거든. 이 세 마리 낚아 안 것이고.
3: 이걸 붙잡아봐 쉬운데.
0: 아, 그거는 잡기 쉽지.
4: 아니, 얘들 붙잡을까? 가지. 어.
3: 아. 야, 자,
0: 아니, 선의를 그나마 저쪽 집으로 보낼까?
4: 예.
1: 엄청 많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더욱 난폭해진 알파카들.
0: 이쪽이 원래?
3: 이걸로 하면 양아 겁을 먹는다.
0: 그러니까 이거 끈으로 탁.
5: 공격하진 않죠?
3: 여기 지금 장아찌로 하나.
4: 선이야.
0: 자, 선이는 괜찮아. 가만있어. 자, 이거는 잡았어. 이거는 되는데. 이기가?

0: 친구 딱 붙은 거 써라. 딱 붙은 거. 됐다. 딱 붙은 거. 됐다. 자. 아니, 그래, 알고 있어, 자. 주사.
1: 됐어요.
2: 주사 좀 맞으려고.
1: 됐어요.
0: 아이고, 털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1: 눈 안 보이면 돼.
0: 안 들어간다.
1: 크지만
0: 않아. 아, 그 얘기가 큰 의사님이 내보고 주사 놓겠냐고. 안 들어간다 카더라. 응? 아, 됐다. 됐다.
1: 아니, 조금만 참아. 너 안 아프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3: 상처를 마주하고 있자니 병규 씨 마음이 아파옵니다. 동물들이 많다 보니 때론 아픈 동물들을 다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1: 그런 거 띠라 하더만.
0: 다 띠라 가자. 띠는 내 얘기는 나 상처가 싶은데 상처가 아니고.
1: 딱지제.
0: 딱지라 괜찮아.
1: 나왔어. 이거 전부터 풀어줘야 되겠다.
0: 잠깐만. 이거 한번 튄다니까. 튀니까.
1: 다음에
0: 또 해야 돼.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명의라니까, 명의.
1: 명의라고?
0: 조선시대 때 허주의 다음으로 이제 명의가 되는 거야. 됐다. 야는 수건 빗겨주면 된다.
1: 고생했어.
0: 쿠키, 고생했어. 빨리 나서라. 아이고, 그래. 고생했어. 잘했다.
3: 아픈 동물들을 볼 때면 왠지 모르는 죄책감이 차오릅니다.
0: 저놈들은 아프다 어떻다 말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빨리 발견을 못해요. 그런데 다행히 저놈은 조금 일찍 발견했습니다. 조금 일찍 발견했는데 그렇지만 내가 관리 부주의 아닙니까? 관리 부주의.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예.
3: 사업과 동물 기르는 것은 천지차이였습니다. 그간 열정으로만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많았는데요.
0: 아, 여기 있네. 저녁에 제가 이제 일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은 여기서 만듭니다. 여기 한
1: 진짜 보고 싶네, 그죠?
0: 아유, 보면 마음 아프지 뭐. 나 이 사진만 보면 너무 아픕니다.
1: 목도 길고
0: 목이 길었어요.
1: 초코가 눈
0: 목이 길고 요놈이 오늘

0: 닫아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 나한테 그렇게 안 하더라.
1: 아, 그거야 사람이니까.
0: 애들 간식 살 때 내 간식도 사주세요 이제.
1: 우리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그 뭐 지금 아가.
0: 아, 그러니까 사줘야지.
1: 알았어, 앞으로 고려해 볼게.
0: 나중에 퇴직하면 동물들을 꼭 한번 키워보겠다고 했었거든요. 당신은 그 이거 동물 키우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1: 이제 그렇지 뭐.
0: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1: 아유, 할 거 다 해봤어.
0: 키우는 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1: 이제 그렇지 뭐.
0: 더 하고 싶은 건 없으세요?
1: 아유, 할 거 다 해봤어.
2: 각별한 동물 사랑 덕분에 귀한 사료를 구하는 번거로움도 병규 씨에겐 행복이랍니다.
3: 네 개 한 개입니다.
4: 네 개 한 개 맞습니다. 한 개가 충분히 안 됐다 하네요.
2: 다섯 마리의 알파카를 위해 넉넉하게 준비하는 사료. 알파카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 먹는 것도 까다롭다는데요.
4: 이 사료 속에는 옥수수 성분이 적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만 오로지 요 사료만 한국에 생산되는 중에서는 요거만 알파카를 먹이는 거예요.
5: 엄청 비싼 건가요?
4: 좀 비싸죠. 다른 사료에 비해서 비쌉니다.
2: 비싼 몸값만큼이나 비싼 식사를

0: 몇 번 나가는지 안 세어봤는데 한 네다섯 번은 나갈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까지. 자는 거 싶어 들여다보면 없고 또 동물 보러 가고 없고.
1: 버릇처럼 되어버린 동물 돌보기.
2: 저녁 때도 쉬질 않아요.
3: 아우, 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동물을 자주 와보면 와볼수록 동물들은 덩어리가 광이 나고야, 눈이 반짝반짝하고야.
1: 쉴 틈 없는 병규 씨의 관심이 바로 이곳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
3: 이제 새끼들이 있으니까 불을 밤에 많은 강을 켜주니까 이렇게.
1: 인정 많은 동물들의 아빠 병규 씨.
3: 가까.
1: 혹여 밤새 배고플까 봐 동물들 입맛에 맞게 야식까지 챙겨줍니다. 이러니 포동포동 살찔 수밖에요.
3: 들어갑시다.
1: 이제야 마음이 편해진 병규 씨.
3: 아이고, 오늘 뭐 갈비, 이게 소갈비도 있고 진수성찬에.
1: 아내의 저녁 상차림에 무한 칭찬을 쏟아냅니다. 이젠 숨소리만 들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너무도 잘 아는 39년차 부부.
0: 자기가 웃으면서 심심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도 좀 쉬고 싶을 때 있는데 쉴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한갑, 원래 진갑이네 내가.
3: 더 좀 마시겠습니다.
1: 어느 날 뜬금없이 귀농 후 동물들을 키우겠다고 한 자신을 묵묵히 따라와준 고마운 아내.
3: 평소에 뭐 경상도 남자들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평소에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0: 제일 끝이야.
1: 제일 끝이야. 브레인이 정말 체질이야. 고마워, 마. 사위 보고 한 거가 살아 그래. 우리 시진이 할아버지 농장 이거 할래? 응. 이거 물려받고 싶어?
2: 시진이
1: 이거 선이하고 선이하고 기르고 싶지 않아?
2: 아니야.
1: 그럼 아.
2: 안돼.
1: 외삼촌 닮 맞는 것 같아. 어? 우리 시진이도 외삼촌 닮 맞는 것 같아.
3: 어?
1: 내가 삽을 가져올게. 삽을 더 가져올게. 하고 있어.
4: 뭐야, 뭐?
5: 이번엔 아들과 동물집 청소 시간. 딸과 달리 농장 일이 형 체질이 아닌 아들.
6: 야, 이거 잘 안 돼. 야, 여기 구두 잔데. 그래서 아빠가 이거 안 된다고 했나 봐.
4: 어, 힘들다.
1: 또 왜 안 하려고 그래? 이거 어디 산 거야? 이거.
4: 어. 이게 물이 좀 하고, 어. 힘이 좀 맞고, 어. 야, 이걸 하자. 재미도 있고. 어. 뭐, 남들 아빠한테 본인들 보고 고문도 재미도 있을 것 같고. 어. 아유, 나는. 아, 냄새도 싫고. 어. 코가 예민해요. 냄새. 아, 아까도 한번 숨 쉬고.
1: 하나는 아들이니까. 아들이 이걸 물려, 가업을 물려받아가지고, 며느리하고, 같이 이걸 행복하게 이걸. 장훈이 나갔으면 좋은 게 내 소망이죠. 내가 그런 말을 지금 다섯은 안 합니다. 내가 이 아들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항상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하나 고민을 해봐.
5: 병규 씨 마음 같지 않은 아들입니다.
1: 이런 뭐 하겠어요. 잠깐만. 아버지는 이거 또 만져도 이거 만져도 괜찮아. 에이, 이거 있잖아. 아니 이거 염소 똥 아빠가 똥 여기 이물 뿌려놔가지고 이거 현재 진짜 좋은 거라. 우리 이게 섞어가지고 난 이거 집 안에 살까 싶어.
5: 저마다 꿈이 있듯 아들의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법. 병규 씨는 아들과 딸도 자신이 사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와 반대로 병규 씨가 늘
3: 본인 돌아가실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으시다니까.
4: 어쩔 수 없지. 뭐
3: 저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4: 본인 다 만났는데 뭐.
3: 이게 너무 행복하시다는데.
4: 그렇지. 갑자기 이거 못하게.

0: 냄새나.
1: 아주 곱게 되도록 비벼줍니다.
2: 우리 카메라 봐봐. 카메라 봐. 카메라 봐. 카메라.
3: 엄마가 더 즐거워.
2: 어, 그러니까.
1: 오빠 왜 그래?
3: 위생적으로
0: 아까 코트 안는 느낌이야.
1: 아니 아까 이렇게 네가 있는데
0: 또 하더라.
1: 어? 선이가 왜 이렇게 갑자기 얌전해졌나 보자. 너무 예쁘다.

0: 방법천 이런 거에 또 민감한데 너무
1: 예쁜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꽃살 피어 꽃사 꽃은 사시오 꽃을 사
2: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이 사는 꽃으로 불러
3: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한계 이게 무엇이냐?
1: 오, 그게 수국남해라는 것이다. 아이고, 이 급사는 빠질로 원하며 두 번만 타고.

0: 나
1: 도사 가로되 용왕의 성덕으로 어찌 성공지신이 없사오리까?
0: 그렇지.
1: 말을 마친 후어 인홀 불견 간 곳이 없겄다.
0: 그렇지.
1: 이때여 용왕이 수부조정 만조 백관을 일시에 영을 내려놓으니
0: 그렇지.
1: 세상 갖고 보면 일품 재상님네가 들어올 터로되
0: 얼씨구.
1: 수국이라 물고기 등불들이 벼슬 이름만 타가지고 들어오난디
0: 그렇지.
1: 이런 가만히 없제
0: 널.
1: 성상은거 북성진은동 미판섭비노 주서오징어 할김팍대대사성두루묵 방첨사조개 해군공방 개평사청어 군수해구 현감옹어 조부장조부 부별당선 청대승대청다조개 해군공방 개평사청어 군수해구 현감옹어 조부장조부 부별당선 청대승대청다리가오 이사우나조리금보조 사무순치문치준치삼치병치가제가오리가지영을 듣고 그저 바닥바닥바닥 어쩌는 복지여야 대왕의 계절을 그저 꾸벅꾸벅꾸벅. 마이크가 잘 안 들리나요 혹시? 병든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0: 그렇지.
1: 내가 용왕이 아니라 생선전 도물주가 되었구나.
0: 그렇지.
1: 경례 중에 어느 신하가 세상을 나가 퇴끼를 구하여 침의 병을 구하리까.
0: 얼씨구.
1: 좌우 어독 지졸 면면상고하야 묵묵부답이었다. 왕이 똘똘 단식한다. 남매나라는 중신이 있어서 할고사군 계좌추와 광조망신 기신이란 죽을 임금을 살렸건만은

경은 잉어가 여자오래 승상 거북이 나가면 어떠하뇨. 승상 거북은 시략이도 일랍사고 폭판이 모두 다 흐대 문고로 세상을 나가오면

0: 허의 쪼들에 모아오르니 보내지를 보털이라. 아, 좋지. 송은장, 물메기가 나가면 어떠하뇨?
1: 그렇지.
0: 정은 여자우대 미행이란 장수구대하고 호풍신하거니와 아가리가 너무 커서 식량이 너른 고로 세상을 다가오면 독일감을 구하려고 조그마한 산천수 이리저리 다닐 때 사립쓴 옹들이 입감 깨어서 물에가 붕뚝 탐식으로 돌 급생여 탄물려대로 죽 인간의 이질백질 설사배아 피난기약으로 목사오니 보내지를 못하리다. 이때요 해운공 방계란 놈이 열 발을 쩍 벌리고 살살살살 살기어 들어오며 신우 고향은 세상이다. 청림벽 계산천수 가만히 참신하야 전복만악을 바래봐 산주

0: 오니 아. 소희는 엄지 말로 도끼 놈을 용왕이 이만하고 보시더니
1: 그렇지.
0: 내 이놈 너도 신하란 말이냐? 내 이놈 조갑 입다 두 엄지발만 뚝 떼어서 뛰어 쫓아버려라. 방점사 조개가 어떠하뇨? 방점사 조개는 철갑 입고 꾸덕고 방신치도 오늘 그려줘 싸오나.
1: 아,
0: 옛글에 일렀으되 방유를지세우고 좌수어 인지공이라. 세상을 나가오면 혈조라는 새가 있어 수루룩 팔팔팔 달려들어. 혈조는 조개를 물고 초고개는 혈조를 물고

와서 속정은 없이 모두 촉계가 되니 세상 천지는 못 가리라. 이렇다시 공론이 분분할게 이 마지막 대목입니다. 영덕 짠디로와 한신아가 들어온다.

0: 제베르 우리 하는구나.
1: 그때야 별주문한 영왕자 너는 말 신이 비록 재주는 없사오나 목을 우물였다 느렸다 진태를 마음대로 없다.

제삼 동정우리 청홍년 금수추팍 거북년 저오징어로 먹가라 양두화피를 덮어 풀어 단체

민나 천하 명산 승지간 그 경계부도 눈그려 난천진 조인과 향촉 꽃다 먹던 입 그리고 두견행복 지리 울지 소리 듣던 귀 그려 동네 방장 운부중은 내지 안 맞던 코 그리고 바라방장 화림죽 뛰어가던 발 그려 대안음동 서남부 펑펑 흐던 돌 그리고 실롱 실팩 소야극 이슬 덜던 꼬리 그려 불긴 안쪽 둔돌이돌이 허리는 신 공기 몇 독채 펴는 증산이 오 펴는 녹순디 녹수청산의 구분장송이들은 허진양유송 틀락날락 오락가락 그 주춤 선든 분양암이 산월을 파리유 댕들겨 어서 더할 수냐 아아아아 죽어보야

세상에 나가래. 마누라를 잊지 못하고 가네. 이웃집 남생이란 놈이 나와 똑같이 생겼고 그놈이 우멍하기 짝이 없으니 대관절 가까이 붙여.

피똥 양고그 차등한 개월 봉으로 돌고 의장촌 개짓공 해안문 구름이 떴고 나와 날아서 눈대고 부평은 물에 동실 오룡 잠자고 자기 세월 올라라든다 동정여천 다시 추 금수 추파하여 이라 앞발로 벽발을 찍어당겨 뒷발로 창랑을 탄다 이리 저리 저리 요리 앙금 동실로 피떡 삼면 발해와 지광은 700리 포홍은 전일생 정대노산 세대봉은 구름박 괭함을 고 해외 수상은 일천리 눈앞의 경계로다 오촌한 동남으로 퍼렸고 군군은 오이하약 기라그 통실로 빗떡 납포로 가는 협에 조각 단부관수 초해오는요 모래 속에 가만히 저 천봉만을 바래봐 제여다 보지 마라 천봉이오 내려 구봉 돈이 백사이 땅이라 늙은 장성은 황풍을 못 이겨 주루주 춤을 출제 또한 경기를 바래봐 원산은 아만 근산은 육류 기압은 춘대산이 구르 천리산내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물이 주르르르 저 골물이 괄괄 열두 골물이 한테 합수쳤다 천방야 지방야 골특적 금총

0: 기재산간에 토끼 간을 먹어야 약이 돼.
1: 그치.
0: 그렇게 하니까 어디시나 별주부가 그치. 세상을 나와서 토끼를 구하려고 나왔어. 한 곳을 바라본 게 웬간 낯 인생들이 모여들어 상자 다 틈으로고
1: 아마
0: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웬간 기집배가 딱 고파가지고 무엇을 잡아먹을 거고 하고 있는데
1: 네.
0: 하나도 없는 거야 하나도
1: 아마
0: 참 이상하다 이놈이 한 마리라도 내 눈에 띄일 텐데 야들이 어디 갔는고 하고 있을 적에 그때 마침 여시

0: 내가 배가 고파갖고 끝까지 못 간 게 네가 좀 내 입 앞으로 좀 오니라이.
1: 아무.
0: 아이 호래 눈깔을 보니 눈깔이 벌그리갖고 한 놈뿐 아니라 여러 놈 시국이 생겼어. 메뚜야지가 아니갈 수도 없고 호랭이 앞으로 뭉그여 뭉그여 들어가며 이놈이 유언을 남기는데 그놈들 내년에 이런 모임 있을 때 절대여 부정탄 놈 여기 찍이지 말라게라. 그리고 메뚜야지 큰 아들한테 내 재산 앞에 해마다 잘 지내라고 해라. 엉그적 엉그적 들어갈 적에 호랭이 아팔도 좋은 놈으로 돼야지 배때기를 착 갈라가지고 내봉야상으로 만나게 묵을 판인데 그때 마침 별주부가 그곳을 바라본 게 호랑이가 바위에 덜렁 앉아있는 칼을 토끼로 봤던 모양이야.
1: 아마
0: 화상을 가져갔는데 건방진 놈이야. 화상을 가져갔는데 지가 익히 아는 치하고 화상도 안 피해보고 오는 말이 그저 뭐야 토끼가 조그마한 짐승인 줄 알았더니 아주 어목이 생겼는걸. 그러나 내가 저를 보러 왔은 게 내가 불러볼 수밖에 없거. 저에게 저 몸에 가죽 좀 매기고 얼쑤덜쑤한 게 대형화는 이지요. 내가 목이 가버렸네. 아까 좋았다고
1: 충실했네. 네.
0: 하고 부른다는 것이 수로 말린 아래턱으로 들어와 아래턱이 뻣뻣해갖고 조금 묻혀갖고 부르는 게 대대대 호형화는 이지요 하고 불러놓으니
1: 네.
0: 아 충실해 좋았어. 첩첩삼중에 호랑이가 생운말 듣기는 처음이라 돼야지고 모시고 다 내 동생이시고 소치 한번 내려와 보는디
1: 네.
0: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동예집 본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쭉 지어지고 모시고 다 내 동생이시고 소치 한번 내려와 보는디
1: 네.
0: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동예집 본골로 한김생 내려온다 그의 머리를 흔들며 양기쭉 지어지고 꼬먼 에르소고리란 자다 한 발이 넘고 동이 같은 앞다리 전동 같은 뒷다리 새나 같은 발을 더우로 응노설한 뱃속이오 잔디뿌리광 모래자르르르 헌치며 수홍육덕 벌지고 자리 앞에 가고 독성 홍양에게 가는 소지 한저지지 꽃당이 퉁커지난다 자리가 깜짝 놀래 목을 놓으니 가만히 없었을 적에 주임이 여다 목이 다 가버렸다. 너무 좋아갖고 주임이 여다 목이 다 가버렸어. 머릿속으로 얼마나 파고 들어갔더니 별주부가 딱 머리가 덮여갖고 죽도 먹던 자리가 되었어.
1: 네.
0: 아이 호랭이 늘어버니 무엇이 있어야지.
1: 아무.
0: 그 참 이상하다. 구분이 호생환하니시오고 나를 불렀니? 야들이 어디 갔는고? 아무리 봐도 없어. 돼야지라도 먹으려고 딱 본 게 그동안 싹 도망가고 한 마리도 없어.
1: 아무.
0: 흐흐. 내가 오늘 채수에 오미 붙었는가? 별대로 꿀을 다 보겠구나. 호랑이가 이거저거 포기하고 산으로 다시 올라가는디. 별주부도 채수가 없을라겠던가? 호랭이 앞발 딛는 데가 없었다가 딱 뛰게 장기 궁짜는 나다잡으니까 발라당 나자. 이것이 무시오?
1: 시오.
0: 그 참 묘하게 생겼네. 나무 접시 모냐로 생겼는데 북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8월 대목장 날 쑥등맹으로 생겼는데 고물이 없어 그것도 아니고 우둥을 납득이야. 아무 대답이 없어.
1: 아무.
0: 호랑이가 하늘을 보고 땅을 딱 보더니 옳다 내가 알았다. 이게 아마도 하나님 똥인가 보다 똥. 하나님 똥 먹으면 잔병 없어지고 명기되진다다. 부인아가 이거라도 볼 수밖에 수가 없구나. 아 그 큰 입을 벌리고 먹기로 작정을 하는구나. 자라가 소로말리까지 나왔다. 말 한마디 못하고 죽을 일을 생각하니

0: 뭐 그거나 에라 젠장 찌질었고 내가 이놈한테 죽기는 꼭 죽는디 이놈 이름이라 알고 죽어야겠다.
1: 세.
0: 저 뱃속에서 개우 입뿌리만 내가지고 당신이 드시오 호랑이가 깜짝 놀래가 세. 이런 급살맞을 이놈이 나보고 통성명하자고 그러네. 오 나는 이산중 어른 호생환이라고 한다. 너는 명색이 무엇인고? 아이 호랑이라고 하는 바람에 겁이 왈칵 나가지고 겁지에 발언대로 얘기하는 게 예! 나는 명색에 별주고 잘새끼라고요. 호랑이가 잘해라 말 듣고 좋아라고 한번 놀아보는디 헐 예우나 절시온 헐 시구나 좋으시온 내 평생 고그라이기를 왕배타기군이더니 다해 만났으니 만족 이미를 비워먹어보자. 잘나가 기가 막혀 아이고나 잘해아니오 여러분 네가 무엇이냐 나 독갑이요. 네가 뚜껑이면 더욱 좋다. 너를 산 새로 불에 살라 소리했다 먹었으면 만병혁춘의 명약이라 두말 말고 먹자.

0: 이 급살맞이 노미일 독일법을 달라서 먹었는지 먹기로만 들었구나. 어떻게 취미를 많이 해서 그런가 목이 그냥 싹 갔네요. 에이. 내가 목 이런 목 얼씨구야 빼갖고 호리 앞으로 바시약 바시약 들어가며 또 꽉 움쳤다가 절반쯤 빼갖고 탈탈탈탈탈 털었다고 하면서 아이 지가 무엇인지 나한테 큰 소리 치는고? 자,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목 나가오. 호랑이가 한눈 팔다 본 게, 동그란 것이 목이 빠졌는데, 어떻게 징그럽지? 여보, 여보, 목 그만 나오지, 그만 나와! 이렇게 네. 목이 나오다가 하루에 1,500발도 더 나오고 있어.
1: 그렇지.
0: 아니, 근데, 키는 자그마한 어머니가 어떻게 목을 들어갔다,

0: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그날 싸 말고 풍일이 사나워. 물결이 워르르르르르 출렁출렁하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저 물 좀 보아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서 용왕이 된다 해도 정말로 못 가겠다. 이놈이 따따던 양지 쪽을 찾아가서 그 얼굴을 좋은 반찬 또 막 떼작거리도 떼작떼작하고 귀를 털고 앉았으니 별주부 기가 막혀. 야 이놈아, 벼슬 살러 가자는디 용당이 뒷줄 땡기듯 자신은 꼴 아니 곱살스러 못 보겠다. 아, 이 물이 얼마나 깊다고 그러느냐. 물에 가서 동당동당 떠노니 토끼 하는 말이, 여보시오 별주부, 그렇다 내 아니가 일것소마는 좋은 수가 있어. 내가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담가보아. 목물지면 가되 더 깊으면 갈 수 있어? 글랑은 그리허시오. 이놈이 좋은 꿰낸 채라고 버드나무 가지 잡고 뒷발 막 잠글라고 할 적에 별주부는 물에서 나는 김생이라 편전 살과 같이 우르르르르 달려들어 토끼 뒷발목을 꾹 물고 물속으로 울렁울렁울렁 들어가니 토끼 기가 막혀. 아이고 이놈아 좀 놓아라. 숨 막혀 못 살겠다. 야 이놈아, 아가리 벌리지 마라. 짠물 들어가면 벙어리 되는 법이니라. 행여 간 녹을라. 내 등에 가만히 없죠. 소상 팔경 구경이나 하고 가자꾸나.

장사를 지

0: 秦皇 멀리 정성사들 사냥싸움에 맞춰사들 첩첩이 둘러싸고 토끼 들여쳐 잡는 거도 역무출사도적 잡듯 토끼 두 개를 꽉 잡고 네가 이놈 토끼냐 토끼 기가 막혀 헐라 무엇이냐 개요
1: 그렇지.
0: 개 같으면 더욱 좋다 삼복 다름에 너를 잡아 약개장도 좋거니와 네 간을 내오게 탕 때려 먹고 네 껍질 벗겨내어 잔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혈내도 혈담에는 반병 회춘며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송아치지요 소 같으면 더욱 좋다 두팔에 너를 잡아요 두피 쪽 살찐 다리 양회 까천여 공파 두박 없이 나눠 먹고 이불 빼어 활도 메고 네 가족 백견이여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똥고 주문 걸음을 하니 버릴 것 없느니라 이 송아지 오라가지야

아이고 내가 소도 왕이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망아지 새끼지요. 말 같으면 더욱 좋다. 선간 뭐 후간족이라 요단왕령 전리마로다. 여랑도 500금으로 죽어뼈 사셨으니 너를 산 재물하다가 대왕전에 바쳤으면 천금상을 알려주랴. 들거라 우. 일그란 주장대로 콕 찔러 들어.

붕태어요. 성이음음언니 실갈쌍두레소리 탐악한 상주임금 성녀는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 이기로 비간우 뱃속에 칠군기가 있다 이기로 비간우 배를 갈라 고이 죽였으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소태도 배를 갈라 간이 들었으면 주려니와 안일이 간이 없고 보면은 불쌍은 퇴명만근사 오니 이를 들어달라 하며 어찌 다시 구하리까 당장 배를 따서 보소서 왕이 듣고 치러요 이루

0: 시고고 담수병 즉 설불능하라고 신수병 즉 이불능 청하고 단수병 즉 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보느냐 소태가 아래이라
1: 아 좋지

0: 보면 가늘을 들이내다 세상 병행 끓인 솥 대곳 얼른하면 간을 달라고 부채기로 바늘을 내어 팥촌잎에다 꼭 싸서 침도로
1: 친
0: 칭동여 영주석 성에 애수람부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을 나라 메고 도와요 수옥개별 탁조가라 내려왔다 우연히 초보를 만나 수궁은 비가 좋다기로 완경차

나라 서방사구금 북방 일육수 충앙 오집도 천지음양 오색광채 아침 안개 저녁 이설 화야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대곤이 만병회춘명약이라 뜻약이 되나 이라 미련 틀아 처주부야 세상에서 을 보고 이런 이약을 하였으면 하늘 판날만큼 뛰어나가 대왕병도 즉 잡고 너도 추석이 나타나서 영주양합이 좋을 것을 미련 하더라 저주부야 만시지탄이 쓸 때가 없네

0: 안녕하세요. 인생낭독인 김현철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힘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다라는 말 참 많이 합니다. 조금은 추상적이지만 문화예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극과 극,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문화 영토를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 문화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극과 극,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경계를 넘나드는 작품으로 문화 영토를 지키는 맨 앞자리에 우뚝 서 계신 분입니다. 일랑 이종상 화백, 인생낭독인 세 번째 주인공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일랑 호가 아주 멋있어요. 이 한 일자에 풍랑할 때 랑자죠. 어떻게 지어진 혼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 예. 예, 제 은사님께서 네. 전공을 아직 가르지도 않았는데 네, 네. 예, 제 작품을 보시고 앞으로 이름 부르기가 더 어려워질 때가 올 것 같다고 호를 지어주시겠대요. 유명한 분이 계시니까.
0: 아.
1: 그래서 저는 그 서양화

0: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많아요.
1: 많고 말고요. 왜? 아, 지금 만원권 그리신 은복힌 기창 선생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고,
0: 네.
1: 천원권 그리신 현초 이유태 선생님도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0: 그분들은 또, 자기가 그린 돈을 몇 년 못 쓰시고.
1: 아, 그렇죠. 네. 또 월전 장우성 선생님도, 또 돌아가신 지 이제 한참 됐네요. 많이 됐네요. 예, 아마 전 세계에서 저처럼 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오래, 그것도 모자분을, 예, 이런 아마 행운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외국인들이 많이 거기다 사인 받으러 가져오거든요.
0: 네네네.
1: 예, 아프리카, 뭐 또 저쪽에 아랍에미리트 왕자님 뭐 이런 분들 많이 들어오시는데, 그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아. 예, 참 전문 일이라고.
0: 오늘 일랑 선생님을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일랑이냐? 지금부터 할 얘기가 많습니다. 5천원권을 이제 그 발행한 지 꽤 됐잖아요.
1: 네.
0: 제가 알기로는 화폐 영정은 이제 원로 대가들이 그리는
1: 그렇죠.
0: 거였는데, 이거를 되게 어린 나이에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1: 그럴 수가 없죠. 그것도 그 돈 그린 사람이 뭐 이상한 비투에 걸린다거나 뭐 잘못해서
0: 아니면 돈에 뭐 사기극에 걸린다거나
1: 그러면 또 세금 포탈도 할 수 있고, 그 경제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만약에 언론에 오르내린다든지 지탄을 받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0: 네, 그렇겠습니다.
1: 아, 그런 사람이 그린 돈을
0: 쓰고
1: 알면서
0: 싶지도 않을
1: 그 돈을
0: 거고.
1: 소지하고 유통시킨다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고 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보통 한 3년, 5년, 길어야 10년 정도 쓰는 원로, 이분들이 또 신분이 정확하시고, 그 5년, 3년 동안도 일은 저지를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예,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사상서부터 여러 가지를 이렇게 검증을 나 모르게 통과를 해요. 저를 알리는 것도 아니고.
0: 네네.
1: 저도 전혀
0: 선생님도 모르시게
1: 전혀 저도 몰랐죠. 예.
0: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뽑으셨을 때 되게 시샘 같은 거 많지 않았어요?
1: 그 이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죠. 평생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0: 네네네.
1: 예. 그래서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심지어는 제가 그 사상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해서 투서를 받아가지고 가서 문초도 받고 뭐 나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제 살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런 시샘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저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퇴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습성이 또 생겼어요.
0: 이렇게 이제 농으로 얘기하실 수 있게 되시기까지 뭐 얼만큼 그런 일들이 많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세 분의 스승님께서 돈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들었거든요.
1: 예, 그 다 화폐를 그리신 분인데 저의 직계 은사님 뻘이 아니고 할아버지 벌이죠. 그러니까 저는 손주 벌이고.
0: 어떤 말을 해주시던가요?
1: 그분들이 그중에서 이제 화폐를 그리신 분들이 말씀을 이제 저를

0: 해가지고 처음엔 다 함께 그렸더니 점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의 5,000원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5만원권은 그분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그렸으니까 그분한테 말 듣고 그린 게 아니죠. 근데 옛날에 생존에 계실 때 그분의 말씀을 제가 이제 들으니까 참고로 표준영정을 해야 되는데 참고를 하고 싶은데 참고가 되질 않는 거예요. 첫째, 그분이 그리신 그 표준영정은 19세기 여자를 그려놓으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님 때를 그리신 거예요. 의상도 그렇고 머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도저히 그대로 그릴 수가 없어서 또 선생님의 뜻이 그게 틀렸다는 말씀을 저한테 계속 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달리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5만 원권, 5천 원권이 오죽헌에 있는 거하고 달라진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시라고 이 말씀 꼭 드립니다.
1: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심사임당의 화폐영정 원화는 선생님이 보관하고 계신가요? 어디 딴 데 보관이 돼 있나요?
0: 이제 이 화폐를 그리려면은 초상화를 그린다는 게 아니라 영정을 그리는 거예요. 영정과 초상화를 그분들 이렇게 못하고들 계신데 초상화는 돈 1달러만 내고 뭐 10달러만 내면은
1: 어디 가서 길거리에서도
0: 의자에 잠깐만 앉아 있으면 똑 닮게 그리죠. 그거는 꼴

0: 모르는데 주변에서 예. 그렇잖아요. 그냥 뭐 잠깐 앉아 있으라고 초상화그리듯 그린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나이 들어서 윤선도 선생 그리실 때 제가 도망다녔어요. 안 그리려고. 예.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그분을 그렸어요. 그 영정을 한번 그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할 뿐더러 내 스스로가 그분의 인품을 닮고 그리고 역사와 의식을
1: 같이 해야죠.
0: 같이 동기 감흥이 되지 않으면 원효 할아버지 같은 그 대사를 그려도 백전 같이 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알고 계셔야 돼요.
1: 예예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도 공부하신 계기가 되신. 예예. 그 여러 사람을
0: 대사를 그려도 백전 같이 돼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예. 알고 계셔야 돼요.
1: 예예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동양 철학도 공부하신 계기가 되신.
0: 예예.
1: 그 여러 사람을 그렸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3대 학성으로 꼽히는 우룩 선생님 있잖아요.
0: 예예예. 예, 예.
1: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떻게 그리게 돼요?
0: 뭐 광개토 대왕도 제가 그렸는데 뭐. 예.
1: 근데 당군 할아버지도 그리시고
0: 음악가를 그리니까 제가 그렇게 옛 성인들을 이렇게 그리는 거는 다른 게 탐나서가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지하고 몰랐던 거를 그 광개토 대왕을 제가 그리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런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리고 그분의 국가관 또 그 민족관 이런 거를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분을 그리면서 제가 많은 거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악성 우룩을 공부하다 보니까 전혀 제가 아까 그 해방 1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 네네.
0: 그 내가 제일 처음에 배운 초등학교 들어가서 해방된 태극기를 달고 처음 들어가서 뭘 불렀는지 아세요? 나폴레온 행진곡을 제일 처음에 배웠어요.
1: 나폴레온 행진곡이요? 네.
0: 짠짠 짜자자잔 짠짠짜라라잔 짜라라잔 수없이 들려오는데 그 네. 가사도 몰라가면서 이게 제일 먼저 해방되고 처음 들은 내가 학교에서 노래예요. 일본의 기미가요가 없어졌으면 우리나라를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1: 나폴레온
0: 이게 우리 같은 어린애를 1학년을 불러다 놓고서 왜 나폴레온 행진곡을 이겼다고 해서 그러려?
1: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0: 아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1: 네네네.
0: 그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일본의 잔재는 서서히 없어지는데 서구 잔재로 예 일본이 서양과 가까워짐으로써 강대국이 됐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이상하게 사대주의 근성이 자꾸 교육에도 나타나게 됐어요.
1: 되게 심각했었죠.
0: 내가 동양화를 뭐 전공한다. 내가 그림은 옛날부터 배웠거든요. 뭐 3살, 4살 때부터 배웠으니까 아버지가 화가 되려다가 막 좀 못하신 분이 돼서 원이 돼서 이제 내가 배웠는데 그런데도 우리 아버지도 그 서양화하는 혹달린 그 일본 사람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렇게 보면은 서양화를 하는 게 초등학교 가서도 크레온 가지고 여백 하얀 도화지 남기면 점수도 안 줘요.
1: 안 줘.
0: 다 채워야 돼요.
1: 예, 다 채워야 돼요.
0: 아니 누가 동양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악성 우룩을 그리면서 뭐를 생각했겠어요. 그 명인들의 가야금 소리를 계속 1년 12달 듣고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우리 국악에 빠져들게 되고 국악이 내 체질의 원 자생 문화로 이렇게 자리 잡는 이런 거를 뼈저리게 제가 느끼게 된 겁니다.

첨단 과학과 열정. 네. 무엇보다도 이렇게 집요할 만큼 힘든 그러니까 추적 과정을 거쳐야지 영정을 그린다고 할 수가 네, 있는 거군요.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 영정 작업 말고도 큰 대형 벽화를 많이 그려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 올해 해오셨죠?

0: 서부터 화 소리가 네네네네. 나오죠. 역사에. 그다음에 벽화.
1: 벽화.
0: 예. 예. 안각화는 이제 요철이 생긴
1: 네네네. 그 뭐
0: 벽화는 이제 예, 평면에다가
1: 그림을 그린 거죠.
0: 예. 하는 거니까 요즘에 우리 회화 그림하고
1: 비슷하죠.
0: 예, 예. 이제 그 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제가 광개토 대왕을 공부하면서 고구려 벽화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1: 아.
0: 예. 근데 우리 교과서에 미술책에 반드시 쌍용촌 벽화나 무용촌 벽화가 나오는데
1: 네.
0: 미술 선생님이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학 올 때까지. 그걸 혹시라도 물어보면
1: 국사 시간에나 배우는 거인 줄 알았습니다.
0: 여쭤보면 그 냉겨 이렇게 나지 그게 얼마나 위대한 우리의 조상들의 업적인지를 얘기를 안 하고 네. 그냥 넘어가니까 미술대학 가면 전공해야 당연한 걸로 그냥 이렇게 다들 저뿐이 아니에요. 뭐 거의 다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예, 이게 우리 교육의 예, 참 큰
1: 뭐 한계이자 뭐 예.
0: 예, 예, 예.
1: 그러면 벽화 작업 중에서 가장 큰 벽화는 가로 세로
0: 제가 어디서 강의를 하면은 맨 돈 그린 화가라고만 소개를 해줘. 아니 제가 평생 살면서 예, 예. 돈 그린 거는요 구의 일모예요. 아홉 마리의 소털 중에 딱 털어 하나예요.
1: 예.
0: 그런데 그 많은 제 화단 경력을 아무리 얘기해도 큰 대작을 한 이야기를 해도 이리 듣고 이리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러분들 주머니 뒤져보세요. 이분과 관계 없는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제서야 아까 똑같아요. 뭐 다른. 예. 네. 이래 놓으니까 네. 거기다 사인 받으려고 그러고 나랑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러고 예.
1: 그것도 두 개나
0: 그래서 내가 아하 네. 그림 예술에도 네. 대중성이라는 것이 필요하구나. 난 순수 미술을 하니까 대중성을 상당히 좀 예. 네.
1: 이렇게 좀 할 수밖에 했어요. 없죠. 예,
0: 예. 예. 그래서 이게 두 개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1: 아, 그거는 예, 동전의 앞뒷면 예, 같이.
0: 조화를 그냥, 예. 이루면서 같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질문이 내가 딴 데로 나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1: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0: 질문이요.
1: 예.
0: 큰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예요.
1: 예, 예. 얼마나 큰 그림을.
0: 큰 걸로 돼 있던가 보죠. 내가 강의를 하면 질문이 있어요 하면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1: 네네.
0: 선생님도 큰 그림을 그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나는 반대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커다란 이야기가 너무 막연하게 들리는데 가로 세로 몇 메타 정도 아니면 호수로 100호입니까? 200호를 크다고 합니까? 얼마나 커야 큰 그림이라고 생각합니까?

0: 상당히 큰 거예요.
1: 큰 그림을 얘기한 네네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웃어가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할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제 그림을 가보세요. 네. 법원정 정면 벽에도 15m

0: 누가 그런 예, 스크린 예. 문화를 했느냐? 옛날에 초기의 활동 사진을 볼 때는 앞에서 쏘고 앞에서 빠지고 예, 예. 지금도 그럴 거려 아마. 그런데 점점 발달하면서 뒤에서 쏘고 앞에서 봐요. 예.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보면 예, 이좀 밝은 대낮에도 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뒤에서
1: 그렇습니다.
0: 쏘니까
1: 예, 예. 예. LED구도
0: 그런데
1: 그렇죠.
0: 우리나라는 오래전서부터 창호 문화가 발달됐어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창호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 창호지에 예, 내가 밖을 보고 싶잖아요. 안에서.
1: 예.
0: 그러면 안에 심지를 얕게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끄든지. 아셨어요? 그러면 달밤이 밝을 때 남편이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1: 보여요.
0: 울타리에 예, 보인단 예, 말이에요. 예, 울타리가 낮으니까. 예, 예. 그러면 손에 자반고등어를 들고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까지 알아요. 안에 있는 아내가. 벨 같은 거 놓고 문화가 없어요. 우린 필요 없어요. 벌써 이미 스크린을 보고 남편이 나 좋아하는 자반고등어 사온다 안 사온다도 알아요.
1: 그러니까 이게,
0: 아셨어요?
1: 예, 그 빛

0: 저 화가분들이요. 조각가의 문신 선생님, 네. 불란서에서 오래 계셨던 문신 선생님도 나랑 같이 네. 그때 오프닝 때 같이 전시하셨고 또 이대원 선생님이라고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하시던 이대원 선생님도 나랑 같이 3인전을 했어요. 네. 워낙 큰 곳이니까 네, 우리가 네, 네, 네. 나는 한쪽 성벽에
1: 72m
0: 성벽을 위해서 나는 그림을 그렸으니까 그분들은 가지고 있던 그림을 그냥 가져와서 저랑 같이 오프닝을 했어요. 이제 그분들은 날짜가 되니까 다 이제 철거를 하셨죠.
1: 네.
0: 근데 이제 나도 그럼 철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를 조금 연기할 수 없느냐. 왜 그러냐. 미테랑 대통령이 와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1: 아, 미테랑 대통령 시대니까.
0: 예. 그래서 예. 아, 그럼 조금 그 좀 더 돌아. 한 달이 지났는데 또
1: 연기하자요.
0: 미테랑 대통령이 예. 보고 나서 또 연기를 하자 그러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네네. 해가 넘어가는데 또 해를 넘기는 거예요. 아, 3월이 다 되도록. 아, 이게 큰일 났다 했는데 이걸 연구비치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아,
1: 마음에 들었구나.
0: 예, 왜? 처음에는 외국 관광객이 많이 왔는데 나중에는 국내 관광객들이 많이
1: 불란서 왔다. 사람들이.
0: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앞에서 조명하고 앞에서 보는 그림만 봤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근데 이 컴컴한 데 들어가서 활동사진 보는 것처럼 뒤에서 조명되는 거를 처음 보잖아요.
1: 네네.
0: 예,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던 지하여간. 어쨌든 그거를 연구비치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는 그 연구비치를 생각을 엄두도 못 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단단하게 모든 거를 예,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건 그 연구비치를 하면 내가 새로 모든 걸 새로 이렇게 예, 이렇게 고쳐야 돼요.

0: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독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셨습니다. 지금 선생님 하고 계신 목걸이가 이게 독도 목걸이죠.
1: 이게 넘겨보셨네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독도에 해 뜨는 겁니다.
0: 이 독도화가라는 이름이 또 붙었어요.
1: 독도화가 해가지고 예, 벽 하나가 다 제 작품으로 꽉 차 있습니다.
0: 근데 독도를 주제로 남북화가 2인전을 준비 계획하신 했죠. 적이 있다고.
1: 아니 했어요. 벌써.
0: 아, 얘기 좀 해주세요.
1: 아, 북한에 선우영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네. 인민 작가인데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일본에서 국제전 같은 거 할 때 이제 남북 평화미술전 할 때 더러 만났거든요. 근데 유독히 나를 보고 친형처럼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는 그 북한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 이름이 선우영이에요.
0: 선우영.
1: 예, 선우영 씨인데 예, 그 선우영 남북한이 공동으로 독도 문화신기 운동을 내가 77년부터 했거든요. 그것도 최초입니다. 아무도 독도에 대해 관심이 없을 때
0: 네네네.
1: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83년인가 그랬죠. 내가 독도전을 하고 나서 5년 후에 독도는 우리 땅 노래가 나왔어요.
0: 네네.
1: 이게 대중성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독도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독도를 그렇게 부르짖고 전시했을 때는 그저 그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어쨌든 간에 예, 선우영 작가가 죽기 전에 자료를 여기서 많이 주었어요. 그 사람을 직접 같이 독도를 들어가려고 내가 여러 번 북한에 가서 애를 썼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누가 도와주는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NGO 활동을 한 사람이라 나는 독도 그림을 마후라를 만들어 가지고 신주쿠에 가서 매진을 시켜서 그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독도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면 이런 데 돈 갖다가 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도를 이렇게 자료를 내가 보냈어요. 그 사람 부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독도 그린 게 나 자료 보고서 독도 그린 그림이 지금 저한테 있습니다. 그 사람 그림이. 그래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 방 하나를 따로 해가지고 선우영 씨하고 나하고 남북이 함께 독도 문화신기 운동을 한다는 거를 만천하에 보여주었어요. 뭐 일본에서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0: 네, 남한만 지금 독도 문화를 연구하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북도 알고 그것을 다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0: 억으로 와서 고정적인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농경은 이렇게 옮기질 않잖아요.
1: 네.
0: 거기서 끝나나 그랬더니 장보고를 제가 또 그렸거든요.
1: 장보고?
0: 예.
1: 해상?
0: 예. 해상왕 장보고.
1: 해상왕. 예.
0: 장보고를 그리기 위해서 장보고 연구를 제가 한 1년 이상 또 했어요.
1: 네.
0: 끝 근거가 없으니까 장보고 연구를 했더니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1: 배 타고 나가죠.
0: 세계화된 예. 우리나라 최초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생문화를 가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 저 뭐 그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자생문화를 가지고 저 멀리 아프리카 저 뭐 굉장히 멀리까지 퍼치고 거기 사람 또 거기 그 가져와서 우리한테 또 전해주고 한 정말 세계화된 분이에요. 그 이분을 이렇게 굉장히 내가 높이 존경을 해서 그분을 영정을 내가 그려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영정을 그리면서 난 많은 거를 배워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런 다문화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대륙적이에요. 그 대륙적이라는 건 큰 거예요. 크고 아까 머리산이라고 해서

0: 최초로 그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많은 걸 좀 뉘우치고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앞장서서 한 거예요. 최민식 씨가
1: 네네네 민식이
0: 우리
1: 형이요.
0: 집에 와서 내가 소장하고 있는 그 오원 장성업 그림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원화가 그 장성업 그림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하니까 내 시키는 대로 거기다 손을 얹고 이 정신을 영을 내려받지 않으면 주연하지 말아라. 네. 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림도 그려라. 붓을 안 들어보고 장성업 노릇을 하지 마라. 손이나 빌려가지고 하지 마라. 그래서 거기 나간 그 모든 화가들은요. 취화선에 나간 화가들은 전부가 내 제자들이에요.
1: 아,
0: 예, 이제 이해가 가시죠.
1: 네네네.
0: 진짜 화가들이 나가서 진짜 화가 노릇을 한 거지 손 따로 못 따라오지 않았어요. 장성업만 손 따로 했는데 네네네. 제가 하지 않고 제 제자를 그것도 시킨 거예요. 그게 예, 그 지금 얘기하는 겹의 미학을 예, 저한테 배운 예, 그러니까 김선두입니다.
1: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과 저는 하나 할 때 그 하나라는 것도 하나고 일이라는 뜻의 일랑이라는 뜻도 되지만 예. 하나라는 게 모두 다라는 예. 얘기가 예. 되지 않습니까?
0: 예. 아, 처음이고 진짜. 크고 그래서 높고
1: 네.
0: 그래서 그 유명하신 한학자가 한일자를 뽑기 위해서요 그 유명한 한학자가
1: 네.
0: 이 양반이 에, 그렇게 해서 그 한일자를 3개월이나 걸려서 한일자를 하나 뽑았다고 그러시는데
1: 네.
0: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한일자의 그 깊이가 에,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한의 예, 그 아주 결정적인 예, 글자예요.
1: 예. 예, 한일자가 이렇게 긋는 거 한 획이지만 예, 예. 거기에 담긴 의미야 어마무지 많으리라고
0: 예,
1: 믿습니다.
0: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높이 솟은 그 물결이 높을수록 어때요? 멀리 가잖아요.
1: 맞습니다.
0: 예, 그래서 거대하고 높고 이런 물결이 되라는 거예요. 짤랑짤랑하지 말고 예,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예, 그분 다 돌아가셨지만 제가 늘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1: 네, 일랑 이종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게 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못다한 이야기는요, 선생님 작업실에 가서 저 개인적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문화 영토를 넓혀가는 일에 꼭 맨 앞자리에 꼭 서시길 바랍니다.
0: 고맙습니다. 네.
1: 한국인에게는 어디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크고 넓고 높은 문학적 유전자가 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멀리 보고 달려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인생낭독인, 오늘은 민족의 자존심, 문화영토를 지키고 있는 일랑 이종상 화백님과 함께했습니다. 자,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우리 조폐권이 근대 시기에 세계 무대에서 우리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 그런 활동의 단초, 자양분을 심어준 인물이 누구냐면 우리 전통 무학의 거장 한성준이었습니다. 한성준이 새롭게 창안한 춤이 무려 100여 종에 이른다.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춤을 소집해서 우리 춤을 새로운 극장 공간에다가 형식적인 어떤 공연 미학을 정립한 이런 측면에서 아주 뚜렷한 업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두 분의 무용가가 보이는데요. 오늘 제가 강의할 춤의 선구자 한성준과 조태권 두 인물 주인공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근대 전통무학의 거장이신 한승전 선생이시고요. 이분은 신무용의 거장으로 세계적인 무용가로 활약한 조태권입니다. 당시 시대의 환경을 잠깐 보시면요. 신문화가 유입되면서 서구 문물의 자주적 순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오늘 두 분의 업적을 통해서 한국 춤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내포 지역에 이름난 전통 예인들한테 민속 예능 전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서산, 태안, 홍성 인근에 굿중패, 농악판, 줄타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내포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이죠. 수덕사에 홀로 입산을 해서 춤과 장단의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만공 스님과 같이 훌륭한 고승들과 우리 한성준이 교분을 쌓으면서 후일 그의 예술 세계에 있어서 아주 정신적인 자양분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 한성준이 태어난 고향 갈산이는 안동김씨 집성촌이었는데요. 한 말에 만주로 가서 우리 독립운동에 투신한 김자진 장군, 여러분들 청산리 전투 잘 아실 겁니다. 이 안동김씨 자제들과 어려서부터 유랑의 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각 지역을 유랑하면서 우리 민속 고유의 가락과 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1900년대 이후에는 이제 경성으로 입성을 해가지고 당시 이 원각사를 비롯해서 서구식 극장 무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성준은 이른바 직업적 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월급 월 45원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회를 자랑했던 그런 예인.

보고서 감격에 겨워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꽹과리가 없어서 그 냄비 뚜껑을 가지고 꽹과리 대신 치면서 한성준과 우리 동포들이 부둥켜 안고 감동에 겨워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동포들한테 민족 혼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이른바 조선예술상을 수상하게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 이른바 조선예술상을 수상하게 되는데요. 이 조선예술상은 아동문학가 마해송이 일본에서 발행하던 모던 일본이 수여한 그런 상인데요. 이 한성준과 더불어서 당시 이 조선예술상

한데요. 이 한성주는 그 당시에 활동했던 거의 모든 판소리 명창들의 고수로 활동을 해서요. 우리 국악계 전문학자의 연구 분석에 의하면 한성준이 판소리 명창들의 북장단을 맞춰서 춘 유성기 음반 취입한 것이 한 500여 종에 이른다. 아주 놀랄만한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에는 유성기 음반을 취입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죠. 그래서 국악인들과 함께 일본으로 가서 음반 취입을 하면서 우리 전통음악의 보급과 확대를 위해서도 아주 큰 업적을 남긴 인물로 회자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우리 저 국악인들은 조선음률협회라든지 조선정학원이라든지 조선성악연구회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사라져가는 우리 국악의 보존 계승, 그 다음에 개량과 변용, 또 국악의 현대화를 위해서 많은 국악인들이 연구를 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는 이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국악인들의 어떤 연대와 결속을 위해서도 이런 조직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성준 선생이 이런 국악계에서 조직된 여러 단체에 우리 한성준 선생이 이런 국악계에서 조직된 여러 단체에 아주 핵심적인 인물로 활동할 뿐만 아니라 1939년에는 조선성악연구회 전국적인 규모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성악연구회의 이사장으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볼 때 한성준이 명무이자 명고수로서 일제강점기 전통예술계의 지도자로서도 뚜렷한 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성준이 조선음악무용연구소 창립을 통해서 우리 춤을 집대성한 것이 100여 가지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데 그럼 한성준이 창안한 춤이 현재

태평모는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한성준이 어려서 내포 지역 그 태안의 그 안면도에 단꽃을 보고 거기에 착안해서 태평무를 만들었는데요. 이 춤의 초연 당시에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상정한 이인무 형식으로 이게 창안이 됐고요. 그 후에 왕의 춤과 왕비의 춤으로 동무로 형식화돼서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성준이 조선시대 왕과 왕비를 상징해서 안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한다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제의 감시가 있었겠죠. 특히나 30년대 후반에는 착용하지 못하고요. 일반 한복에 관만 신라시대 관을 착용하고 추었다고 합니다. 한성준이 이 태평무와 연관해서 두 가지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성준이 작곡하기 직전 1941년 8월에 작곡하셨는데요.

보성전문 법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근대 신교육의 수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조태권은 근대 시기에 엘리트를 표상하는 그런 춘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조태권은 1927년에 일본에 유학을 해서 최승희의 스승이기도 했죠. 이시우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체득을 합니다. 귀국 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조태권 무용연구소를 경성에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1937년에 일본에서 이시우바쿠를 통해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배웠지만 언제나 늘 서양 본토에 가서 유럽의 춤을 직접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1937년에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유학을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행을 1937년에 하게 되는데요. 유럽에 유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7년에는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초반에 귀국하기까지 조태권은 자신의 예술 활동

전속으로 정구 선수로서 활약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희문고보 시절에 전국 정구 선수권대회에서 2회 연속 우승을 하는 그런 쾌거를 남기게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두 번째 앉아 있는 인물이 바로 조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화 배우 활동을 보시겠는데요. 필름이 남아있는 현존하는 한국 최초의 영화 하면 1936년 미몽을 들 수 있는데요. 내용은 남편과 딸이 있는 평범한 주부가 돈과 육체적 욕망에 그러니까 일탈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유연애를 즐기다가 파국을 맞는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월북 여배우 문해봉이 주연을 맡았고요. 조태권이 바로 조연으로 출연을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이 조태권은 아주 그 그로테스크하고 역동적인 현대무용 동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분장하는 분장실이 보인다.

와가지고 제국극장의 가극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 유학을 다녀옵게 되는데요. 이시우바쿠는 일본 동북부 지역 아키타현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로 와가지고 제국극장의 가극부에서 활동을 하다가 1922년부터 1925년까지 유럽에 유학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른바 유럽식 현대무용을 배우고 와서 일본의 전통인 노나 가부키하고 접목을 해서 새로운 신흥무용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최승희하고 우리 조태권이 바로 이시바쿠 문화에서 서양의 모던 댄스를 익혔는데 이것이 바로 유럽식 현대무용이 우리나라로 처음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서양의 모던 댄스는 크게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미국식 현대무용, 이사도라 덩컨으로 상징되는 미국식 현대무용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통무학의 거장 한성준이었습니다. 서양의 모던 재즈를 배웠지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춤을 한성준한테 체득을 해가지고 당대 새로운 춤의 사조인 신무용이라는 것을 창출해서 세계 무대에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린 것이죠. 조태권의 신무용 명작이 굉장히 레파토리화돼서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는 세 작품 정도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사 호접이 되겠는데요. 이 작품은 1933년에 승무의 인상이라는 제목으로 초연이 됐고요. 조태권의 창작 작품 제1호로 기록되는 그런

공연 목록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1938년 파리 공연에서 세르주 리파한테 아주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세르주 리파는 파리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었죠. 파리 오페라 발레단은 루이 14세 시대부터 계속 맥을 이어온 아주 유서 깊은 세계 권위적인 그런 단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단체의 예술 감독인 세르주 리파한테 호평을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태곤 선생이 1973년에 본인의 삶과 예술 세계를 정

최민자는 경기고녀를 졸업했고 최승희의 제1호 제자입니다. 최승희가 1933년에 일본으로 다시 유학을 갈 때 조선인 제자를 딱 한 명 대동하고 가는데 그게 바로 김민자였습니다. 그래서 최승희가 해외 공연 중일 때 조태권 공연에서 만종을 공연하는데 김민자가 조태권과 이인무 만종에서 출연한 이유를 들어서 나중에 스승 최승희와 영원히 결별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러니까 최승희와 조태권은 당대 최고의 춤꾼으로서 서로 라이벌 의식이 강했었는데요. 자신의 최고 실력 있는 탁월한 제자가 상대편인 조태권, 이인무, 만종에 출연하는 것에 못마땅했던 것이죠.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뭐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1947년에 미국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화배우 김선영이 바로 만종을 조태권과 이인무로 쳤고요. 또 헐리우드의 무용스타로 알려진 엘로이즈 올소라는 인물이 또 조태권과 이인무로 쳤고 50년대 이후 유럽 공연에서는

가지고 만든 작품을 초연했다는 것은 대사건에 속하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뉴욕 자연사 박물관에서 공연이 끝난 다음에 세계 무용사의 길이 빛나는 루스 세인트 데니스라는 미국의 현대 무용가가 무대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께 그 동방에서 온 귀한 손님을 소개하겠다. 바로 나의 스승이고 한국에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인 태권조를 소개한다. 이렇게 루스 세인트 데니스가 직접 무대 위에 올라와서 우리 조태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공연이 끝난 이후에 흑인 무용가인 장 레농 디스티네라는 무용가가 조태권의 신노심블러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자신의 작품을 또 안무를 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그런 명작입니다. 이 신노심블러의 성공 요인이 됐던 것은 그 음악에 있었는데요. 조태권은 미국으로 가기 전부터 장고장단이라든가 우리 가락에 대해서 이미 능숙한 솜씨로 연주할 수 있었는데요. 조태권 무용단의 일원으로 함께 간 심상건 명인을 통해서 미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장고가락을 본인이 연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전하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그럼 심상건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심상건은 일찍이 부친이 작고 하셔서 숙부인 심정순 밑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부인 심정순 문화에서 중고째 국악 전반을 익히고요. 고음반 취입을 위해서 많은 예인들하고 일본도 갔다 오고 경성방송국 활동도 하게 되는데요. 중고째 전통 가무악의 명문가로 회자되는 그 심정순가는 5대에 걸쳐서 이른바 7명의 예인을 배출한 아주 국악 명문가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중가수

0: 근데 그 조태현 무용단에서 춤추는 사람이 셋이고 춤추는 악기 하는 사람이 내가 악기 하는 사람으로 따라서 온 거라고 미국 온게 최초가 그거라고.
1: 그럼 미국 오셔서 이제 조태범 무용단하고 미국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공연을 하셨겠네요?
0: 다 했죠.
1: 제가 지난 2018년에 미국에 현지 조사를 가서 심상건의 후손들 하고 또 묘지도 직접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애리조나 주에 있는 피닉스 그린우드에 심상건의 묘지가 있는데 64년 작고했을 때그 자손들이 심상건의 예술적 아이덴티티를 좀 남겨두고 싶다라는 차원에서 그 묘지석에다가 가야금을 새겨서 넣었고요. 그 위에는 우리나라 꽃이죠.

춤을 배워와서 귀국 후에는 자국의 전통과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춤의 사조를 가지고 다시 역으로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자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다이 상가루와 우리 조태권이 서로 공감하는 지점이 더 견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53년, 54년에 걸쳐서 파리의 본부가 있는 유네스코 후원으로 약 200여 회에 걸쳐서 프랑스 전역을 순회 공연을 하게 되는데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이해 되는데요. 53년, 54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그 6.25 전쟁 바로 직후 아닙니까? 이 시기에 유네스코 후원으로 프랑스 전역을 공연했다라는 것은 저는 엄청난 경이적인 기록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파리 오페라 발레단 예술 감독인 세르주 리파하고 1930년대 후반에도 교류를 했지만 1952년에 이 세르주 리파하고 도쿄에서 조태권이 같이 공연 무대도 가졌다는 기록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무용사에서는 빈사의 백조가 굉장히 깊은 인상으로 남아있는 작품인데요. 죽어가는 백조의 모습을, 처절한 백조의 그 비극적인 그런 모습을 단 2분 정도로 담아내는 아주 세기의 명작인데요. 이게 이제 안나 파블로바 작품인데 이 안나 파블로바의 매니저였던 알렉산더 레비도프의 주선으로 이 조태권이 프랑스와 벨기에 그다음에 덴마크 10여 개국을 순회 공연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태권이 세계적인 무용가 혹은 한류 열풍의 선두주자로서 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로 들어가서 본다라면 그 당시는 우리가 일제강점이었고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국가라든가 정부의 어떤 일체의 지원이 없이 개인의 어떤 치열한 창작 정신으로 이렇게 한국 춤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 진정한 의미의 한류의 선두주자는 조태권이다. 더불어서 최승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태권이 우리 무용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일까라는 점을 한번 짚어보면요. 제가 볼 땐 천재성을 타고난 인물이고 또 하나는 근대 명문 사학으로 불리는 휘문고보라든가 보성전문 법과를 졸업해서 근대 신교육을 통한 어떤 엘리트로서의 그런 지성적인 그런 측면을 갖췄던 점도 중요한 조태권의 업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무용적으로는 기존에는 우리 전통시대의 우리 춤이라는 것은 궁중에서 왕실과 양반 사대부, 이른바 귀족계층이 즐겼던 궁중예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에서 기층민이 향유했던 민속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근대 시기에 이른바 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근대화되면서 서구식 극장 무대가 들어오면서 이 춤이라는

여러분들이 향후 우리 춤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는 우리 전통춤을 신무용을 감상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런 강연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대변혁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딱 100년 전, 1세기 전이에요. 서구의 예술 사조가 도입이 되고 또 서구식 극장 무대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이 생기면서 우리 춤도 양식 사회에서 엄청난 변화를 겪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현장 공연을 못하고 또 비대면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 공연을 보고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러면 현 시대에 직면한 저도 학자로서 평론가로서 우리 시대의 춤의 개념 정의는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들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1세기 전에 서구식 극장 무대와 또 사상사적, 예술사적, 전신사적 그 모든 면에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대변혁기가 지금 현재도 거의 비슷한, 물론 내용의 본질은 다르지만 어떤 시대사적 터닝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하청준과 조태권 강의를 토대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된 시각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눈부실 만큼 푸른 산과 하늘 사이로 붉은 빛을 휘감은 꽃나무가 가득한 곳. 명옥혼 주위의 숲을 잃은 배롱나무는

0: 시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1: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2: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0: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0: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호수 밑에 가서 폭포를 내 소리로 뚫어볼까 한다거나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욕심도 없어졌을 때 과연 어떤 소리가 나올지.

참공부란 나와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서로 나와 다른 것도 인정해주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기량을 향상시키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수양

0: 고향산천 잘 있느냐. 아이고, 완전 삼복성념이래. 삼복성념. 아이 놈들이 참말로 안 오네요. 어? 이놈들 봐라. 어, 누가 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서 와. 아이씨 비지를. 아이 됐어.
1: 아이씨야.
0: 덥지? 예. 아 엄청 더워요. 아우. 아,
2: 그러게 말이다. 싹싹 닦고.
0: 누가 온다. 야. 어? 야. 어? 야. 어? 아니야. 아이고 반갑다 반갑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
0: 좋다.
3: 야 어때? 진짜 좋다.
5: 제가 방송 활동을 하면서 사실 소리꾼으로서 딱 소리에 집중해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그 고3 때의 열정을 좀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6: 대회를 나가면 줄곧 2등을 했어요.

0: émotions avec sa voix. C'était magnifique. Donc, voilà, c'est vraiment sa voix qui m'a donné envie de faire du peintre souris. Je me suis dit, ah, j'aimerais bien un jour pouvoir faire comme elle, si c'est possible.
1: 자, 여러분, 풍류청에 왜 들어와 있는지 아시죠?
2: 네. 네.
1: 뭐 하러 왔어요?
2: 상공하러 왔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상공물을 하러 왔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풍류청에서 지켜야 할 규율이 있어요. 자, 첫째, 각자 수련할 대목을 정해 마스터한다. 노력이 부족할 때는 스승의 꾸지람과 특훈을 감당한다. 기상은

0: 아침 6시. 그만 있어? 아, 아닙니다. 평소에 몇 시에 일어나?
1: 8시에 일어납니다.
0: 8시?
1: 예.
2: 거짓말 있나?
0: 거짓말이 되잖아.
3: 제가 처음 12살에 상공부를 들어갔는데 판소리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잠하고 싸웠던 것 같아요.

0: 4박 5일간만 엄격하게 여러분들한테 적용을 할 테니까 이대로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근데 선생님. 선생님. 군대예요?
0: 비슷해요.
1: 비슷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0: 군대하고 비슷해요.
1: 아, 네. 네.
0: 따라줘야 돼요?
1: 네. 네, 알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기대해 주시죠.
2: 네.
0: 자, 여러분들 각자 방에 가서 좀 쉬고 계시다가 밥 먹으러 와라! 얼른 뛰어오세요.
2: 네.
0: 아시죠? 자, 좀 이따 보겠습니다.
2: 네. 네.
1: 아, 진짜. 누구 침이에요, 진짜? 제 거예요? 아.
3: 이런 공간이 산 공부하기는 진짜 제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탁 트이고 자연에 둘러싸여 있고 이러면은 확실히 연습할 때 도움이 많이 되죠.

밥 먹은 게 좋다. 만승 천자라도 시기 위대라거였으니 밥 아니 먹고 살 수 있나. 밥 먹은 게 좋다.

0: 젓가락질도 잘하네.
1: 미국에서 배웠어.
0: 미국에서 젓가락질을 배웠다고? 맛있지?
2: 프라이.
3: 맛있다.

확실히 인간에게 내려준 가장 훌륭한 악기가 그렇죠. 사람의 목소리. 그런데 가장 또 말하자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게 사람 목소리. 가능하면 목이 안 다치게 해줘야 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주 낮은 음부터 낮은 음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음을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서 목을 튜닝하는 거예요. 근육을 풀어주듯이 사람의 몸을 이렇게 공명 이렇게 울려주는 것. 그래서 몸의 긴장을 이완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옴 아주 낮은 음부터 해보세요. 옴 울리세요. 울려. 약간 높여서

0: 발성 여태까지 제대로 못 배워왔는데 배워가서 이제 소리 하기 전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1: d'apprendre vraiment les techniques de base. Voilà.
2: 시작!
3: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2: 예?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나. 아, 뭐, 봄 다 탔어요. 기상, 날 샜어. 로르, 날 샜어, 빨리. 빨리 나와야 돼. 이진 씨도 일어났네. 이게.

안단 개꼬리

0: Et si, effectivement, si par chance, ils peuvent me voir dans cette émission et que ça leur donne envie de me rencontrer, tant mieux, ce serait super.
1: 제가 내년에 침청과 왕창을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왕창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2: 왕창을 준비하는 방법은 연습이지.
1: 네.

이빨 붙여버리고 우리 붙인 수라

0: 믿고 소리를 안 한 게 문제라는 거죠.
1: 아, 어렵다.
0: 미련 퉁이처럼 소리를 한없이 끝도 없이 해나가는 것이.
2: 제가 요즘에 이제 워낙 활동도 많고 방송 활동을 하면서 사실 소리꾼으로서 딱 소리에 집중해서 연습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소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지 않게끔 실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부담감이 있죠.

0: 삼계탕으로 준비했어요.
1: 잘 먹겠습니다.
2: 네.
0: 닭발 대신 뭐?
2: 아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될까? 겨눈을
0: 맛있다.
2: 다리부터 먹어야지.
1: 그럼.
3: 너무 맛있어.
1: 아, 아낌은 거식이 되지. 미안하다 방금.
0: 야 정말 맛있다.
1: 네.
0: 로루.
4: 네.
0: 어땠어? 안숙 선생님하고 수업 재밌었어요?
4: 네.
0: 얼마큼?
4: 이만큼.
0: 이만큼.

0: 얘들아!
1: 냄새.
0: 밥 먹자!
2: 네! 삼계탕?
0: 삼계탕이야. 너희들 더위에, 오, 더위에 몸보신하라고?

0: 되게 소녀 같으셨어요. 응? 응, 소녀 같으셨어요.
1: 아, 그랬어?
0: 네.
1: 근데 원래 살짝 웃으시는 분들이 무서운 거야. 사실. 자. 어휴. 이야, 잘 익었다. 아, 기가 막히다, 이거. 이야, 맛있겠다. 더위는 한순간 도망가고 잘 먹겠습니다.
2: 너무 좋아요. 진짜 잘아. 와.
3: 진짜 꽃맛이다.
2: 너무 맛있어. 반통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 진짜 멋진
5: 이거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아 이거.

0: 보이는데.
1: 제 뒤를 잘 따라오세요.
0: 어, 안 보여요.
1: 아, 나만 보고 따라와. 야, 달이, 달 보세요. 달 너무 이쁘죠? 아,
2: 진짜 이쁘다.
1: 그리고 별들 보세요. 이게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광경들이에요. 어. 뭐 좀 으시시하긴 하다.
3: 내 다리.
4: 엄마, 엄마, 엄마.
2: 뭐가 무섭다 그래?
5: 담력 훈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1: 이제 촛불을 자 꺼버립시다.
0: 예?
6: 아니요 선생님. 왜요 선생님?
1: 어? 선생님이 끄라고 끄는 거지.
2: 아. 자, 아, 규칙 끄세요. 있잖아요.
1: 자, 발 봐, 발. 네. 자.
0: 안 무서워.
4: 와! 선생님. 와! 아니 봐.
0: 저기 봐.
4: 저기 봐.
6: 아니 아니 아니. 아니요. No way. No way.
2: 아, 진짜 사람 아니에요.
6: No way. No way.
1: 자, 자, 자.
6: No way.
1: 자.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7: 평상시에 이런 훈련을 통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좀 편안하니 소리할 수 있기 위해서 실제로 정말 요소 요소에 분장한 사람들을 그 좀비처럼 이렇게 묻어놓고 그것도 한 1km 이상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그 귀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부시렁부시렁하다가 우리한테 들키는 경우도 있고.
1: 자, 판소리가 다른 노래에 비해서 굉장히 위대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이 세상의 의성어, 의태어를 소리로 다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귀신 소리까지. 그래서 옛날 선생님들은 실제로 새 소리를 내면 진짜 새인 줄 알고 새들이 날아들었다는 거예요. 그 경지가 바로 득음의 경지입니다. 새 소리 한번 내볼까? 새 소리. 로르.
4: 뽀꾸.
1: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오.

0: 잘한다.
1: 진짜 새 같아.
0: 야, 잘한다. 얜 좀 이해해. 뻐꾸기가 목이 좀 쉬었어. 지금까지는 로르 뻐꾸기가 최고야. 오, 자, 오, 우리 현영.
2: 타고난. 자.
0: 뭔 새냐? 그다음에 귀신 소리. 자, 판소리 귀신 소리는 해보세요. 시작.

0: 귀국성이나 그런 새소리들 이런 것들은 연습을 그간 좀 게을리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좀 이 동물 소리들도 연구를 해봐야겠다.
1: 아 근데 진짜,
2: 진짜 하지 마. 진짜
1: 알았어요.
2: 하지 마.
1: 근데 제발, 진짜 새소리 잘 낸다.
2: 제발.
1: 이거 봐요. 응. 여기가 묘지거든.
2: 나한테 갈게 소리잖아.
1: 봐요.
2: 꼭꼭.
1: 메아리. 아니 크게 하고 들어봐봐. 이렇게 메아리가 들리잖아요.
2: 와 누가 있어? 누가
1: 해봐요.
2: 있어? 꼭꼭.
1: 진짜 잘한다.
2: 아, 고마워.
1: 그 아까 뭐였지? 대빡 바꿔줘.
2: 대빡 바꿔줘. 대빡 바꿔줘!
1: 아 진짜
2: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진짜!
1: 귀신 없어. 귀신 같은 거. 아 날씨 좋고. 근데 아까 그 귀신 소리 좀 어렵죠?
2: 네?
1: 귀신 소리가 좀 어렵지 않아요?
2: 진짜 어려워.

0: 일곱 너 너
1: 나라랑 한두 번 사랑 때문에
2: 안무 안무 안무 뒤에 문 안무

가야금이 금이면 검은고는 검은금이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가야금은 금이고 검은고는 고일까? 모든 음악의 으뜸이라는 의미의 백악지장이라고

0: 가얏고라고 불렸다. 명주실로 만든 12줄을 안쪽 위에 얹어서 손으로 뜯거나 퉁겨서 연주한다. 가야의 학사 우룩은 가야곡이 망하자 신라로 망명하면서 가야금을 가지고 와 제자들을 가르쳤다. 진흥왕 이후 가야금은 신라에 널리 퍼졌고 8세기 무렵 신라에서 친교의 의미로 일본에 전해준 가야금이 지금까지 일본의 정창원에 보존되어 있다. 이 악기를 한자로는 실라금이라고 썼고 일본 말로는 시라기 고토라고 부른다. 또 일본의 가야금과 비슷하게 생긴 고토라는 악기가 있는데 둘 다 고자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 가야고는 이후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음 금을 써서 지금의 가야금이라는 이름으로 정착되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검은고라는 용어가 순 우리말이라는 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가 현악기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금은 현악기를 뜻하는 한자, 고는 현악기를 뜻하는 순 우리말로 고와 금은 같은 의미다.
1: 주간의 국악 소식을 전하는 문화달력입니다. 5월의 마지막을 풍성하게 채워줄 다양한 국악 공연을 소개합니다.

전북특별자치 도립국악원 청소년 협연의 밤, 푸른 음악회가 열립니다. 아쟁, 해금, 피리 등 6명의 청소년 연주자들과 도립국악원 관현악단이 만나 다채로운 협연 무대를 선보입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 어린이 음악극 호랑이와 곶감이 무대에 오릅니다. 호랑이보다 곶감이 더 무섭다는 전래동화 속 옛말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생한 국악선율과 신비한 그림자 연출로 풀어낸 작품입니다.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리프로젝트, 형식의 재발견입니다. 작곡가 이하늘이의 신작과 정일련의 장편 심포니를 최초로 공개하며 국악관현악을 긴 호흡의 교향곡 형식으로 선보입니다. 국립 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접, 삶이 추미로다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과 삶의 순환 과정을 한 마리 나비의 날갯짓에 담아낸 춤의 서사로 29일부터 이틀간 무대에 오릅니다.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창극 별양단전이라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전주 서포거리의 완판본 인쇄문화와 글자를 새기던 각수의 삶을 다룬 창작 판소리극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전주 한병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곳곳에서 풍성한 공연 소식이 가득한 이번 주, 일상의 쉼표가 있는 곳으로 문화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5월 마지막 주 문화달력이었습니다.

0: 굉장히 넓어. 굉장히 큰 마루. 되게 이쁘다. 진짜 이쁘네. 우리 성원이 같이 이쁘네. 성원이는 네. 눈을 못 보는 거 외에는 뭐든지 다 엄마보다 잘하지? 이렇게 하면서 울림을 보는 거지, 상원이는. 이러면서. 이게 울림이 어떤가?
1: 마루바닥에 고요한 소리가 뭘까? 궁금해서.

0: 처음 접한 거는 저는 기억 안 나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만 3살 나비야 나비야를 형이 레슨하고 나간 빈자리에서 제가 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가 한 5, 6쯤 됐던 것 같아요.
1: 제가 그때 태교로 모차르트 뭐 태교 음악 이거 피아노 곡을 계속 틀어줬었어요. 원래 뱃속에서 그 태어나니까 만 한 달 이렇게 되니까 애가 그때부터 그거를 들어요. 기저귀 바꿔달라고도 안 하고 우유 젖달라고도 안 하고 그 테이프 30분 딱 끝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칭얼거려요. 그래서 아 얘가 음악에 뭔가가 있나? 시각장애랑 그런가? 음악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네, 솔직히 처음에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어렵지 않은 생각이 많이 좀 들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일수록 아무래도 단음으로 된 바이엘 곡 같은 거 치다 보니까 음들의 범위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 범위보다 바깥에 있는 건반들이 저건 뭘까? 저거 왜 있는 걸까? 좀 신경이 좀 쓰였던 게 기억이 나요.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 뭔가 끝없는 질주를 하게 될것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어렸을 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도 오후에 와서 하고 최소한 3시간 이상은 매일 진짜 365일 제가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이거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따라오고

0: 엄마는 피아노 전혀 모르잖아, 그지? 음악을?
1: 근데 미스를 그렇게 자, 줄자 지듯이 맨날 세면은 나중에 내 잘못도 막.
0: 미스터 춘잘 잡아내서 스트레스예요.
2: 스트레스예요, 삼은 씨?
1: 뭐, 차마 아니라고 못하겠네요.

일단 간단히 말하면 바흐음악은 머리가 아픕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위치가 동등하도록 간주되는 건데 성악하는 목소리를 건반으로 치환해서 건반으로 옮겨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거는 멜로디여서 크게 부각시켜야 되고 어떤 거는 반주에서 좀 줄여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멜로디와 같은 그런 가치를 지녔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크 음악에선.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사람들이 잘 치지 않는 곡을 치는 게 제 자신한테 뿌듯하고 그래서 재밌어요.

저희는 사실 콩쿨에서 처음 만났고요. 상원 씨가 1등 할 때 제가 2등 했던 사이인데 근데 이제 우연히 장학재단에서 장학생 동기로 다시 만나면서 좀 친해졌고요. 상원 씨의 장점은 이제 상원 씨의 고유함이죠. 아까 이제 이야기에서도 나타났었던 솔직함, 때로는 천진난만함, 그러면서도 굉장히 현실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피아니스트 김상원만의 저는 묵직함이라고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진솔한 묵직함이 그의 가장 큰 매력 아닐까요?

제가 곡을 한번 쓰려면 되게 시간적으로든 절차적으로든 거쳐야 될 게 많아요. 전작, 점작부, 신청부터 해서 악보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쳤던 거를 내가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한다. 이것도 그 뭐 좋은 아이디어겠지만 이게 점자 악보를 새로 제작 받으면서까지 할 일인가? 저울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피아노는 참 대단한 악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피아노가 조금 유일하게 멜로디랑 반주를 한 사람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상훈이의 리사이틀에서 이 첫 번째 곡이 악보본 지 얼마 안 된 새 곡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이 독주를 할 때 처음 무대에 나가서 처음 치는 그 곡이 사실 가장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첫 곡을 지금 주로 많이 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금 안정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0: 어땠어? 치면서?
1: 연주를 안 해봐서 그러니 긴장이 좀.
0: 긴장이 됐어?
1: 예.
0: 여기서 긴장하고 가서 긴장 안 하면 되겠다, 그지?
1: 예.
0: 미리 긴장하고. 첫 곡이 제일 어렵고, 첫곡 중에서도 시작이 제일 어렵잖아, 이
1: 예.
0: 프렐류드가. 그리고 그 프렐류드 중에서 이제 처음에 나오는 오른손, 왼손 같이 가는 그 스케일 패세지 있지. 고기만 조금 편안하게, 빨라지지 않게, 안정되게, 이렇게 스테디하게, 이렇게, 응? 그렇게 일관되게, 그치?
1: 네.
0: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다시 시작해보자.

0: 뭐 연주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또뭐 조금 떨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손가락을 잘못 짚을까봐 좀 겁이 나긴 하죠. 하나 틀리면 막 틀리거든요.
1: 천천히 해. 무조건 빨리 안 한다. 천천히 하면 더 멋있어, 상원이 연주를. 알았지?
2: 응.
1: 천천히 할수록 감정이 많이 들어가. 응?
2: 응.

0: 네, 피아노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멜로디랑 반주를 동시에 겸할 수가 있는 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음색이나 감정 표현 같은 걸 굉장히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은 감정 또는 뭐그 누구를 사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슬플 때 일상에서 표현하기 힘든 감정들을 피아노에다가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 신기
1: 근데 상훈아, 너막 너무 바빴어 이번에, 그지? 계속 또뭐 있었지 우리가? 아, 너 저기 음반 녹음에다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지? 더 많을 때는 완전히 더 많은데.
2: I'm wearing it. Sorry, I'm afraid you are gone.
1: 아, 이쁘다. 나 여기 되게 이뻐. 그냥 완전히. 우와, 우와, 여기도 이쁘다. 제가 항상 얘보다 반보 정도 앞서요. 그러면은 얘한테 특별히 여기가 뭐 계단이 있어 이런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얘가 제 흐름을 보고 여기가 길이 어떻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아요.

하나요? 그 연주자들마다도 자신들이 전해줄 수 있는 감정의 어떤 포인트가 각각 좀 다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감정을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그래서 뭐 되게 시원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따뜻한 위로를 준다든지 아니면 울던 사람에게도 뭔가 행운을 빌어주는 연주자. 감정과 감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모습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예술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머리로 흐르는 혈액을 조절하는 잘란드라 반다입니다.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놓고 왼쪽 다리를 오른쪽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자세로 앉거나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머리를 숙이며 턱을 쇄골 가운데 부분에 붙입니다. 목구멍을 수축하며 시선은 코끝을 응시합니다.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합니다.

무릎을 감고 왼손을 바닥에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누르시면서 상체를 천천히 회전합니다. 내쉴 때마다 무릎을 감싸 안으면서 왼쪽 어깨 회전시키고 허리를 들어봅니다.

호흡이 끝났다면 정면을 바라보고 두 다리를 펴봅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한 비틀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안쪽 당겨주고 천천히 무릎을 세워줍니다. 팔꿈치로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마시고 가슴 밀고 내쉴 때마다 팔꿈치로 무릎을 밀면서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리를 무릎에 넘긴 상태에서 허리를 조금 더 세워주고 팔꿈치를 민 상태, 그리고 손으로 발을 잡고 뒤에 짚은 손을 골반 측면에 대시면서 조금 더 비틀어 봅니다. 정면 보고 반대쪽 이어가 봅니다. 두 다리 펴고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아래로, 왼쪽 무릎 잡고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밀면서 천천히 상체를 왼쪽으로 회전합니다. 마시고 바닥 짚은 손으로 유지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천천히 상체를 회전합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조금 더 강한 자세 배워보겠습니다. 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무릎에 넘겨봅니다. 팔꿈치로 밀어

장요근은 허리와 골반의 움직임을 담당하고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장요근이 지나치게 수축하거나 긴장하면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장요근 이완에 도움을 주는 엘카파다 라자카포타사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두 다리를 쭉 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른쪽 다리를 접어서 90도 또는 45도 정도로 당겨봅니다. 왼발을 뒤로 쭉 뻗으면서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 그리고 오른쪽 엉덩이를 천천히 바닥으로 끌어내려 봅니다. 발등을 핀 상태에서 허리를 반듯하게 세운 상태 유지, 손을 가슴 앞에 내려놓으면서 상체를 숙여봅니다. 호흡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상체를 천천히 밀어 올리면서 왼쪽 골반 앞쪽 서해부를 늘려봅니다. 밀어내면서 가슴 펴주고 호흡 유지해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손을 무릎 쪽으로 당겨보도록 해봅니다. 왼손도 발 위에 올려놓도록 합니다. 왼쪽 서해부로 앞으로 밀어내고 가슴을 펴주고 호흡은 자연스럽게 이어갑니다.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혹시 좀 더 강한 자극을 가능하다면 오른손을 바닥에 내려놓고 왼발을 접고 발등을 잡습니다. 손을 당기면서 왼쪽 허벅지 앞쪽과 장요근을 조금 더 펴보려고 노력해봅니다. 가능하다면 손의 위치를 뒤에서 정면으로 바꾸시면서 눌러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좋습니다. 발 바꿔서 왼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왼발 90도 또는 45도 두 손을 바닥,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앞으로 상체를 숙여봅니다. 좋습니다. 상체 일으켜 보겠습니다. 바닥 짚고 상체 일으키고 오른쪽 골반 앞쪽인 서해부가 조금 더 유한되도록 가슴을 밀어봅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정면 바라보고 손바닥 짚고 이번에 반대발 교차시켜봅니다. 왼쪽 무릎이 위로 갈 때는 왼팔을 위로 뻗어주고 오른손을 아래로 맞잡으면서 교차시킨 상태, 그리고 시선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하나, 둘, 다섯. 정면 보고 바닥을 짚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펴준 상태에서 다리를 좌우로 이완합니다. 고관절과 엉덩이 바깥쪽 근육, 그리고 다리 근육까지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는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다리 근육의 탄력을 키워주고 골반과 고관절의 피로를 풀어줘 하체의 혈액순환을 돕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연습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두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위로 무릎을 세워준 상태, 그리고 왼쪽으로 천천히 무릎을 접어봅니다. 왼쪽 발등, 바등에 누르면서 손을 바닥에, 그리고 다리를 교차시켜봅니다. 허리를 반듯하게 세우고 손에 깍지를 낀 상태에서 무릎을 쥐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봅니다. 허리는 반듯하게 세워주고 호흡을 유지합니다. 다음 동작은 하체와 손 교차시킵니다. 손을 끌어온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로, 왼손을 아래로, 손을 맞잡은 상태에서 허리를 펴준 상태, 그리고 시선, 고개를 하늘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유지합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턱을 쇄골 깊이 당겨봅니다. 시선은 코끝 또는 바다 한 점을 응시합니다. 호흡을 천천히 이어갑니다.

자, 다음 손가락 끝을 엄지손가락에 붙이고 세 개의 손가락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무릎 위에 세워봅니다. 팔꿈치를 세워주고 아랫배를 수축하고 턱을 당기고 시선, 코끝, 물라반다, 우디아나반다 그리고 턱을 깊숙이 당겨주는 잘란드라반다를 사용합니다.

자, 손을 풀고 천천히 다리를 풀고 앉고 두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오른발 안쪽, 왼발 안쪽 편안한 명상 자세로 앉습니다. 바지라사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어 명상 자세로도 활용해도 좋은데요.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할 때마다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심신 안정에 효과적인 동작을 배워봤습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두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수리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내고 뒤로 천천히 당기면서 정수리 앞과 뒤 바닥에 두피 마사지처럼 앞과 뒤로 천천히 움직여 봅니다. 발끝을 세워서 발 안쪽 아치를 이완시켜 봅니다. 자,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0: 한번 놀아보는 뒤
1: 신청자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2: 5학년 동갑내기 친구들인데요.
3: 저는 7살 때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고 잠시 소리를 멈춰야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요.
1: 소리로 독도를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노래를 할 때 느끼는 이 행복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 판소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제 동생 민준이와 함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 오랜 꿈이 하나 있었는데요. TV에 나와서 멋진 가야금 연주를 보여주는 거예요. 드디어 꿈!